0: 예배 듣수래.
1: 라레 케메 마구.
0: 미츠라라 예배 담을 게 리중 거 최체. 녀토네 더도 마주 쓰이베. 랑게 가롱아 미나르 셔유베.
2: 어, 아디 다시 되기라니.
1: 라싱마란다체.
0: 용아. 미디 대회상 야고 쇼. 얘 대가를 시기. 나 반신 가로이. 반신 파요 시야디. 나 미티메. 파요 팅숨 제 사비. 더더 팅시 제는 내조 뉴스. 나이콩 사다 능지 몽대 사비. 담을 시비 용 그리 성비.
1: 싱마란다 마이크 마이크 체.
0: 인지 랑게 파요 시야 가자. 미스 나무이는 소소 처음에 파요 시지. 나만 원시 여 말이베. 처음에 여 말이베. 하다가 미티메. 저 처음이요.
1: 예신소 며치모요 아래 다 주세죠
2: 지라니 가로르베 니 러친 주소자 딘데지 촌 사마죠
1: 랑산데 랑레 로 뚜게지가 충요 말베 삼시 제토바 미세알라 네 뜻도 토도 어저지니게 수소 따다가데 이마 싱글스기
2: 아 씨 말해 말해 말해 니들 말해 반시
1: 네 상대 드릴 수 있어 말해 민아 따다가데 이메 노셔메 이네 파요 킨즈 양가 채워 치리 장게 장산다 참부 그제 주면 장네 토리 이네 밀리아 장산다 참부 채우리 스로 와도야 요 말해 지바 장산다 장리 我 상메 말리 당가 려차 주인 두스다 두 키니르 칼라 당고 야미두 팀제 알아 뚱가 용인다

0: 충투 디데이 브리
1: 야, 왜? 네 냥나 주제 가지가
0: 다시 뒤랑 강바 근데 주여 브리
1: 심어도 근데 스과래 저즈가래 디순요 체샤 냥고 틸커큐 소초야 포벤 나로 소츠루르베
0: 라니 세트 룽는 그 여러베
1: 네 라니 냥나 그 좀 주즈 자 룽라추
0: 랑시에다 체나 뭐다 서르베
1: 이거 쵸
0: 츠마사로 파시 마르쪽에 야주 요원사 니에 대여비 랑샤라 라프창비 뭐 지우지 츠마사로
1: 어 디오 계지 말이 지마 습소시 아
0: 쇼시 고맙다 랩시 고맙다
1: 당기도 되시게 매베니 심어도 미카시아 차브리 오늘 쟤는 없으시 제제 고기 하면 없으리 아 씨 뱉어 놓으스 뱉어 놓으스

사투 망초기 서동 초등 사세나마타 둘이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고 수치 여부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겹치

0: 나가 기무 렌시 배마세 매요 레시 그어시 오늘 학삼 남다르 도와
1: 마리 금제 신다리 지켜비엘라 나 신지 레치 얘기 키랑경아 공춘 윤내레 녜키라나 세세다 클렌로아요 마리 이네 ngazu gongsi da kirang gongsi nyamne na je yuru muchin bri nya kira la pa cha nyeb sha bi ne le nya ro ala ngazu gongsi shu ki ma tim na ro
0: ni de che si ma ri nya chi da ge re yo se phi gi
1: chen da bia kirang ge gongsi na ba tu che na kirang ge nga phur chu gi ri ya ji li zro na nga na ni pa gi gen da di tu lu ma sha ro na tu sun shu me
0: jie le ke du ge phi je tu zho yu na
1: 라
0: 오늘 전에 미신 다 제위나 라는 리그 용거지 라게 공부를 제제 박사 상부디 라르수 토토치 오늘 루프시는 신기 고림치라도 와 예전에 쇼처부터 라게 지역 대왕 투제디 그두고 제치 지유나
1: 그런 게 내가 존이 대 연제 그런 거와 연 공부도 해
0: 오늘 들은 거 상하대 용구유가 신급해
1: 신급유 아 당연히 계시하며 간다지만 내가 난이 제일 말이
0: 이 내가 서른하시도 은이 된대 토우리 야 멍어 멍어 아, 什么话去? 멍우다! 让个鬼比呢, 那些当把是不是吃了的?

0: 허유배 지게비엘라 기라 산주를 규정 못인지 알아를 요면죠 어 진이리라 니세 당구로 봐
1: 당구리 니 바로 당구리
0: 지게브라올라게 많이 가요 나버다 마치네 진이리라 공세 소개 허라 토제 진주면 저
2: 시아네
1: 小 허라 진쇼 집게가 용비기리 나 저 공세 된다 저기 참아 저니 小 허게 타주 치기 유자 서주래 녀석이 요마다
0: 진쇼 제가라
1: 진쇼 다다 마데나 집에 지시 지도 체브리
0: 내가 돼서 상호 미를 세준 타르 봐.
1: 나 저 공세 춘주 손자. 신지 쳔바 조니 지다. 조니 레로 지레 요마시. 제자 공세 지레 능시. 레구이다 겐지. 카세브 요마시. 조니 쇼호 미치게. 공세 레가 참무 체구드. 조 하세 돈 대세나 마치게 지니 레 철라 사 요르다.
0: 겐지 공세 신지 미는 니레 야마르베. 나 저 공세 신지 칸라 조겐 지 미숨치네 니다 틸레 차랴 요마.

0: 조치샤가 지링기 지미에 유사 도유.
1: 어어.
0: 란선 줄어. 니한테 가르고 해.
1: 응응.
0: 두주 여마지.
1: 가르기나. 니가 종샤를 캐는 비이.
0: 란니한테 가르치지. 가로 야시 투스이 마지. 이겐쇼니다 차지.
2: 창매 겐쇼뉴야지라 카야제. 비셔워리. 이네 창매 뒤뒤리리리 뉴워리. 제마제. 마세 뒤뒤리 차오톰니 미요리. 마세 미카지. 미츠지 차오톰 매비 신기 신기 톤도 겐쇼뉴야 카레.
0: 카리나.
2: 카시에 닌게 친부요리. 이네 초로야의 친부요리 야면은 마젤호 마리 개쇼뉴야 턴다직부디 지체나 니가 총라 로야치웨 턴다창도 갑리 녀라셰오 먼저디구 나르보라쇼리 타마다 카이큔팅 마리 이네 개쇼뉴야의 쿰시차베지라 공개 타마뉴야의 무디 개쇼뉴워리 제일 근데 잽싱그유베
0: 제일 차가 터버리베
2: 개쇼뉴제 니제교와 총니 他们还借兔不理 최장, 장도병 채디 최동장이 차지리 남주대제 내주라야디 최순계 차지리 최심하외 내주딘제 돈도 양슬허워리 제마제 장안당도며디 댄댄 겐쇼뉴니 미디게 나네 퉁교리
0: 장시에랑 제비는 인지가 좋음이도 쇼게 미망에 투여라 시도하라 나제대는 죽여리 肚子吃不起，迷茫过月子，让兰姐代笔呢？你给他说起呢，什么消息是你的？第，你这个吃不了，也要要他。小开伢兰姐来家住的，学内亲戚说话中间给，期间的老板没事多，还是带不上个什么学？现在接我上不去，这边没当扎起些的，先说上不去，先说些的让他听见彭贵队的下边光了不得吃的。
2: 让给钱呢？让他听见个彭贵队了，管了不用那嘎起个人，免那嘎起个人。但我呢，彭贵队。
0: 中国过了不的，啥都买不新买呗。让现在些呢，没有朋友能行，让我让我要钱了搞不要的思维。
2: 也是呢，破产的过日，可是你们这猪头呢？
0: 看他让人去，你这个状态要了吧？
2: 阿姐，干啥这么多把钱呢？赶紧钱求入吧，谁买谁啊？
0: 妈的，你这个生意的赶紧这些，让赶紧管不得这要了呗。
2: 让龙看钱多，不去就让你。
0: 가로지게라 남자들 데도고이
2: 나래 삼촌 나기 돈다 치부질이 지그유 남자 난고충
0: 니에 용마르베
2: 가리
0: 미유 치부장베 니에 직세 미다 도르비이나 마다 가로지는 삼슈지 마다가 로지게라 사무시다라 원앙아 가우쳐는 매매
3: 윤소
1: 콘스레
0: 어 가로지
1: 가로에 랑 박시마즈 화요 안전랑 도도게 진샤
2: 你可留学啊！你去啥去？贝拉爷，爷，我来这边。啊，用啊！我卡上不是呗？我卡上不是呗？你这等下真不着，下面那嘎子姐真不着哩。
0: 到底可这一呢？哼，这得问，让什么时候得准备的话，让不谈到让王爷被迷起来，你那让不破了的。那个老年车不也什么都会啊？王先生个进度呗，破了，破许本子钱就要了吧？现在跑不很着急啊，今晚请去你这请人呗。 哦，他地下，不入去了，阿拉都不敢说。俺地下老多游民多，地矿里些村上车队，他不露露下去，找桃花落下。
3: 咦，赵桃花！赵桃花！赵桃花！
2: 赵桃花，赵桃花，啥地开酒窑？嗯，杨山拉没着。让爸爸叔叔经营三年店，俺托呢，你不就谢谢？可这些个，你是想这些人？嗯。赵桃花，赵桃花，赵桃花。
0: 哦，嗯，爹，我听见你爹爹有，肯定出来说，你看他借了用药没得。爹哦，嗯，爹，我星期月子，你咋了出用药没着？你我呢，看他哪方面被各大中介看得出出用药没得，我得这么子。可累了些哒，你上不得来等呗。
2: 阿来，爹哦，我，你呢？
0: 这里的旧了的，车上偷偷俺爹去前面吃鱼，看他借了用药没得。嗯，我呢，俺拿我那的旧的鱼，下面呢，俺托他，哦，俺托他来给开门多，下面呢，都是难多，俺把老姐姐开上公司过桥。哈哈哈哈哈！俺那做啥么闲去？听我快说天下，让个家呗，去大屋菜呀，到处偷偷去。
2: 然后呢，
0: 我有钱都认不到了，俺过我当然钱都认不到。孽长了，光大生意。听闻孽长了，明年还要欠下，走嘛事了？嗯，可能嘛人。嗯哼。哼，然后呢，没上过手，地矿了弄塌了不啦呢？孽光大事了不得啊，天气嘛热死。然后我那俺三皮土不多。
2: 阿江江，别光不太阳，买不卡的人呢。啊，去让去。哦，有。我注意到了。你也让了，看那些当值呗。嗯，有下那有下那，我给他打写了视频的，差不多有嘛子。伢伢干做呢，给他打这话钱呗，是了，钱哩。我注意到，注意到了。找找找找找，这人刚不认不得呢，叫我在这嘛子打钱。嗯，找桃花。
0: 找桃花，我哪听说啊？

0: ཁལན ཅི ལོ ཉེ ཤེ ན ཚབ དེ ཚོ ཤེ ན ཚབ ཅོར སུ དུ ཉེ དེ ན དོ ངོ བུས ཁེ ཕ ཅི ཚུ ཅི ཅུ མ ཅུ ཁོ དོ པ ཙམ རེ བ
1: ཉེ རང ལ ཅི ཡོ ཁེ དེ ཤེ ཅོ ཨ ཤེ ཡ ཤེ ཡོ མ རེ དོ ངོ བུས ཁེ ལ ཅུ མ ཅུ ཁོ དོ སོ རང ཚང དོ སུ མི བུས ཁེ ཤེ ཁེ དོ ཤེ ཡུ བེ ཁེ ཆ ཅེ ཐང ཚ ཡ ཁོ ཅུང ཤ མ ཁོ དེ སང མེ དེ ཁོམ ཅེ ན ཡོ མ རེ 제마가로님도 런에다가 치지 시비베 크리치에니 가로 분반이가 치네 잡여 말이.
0: 수수가베미다 댐시 나란에 데다가 줘야 디로주 공개제 라시. 다른님도 다가 치비에나 미유디 세다 주리. 가게 부가 제여 말에.
1: 세서나 그거 벽슈도 쇼 사브리. 정모랑가 쇼스네랑가 치메마.
0: 나 감매 바가 자종제.
1: 지전도 좀 아주 그 돌다가 뉴유야 겨르치제. 런에 차다 섬셔져 있어.
0: 钱呢? 让给娜娜了都是这娃给呗娜娜娜娜可以你是那刘亦菲找的司机去看最前个那娃给不看学的各地对米做一个人不出库的马龙街是没给穷吧弄大这几千让大你们多点起娜娜人的这当个清楚吧弄你的查不到啊准干那清别英文的清楚爷爷弄弄弄弄不是啊
2: 미즈나나 란다 사원이 좋아 챕다가 교비기프리 제자 로니시 나라니데 데 대제 니가 유야디 쯤으리 상무 꿀즈디 게긴 수워리 나고야 지동 엄디 장수로데 제게 신마시
1: 야고도 라르고야디 레미 지동리 제데 지동 세야디 능추다 저와요시
2: 티켓스
1: 这局跟我们年年都下去，这局给脚穷要嘛是，一年差不少，没把落几钱，规矩落不行呢，这局脚啊撞到卡不是。第七局没被明年年都下不能行，没那个老年看他，日不日不老转我了，下不住车吧，养那出那些呗，落给那老大，没到个等不出位，军心过，大大怕这个，我就干不出快不拉少呗，你说话了。 믹스에게 고려 된 대지 때지 민이 봐라 지동기 고려 튼 그리
2: 제장 그저스 응축에 고몽 죽보다 지동 엄마 레베디 그저스 요아 치우래
1: 범어랑게 전에 뒤치스 지동 장외가 접시디 고몽보다 이왕 초과 지동마도 삼야매와 고우배보다 마라베 셈제 쇼도 셈제 요시 제장랑 수습부터 지동 뒤는 패도 요마시 别愁了，你有要交钱的，你大门女的让我们把把人都对，团队有呢，刚把手买不车都给到了。
2: 卡里，上个给送垃圾，六七十的代表。
1: 你哪个领导呢？特别细致的。

0: 미규 첨부 장부에 니르니다 두르비나 나다 가로지는 참부야지 뭐지 가리나 지라주 공세 뭐죠 로마 두고요
1: 저 공세 뭐죠 로마 미차 탄데 카브리 마세야가 저와시라유 로친지디에 문에 좀 가고 싶도
0: 카르니 여보 유베 마세 샘스 코엽시 얻다 아 씨 연소 포냠 대부성 자 지라주 공세 냐제 미다스 전에 여우여리
1: 얘니 지라리가 말인가
0: 감이 고아

0: 지게베라
1: 과제다. 랄숨스와주. 서주기 니디야데 매스다.
0: 다들 내게 뒤주소자. 기랑이 우지지. 이내 년디야디 내 모빈고 주적에 켈림리.
1: 지다신군에. 녀랑 주적 섭지 고다스기.
0: 기다라. 기랑게 녀 주적 수승 아시아가 다노나 용도에.
1: 용아. 저저리.
0: 아시 시에 사부르 뭐 클래스 사가시는 용도에.
1: 용거 말이. 마셈 차서시니죠.
0: 문에. 네 중매 뭐랑 레롤 셰사샤. 나 중매 되는 돈출류네 개미도 이네 뭐랑 레롤 됐을 그래.
1: 계속 범어디 공수 피게 대통매나. 당게 넣어 봐. 민루 더 제고에. 구제 대유. 거수 수냥이.
0: 진다 레망에 간데 좋아사치리. 주저 장례뇨디게 샹수수 차교 안 레사 주의.
1: 대샤르 임데서 지그레 지시가 총아. 카르체 도레. 소소 시스네 지규리 하레야 카르요시. 세모 허라.
2: 喂，喂，啊，几千元了，等他开始运来了。等他前面，我的卡啥，我这没多少钱。啊，交久了，多钱呐？嗯，听我那次唱嘛，我录住那不里，吐了下么那啊？
1: 啊，这，哦，接了个阴阳家土地，那不啥不是的。 마세 과 야우스도 톱쇼.
2: 아짱짱. 키랑어 주 공시 계진 냠내 줘보셔 봐. 어, 메요디디.
1: 아. 메요 처음이도. 아, 처음이도. 어, 그뒤 제도이네. 뒤뒤 텐트리. 어, 저다 키면 숨숨매다. 돼아.
2: 알레 로.

0: before.
1: Tiring anzu lo yeba dru hamdi ani lemba kaje jili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mone de kandel dos da ha dro
2: de shabsha ji wa de chik tsu de sta ro na ni de
3: de wo shu shu wa la
2: na ze
3: yang wo shu shu
2: chen de lemba de ti bu de wen
3: da ti ha ho ma sa ba
2: de lo yeba dru ham ai kiran liya pu ya ni
3: na se de se
4: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파과도 공부제도 담바야 양모시오도
2: 그래서
4: 어 대외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리면도 간
2: 다스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4: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 얘기란
4: 그래서
5: 너 한국인이 건설람 파고 시텐덴 로지바도
2: 어디 기란 그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6: 지도 카바라 레고 예고지 추추 직추 추추 직
7: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미 스슈갸 힌 코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 기가 설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 당 사베 제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 기 케주 당 뒤니 취급 제휴 조당 야부 메발 요상 치도 태디 슝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타 함티 딤슈 치웨 콤보티 뒤디신 기베 촌나 시용이 초고초 콤보부디타 총야 예베거 강바 초용이 디교 치도 티주 함조 인베 함조 기타 비 기베 심체미 태디 슝 키 나모 키 치부용 축제 치베 티친라 치부초 티친 조부용타 디탕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야 당급주 거고 인라 고르야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아싱비에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드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당 쳇밀로바 갸체 당 폐체 칸키 강도 켄슈 렘부 유라 낭레 능투 당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유 罗杰派出吉尔新别普米对通， 知道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1: 这阵俺做罗杰派出，他们的，俺的连巴嘎子，吉林那罗里啊，波拉莫拉里啊，昆州呢，俺的娘子，我奶奶肯定都是打住。

마부리 더 긴이 내배 롱어 책동 손재 여도 균 댐배 포장 보다라 되니 지루 책동 국가 고주 고시류 나와 중립발 점리 휴자 전에라 휴류에 미 강룡 시기 개동 제유 명바 점리 용기 민남주 따화르 체조배 로규 진내기 소구의 시기 맛이 历史文化建筑

0: 好像啦替这节目活送不了严嵩了黑火严嵩了参谋何中尉休息
1: 쇼다.
2: 괜찮았어.
0: 뭐지? 나라 튀어 들어와.
3: 사장님, 다들
0: 가서 나 지하실.

0: 개가님어 나제 나를 주고 대비는 니자르지리 숨고시라테오 마리 녀란라 니제자 기띠뇌비 기가트스틸리
1: 타라쇼게 녀사바 드링가 나야디 군초게 나 순사리 삼지 다시 또 군초게 나 참교 나샤
0: 군주 철이 요리 장순나다 참교 철로 와요리 겨즈몰로게

0: 당구시에나 망원의 에베드 고톰스 니에시엠비디 미지게 카상 지금 미툰 체비나 님도 소화제 투구유비디 이내 탄테 니에츠디 니에 카상비인데 랑게 랭게머쇼 은이 당구 탄도
1: 당구 권다 님규디 수입에 제부지 창문 미게 손자 랑머르바 니에 랑게 기마다 디 당구 인 니바 Rangga nga khasan bian netun di nge samli yao wush tengi yin.
0: To nem lu yore.
1: Nganye zhawe lo kia chenpo yuebe garo jikdan la. Simchoo yao wush chik yin.

0: 감사. 당기샤 메돌리니 보면 게스 따로 채는 용수배.
1: 용아.
0: 아, 야자.
1: 왜? 리전전 뒤대 채녀도. 도스고 아. 장애 나 채배.
0: 아, 감사. 니에 등기 장애 메돌슬립톤지. 텀지야 호스케브샤. 메도 송과 근데 뉴음나 게스 치고 섬지.
1: 아래 뒤대 힘브리. 전에 안게 게스 치스트이샤. 란다 케블. 메도 송아디 니에 가로게 주브리. 메도디 니에 가로게 송하나 레그치 니게 하담브리. 니에 가로게 니 나케시. 치자 야오시라 충샤. 니에 레로게 가딩 예브리. 라뉴게 니에 명표는 가진 니스여리.
0: 라가로게 라리 야오시기. 라메도 송아니 메도니 제키니 모심스베. 톰다가 심쇼스베.
1: 마지 마자디 손도 주디 我 신추 매체는 레로로 바친비 니네 콘투리 삼무초 직체는 디레 인기리
0: 거키기라 니에 가서 레자 티손도 니에 我 신추
1: 디제 거키기라 다와니 콜러 마자디 손도 주디 깨버디게 나네 콘부르도 된대샤 장지사가 내 굴셔사도 디가 깨니버시에 나다 깨지시에 주거는 예스버 받으셔스
0: 메도 송가 존예체 수고가라 메도 지심도에
1: 시샤 당고공다 칼라세 잡다가 잡십십법이 콩게 뜨동 아요 주거니 예수고가 메도 동주 쉬어 베스로시도
0: 다시 뒤 당고공다 레가 파무 디체가 심시
1: 팡데 레가 저와 잡소자 마다님도 대학 뒤주요 말이 이내 콩게 이륜 강아 제주 가르가 유네 뉴스기 뜨다 닝짐도에 야게 섭다 사바
0: 닝짐도 이니에 범을 내면 잘 있는 까부친 저거 뒤에 가재는 배추 등기 얼마시
1: 네 가스래
0: 가리 인스는 장게 돌 배우 장세 대제 장게 교노로 따당 그제시도 대제 장르 당리 제고 도모 도 덕지
1: 니에 가로게 니제 식마리 미딘 제 마리 오지 아이야시에 장 자지 소도 내 원심에 가로 그제 세소
0: 가재비
1: 아 그도 가재봐
0: 최수씨 콜러

0: 왜? 몇 더 송아 미드 카프스 쇼 중에.
1: 나 다들 키신도 미도.
0: 여.
1: 미니디 범닐 고고 다데샤. 마시 직전의 딜레마 휴트. 진영 소샤 담부능시 망부실 때지 타무데 로르 유브시 등부시. 편지 수요 감치에 디 노요 마시 이니 지레 담예 메바. 미니 샤시.
0: 코란다 가로 디요 마르다. 야메는 유슈.
1: 유슈에.
0: 어.
1: 네스디 자수 감하라자 나와 요마시. 나 단도 비디는 후교 호신도도.
0: 원어규. 그 너구들 납겼어요슈.
1: 이년아 슈에게 토탄 요마시. 네가 로 지금 스케일링 규히.
0: 삼만 보통 이제 단지 같이 가. 슈니도는 슈슈. 마시네 그 니엘 공고 담죠.
1: 아. 니 노샤. 강부고로 그니 라수로 된 세지 가지고 제. 신이 고수 마시. 참 고주고에.
2: 증마사. 타님 손사. 게 참 고주.
1: 나랑 알아 장고 유삼 주고니. 섬유를 대비실어. 지레지 장도. 오시. 아니 고 가봐게 왜? 콘트 사제 베티지샤. 더다 하시.
2: 디어 녜지야디. 케제모소. 드리니 랄미세 제제 추즈니 응누로 단초.
1: 야죠 아. 조긴 봐.
2: 케진 마리.
1: 喂。
0: 呀。 我让随便今年说下这边, 你到头去谢谢。
1: 沈秋乐把林伯乐给别推出一边。我给人家信面, 看你下一边呢, 出来请用生病。
0: 中面, 沈秋乐让我到总队去查。

0: 세모구쇼 탈로한쇼 주드 시그르샤
1: 등도 까먹어 니 주다
0: 어지별라 베드 알아지 무르샤 야란제 수루가주
1: 마시 아니면 진짜 텔라교 중시 너야 텐다제
0: 텔라교 그리스 야란시 어
1: 마시
0: 마시
1: 야 마시
0: 야란제 수루가주
1: 老爷啥人呢 俺累的 妈妈 妈给的 我就给你
0: 야마스제 뭐라게다니 텐토마리 오왜 보통 법은 날 주이샤 요함도 그에 보고 있어봐 문에 욕자도 중두니 라이 삼배쌤제다 덥자 쇼이 삼배쌤제 첨부셔두니 시내 부독자들의 토이 삼배쌤제 탄도 라세제 무기무기 로용그리
1: 니지쇼 부독자스다 말다 탄등아 감매잠시 연이 나 카리텔이 영문도 나 당리 마시야 카리이나
0: 지수 나 영인 카리텔이 영문도 저쪽에 나 가마시야 카리세야기 섬수이디데 나주 예상원의 셰비나 공로맵에 담치야지 내주 그제시네 밤이 전부다가 소설류토네 규진 사용하지 라는 매세야디 규진이 여지 지디 라는 가부여 말지 니부디 단단한 가부여 말지
1: 시 예루도 정마시 군이 카체비 고급단 뒤에 양야 차슈 비히
0: 모두 세나 나 예루미기 사무 잡도 아니 연속에 값이 제 범디 영이 그때 쳐래
1: 심부죠 개치메 네가 세미지라 소카비스티나 소소소 폭도 담시버
0: 상게 급단 뒤에 자주 비인스도 장신이수신아 렌게타비안 렌게게사 군요유배아 대망스
1: 나롭스게 뒤자창도 희용 게스니 뒤뒤 람주 교요마시 저봐
0: 수 람주 교요마리스도
1: 디근제셰 라쁘디 장다니 지세 범디시베 밤이 좀 마시베.
0: 그래서 부인은 밤이 좀도 신의 무차차 지그리. 안서 미개 부인은 그 뒤에 철시 A다, 철시 B차 지그리. 철시 A 뭐 좀이나 철시 B 나다 지그리. 뭐랄까다 철주 매배 지동기 롭덤 치고 기 티브시다. 롭덤디 수치해다도.
1: 허시, 티제 유크 잘러. 이제 나 가서 쉬. 경시다.
0: 영아, 디제스리. 응. 뭐라네 로주 중 옆에 부지게 뭐라네 가보셔야. 뭐라네 파 가보도라. 캐린 뒤도. 제대. 탁주 근데 쓰고 매마 심지. 로비에 전부 송사. 뭐 집시. 최사니. 견제 부자 매배. 최후 시대비.
2: 前的人民忙起来，篮球冷个月，也能用些了。

0: 袁宋。
1: 总给吧, 两个预备。
0: 你等给工作, 让你兄弟看哪起学了品。
1: 哦, 其实你们都。
0: 阿雷, 你们都看哪啥着, 你见大腿脚。
1: 跟着瞧着, 你看大大总对说啥, 来扎主意。
0: 前吉林的。
1: 吉林的。 哦, 抓着一下。 拜拜。
0: 하람 내 저 가게 사람의 뱃으로 치기 대체 너 여우여우배
1: 고기 뭐 허나 키나즈 공사 규제 조두 저거 쉽지 도와주 나 칼라시다는 즉시배
2: 용기유다 鸡菜虾仁个比西 yes
1: 唐三对月今天不夜了女人不去拍嘛是吗在这吃不买着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
2: 용아, 기나니 쉬시.
1: 터세나.
2: 개야 말이.
1: 사간디 비셔 심부셔리. 디보는 신이 리라게 나디 티슈. 좋으시다. 그래도.
0: 심부스도.
1: 집에. 샤미티조 서도로 바꾸 쉬고 소자. 서브시다 요시. 상한 시다이는 차과 단결이.
0: 장구 셰비이나 등기 아야 윤두냐 삼루 거주. 장게 안구 먹고 토고 삼제. 라지 시라 매베 망쳐려야 따도 셰프 삼주.
1: 가로이나 상한 시대 티우리. 가니이나 좋아야고 예베 상한 충제 대서 용우리. 당도의 시계 시험 맞지. 그래서 가위네 다시 교리. 좋아. 喂 Randa, Dikasa, Tanaka Jesuso.
0: Chessy Eddie Chumason, that Chessy Beat is Gursia.
1: Chessy Beat, she'll shoot away.
0: Mercy Lodge Jury, dear. In there, tell me a series of young, it's a dog goes yak at top Tayoshi. No, your Marie.
1: 미디 노여 말이라 랑게 노여 말이 지난 얘기 더수 면자 삼시리 제도 세야디 머신에 전수 규림시리 니엘 치슈 신예디 8월에 태외 가부입에 미드리 랑게 제도 태외 서부정 그 유사 니엘 치슈 시야디 로다 퇴여시 노여 말이
2: Jis, 다시 슈다
1: yes.
2: 잡취 꿀레카스
1: 제어 입질이 기랑 장부쇼의 세제 토급 조선은 질리나 초열이
2: 레라 표현 민도가 네 사다가제 롱아 친수 다 신의 김장주 토충수
1: 어제 롱아라 이 콩을 기랑 게 롭치 콩을 콩 제에다가 토심 쇼스 정도
2: 국배 레라 강괴다 톰짱기 심쇼스야 디데 이치그리 ये मोरांग की पिटिंग हाथों से देख रही, मोरांग की काजोल देख ची, गुलिन काबची, जय सोपताची, था ना, मिक्बो सोपी, मोरांग लेटा जेटू, किन्हीं शोया गुजे दे, ये छोटो शोया ची चढ़ी ची, ठीक है मोरांग लो, जमा, दिखलांग रिबेस गैस चियो,
1: तेरे को कौन के किंग योमर बे,
2: मोरांग के निजी मासे कौन से आ
1: 기나 님은에 드려 참벌라. 특수 체험이 좀샤.
2: 자숨 레르 강괴다. 자뒤 배줄 띵규지. 레르 강괴 세야 된대. 고야여 말다.

0: So kemba shobdeli.
1: Shobdeli.
0: Tirin sembe kimdo habshdu chawa san kari na.
1: Tiri laji ga tujuri jitwe.
0: Kasi lagi buyuri. So kem hola.
1: Oh,
0: changhwange songxiao kuni tirikes kanggo zong de jinsong chebu bi yu za, jurtu ma hon zhe be sgi.
1: Zhe ge. Rang ge toshi ge a, songxiao, rang ge xi.
2: Yong a.
1: Sele chi ge de be.
3: Ge bu ka che so.
1: Chu so.
3: Lo ya le du, ge bu yang si chu ri. 예 부르니 야우시 당시고요. 서드시게. 예 아무라 팀은 깨부 탐고 요마지.
1: 고야미도 야주 아. 라마 따따 요치. 레 요치 챔바 줘라.
0: 让他把做给么好了，控制嘛让他。你也控制那个没得，控制强不起你对不对？你也过不去。让其他的给些些小朋友过日，其他差不让日。从小，多多读书给准备，准备呗。
2: 搞到今年三点五年才是没读，这些别人去读他个，为了他是读起。
3: 디링 가져야 돼.

0: 슬로 메 타고 와.
1: 또겜허라 그냥 읽지.
2: 야주 아,
1: 어찌? 시에 마브든지. 차와 끊고 두고 해.
2: 저도 왜? 나다네.
1: 네 비게 차와지 메유.
2: 야, 뭐. 네대 메유.
1: 영아, 차례 가르유네 소나 아.
2: 영아, 잘해 치시.
1: 어찌? 띠니에 사로세고.
3: 네 치리. 와.
0: 그라 약세세. 그라 세서도 라브라교아. 샴트슈 삼제 뭐지 마시라.
4: 나 계속 샴트슈 삼제 뭐지 미면 수고 때문에자 공부 수비. 나를 예수 시겨. 자도 가니 리세시 자다 환인 더 제스비나 기타 주제 거로스타 증대미도.
0: 미선시다 부인나 충대네. 제리 계제다. 잡을 계제. 좀보보 치도요. 뭐시 콘스 디 가리 이메 세브 신규 요 마리데 마타리 랍싱 미핀쇼 저바 잔직도다 중두네 갈사 르지링 저구유 차과 치리 사우유스 던도 갈사 저글리 사우유스 미스 루숨 게시스 요리 장이나 겐르네 크리치가
4: 라오히 잔로마 힘부터 진짜 흔제시 중두네 파미니 비 레네네 법제 총두제 잔랍자 당가 소교제 아주 날무 요 마시 그 디디네 킨징아 지마츠와 키우스케시 화성보시 디디 미즈 보고 저글리스디 나케나 주고주데 교시
0: 리 계제다 다그리데
4: 다그시 능 체크니 여마시 단다 아샤샤다 니 파미니 비섬트 주부시 아샤샤 게 공스 야고 틴제스 니 암라기 제스카 무디 송가 주데오시 단다가 추르 니부시 이스초시 추르 니부시 응위네 옛나게쇼 팀내 개베 레싱메라 님중 안협제 셰메 칼리니니 나리아 후제 무이더 저와기부스 계제 유보사니기 아샹다 파미니비 틀리제 희
0: 현재 제마 나다 가로 니티체 부초베체라 장가 중부다 중무 장을 빼대니 난공은 상마 더르베 있는 그제가
4: 진짜 정말시 중부다 중무 나도 저기 롭시시제 제마 준다 유스치스 구자다우시 시무도 지마 수익할래 겹제 길은 뭐 아차 안 소세
0: 어찌 난 동바 토부든지 큰일이야
1: 菜瓜 저 좀 나대배 양 표정 깨부디 미국 사샤
2: 충성

0: Tiring anzu loge ba zhu tamdi ani lemba g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i ani nyongzo ngone di kandiru dosi daga zhu.
1: Ti shabsha zhu odi chik tsu dosh taro nani nandu be?
2: Gyawu shushtu wala.
1: Nase?
2: Yangu shushtu.
1: Chano lemba di pi gudu be?
2: Tati hongho ma shu wala.
1: Ti loge ba zhu tam an kira liya piya yi.
2: Nase?
3: 한국디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원내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 텍스들에 부야이 기란.
3: 그래서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나시텐덴 로지바도.
1: 어디 기란 그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5: Jidu khabar, lewar ye gu ji, chu jik chu, chu jik.
6: Loge Pachu, Nidon Nishu Zizhu Lu, Jiyar Singbe Pumi Du Tung Ti, Sabtu Canbu Yubi, Kuntui Dila, Kya To Simzhe Nang Mi Gui. Tiwe Buli Ki Gyuji Yinbi, Buri Jigao Tang, Cui Mi Lokba, Gyache Tang Pechye Kang Ki Gangdu Kuenzhung, Lienbu Yu La, Nangle Nang Tui Tang, Jila Chamcha Tie Tui Kuenzi, Hajang Canbu Yu. Loge Pachu, Jiyar Singbe Pumi Du Tung,
1: 지도카바르
3: 한국디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원내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는 렘바디 기란 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 텍스들에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그래서
4: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나시텐덴 로지바도.
1: 어디 기란 그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5: 지도 카바르 레고르 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즈주 르 지알 싱베 푸미 디 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 구 디웨 뷰리 키 규지 인베 부리 지가와 탕 쳬미 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종 렘부 유라 낭레 능 투 탕 치라 참차 티티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알 싱베 푸미 디 통
7: 지도 카바르 레워 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8: 야미 김베 너군 디부 메바타 너군 카바 너치 약스 됨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 디 로스 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9: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낭 갑갸미 고베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0: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베 셉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므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충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11: 미글라 딱제 제네 미그네기 녜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 면제 심주 캉캉 잉통 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시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네 되모요네 신토블라 컹충기 무 로미시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 면제 심주 캉기 안제 수덕기 면주 치덕 사르도 되유진 케린 빵딩 쥐앙아 탕 미투 장시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Kesi kiran mik zhebzhi qibatang, mi sebo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ngbo sogi nantun yuzi. Bijin bi mintang, tiawe rengxingki, mik nian zhonglu suri menzai ximchu kangla piptang, ngoyola kabartang, congkang nang lepkengi gongzhu ngabzhu rimi dakje tang, rimi nyamlin nangxiobie, guni pibar gosushu, sani, hasa chonggi linggor shar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ye guji, chu ji nga nga nga ni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n nga nichu.

0: 참도 춘이 바도 차시 대롱 지주탕 더추 개몽의 주제 랑롱토규 믹세 사감 측주기 내티루 루주 피숨척배 사제진 내타르 참도와 정주 감당 뚜케시 신지미 족배 심세 소와탕 심세 티다 총기르키 총미탕 제종키 망조체 루주도큐르 참도 누구의 린디 제로 윤종 비르키 티당총 나가모 디게 미남 저준 좀 사르초시 조바 사만조기 초와기기 퇴긴 교탕 조니 땡기차 총기를 피게 유부침부터 팅럽젠키 넘버 참도 초강사를 통규 웬디 나의 공지타 론데 추균추 메바르 교름미 땡기차 지그탕 야르가 저준 좀배 퇴수 민남기 나시 정충캄 체메 트니 다웨 메몬베 유연종 수규 담가치 저주 좀살 냠종 체디 냠종 티리 산에 티게 민남기 조나르 지기 교라 체구 티리 베살 링크 시규 다자 퇴진기 예수주 림시 간이 초보 좀네 링크 동화 루규 태양 다수요식도 교류 다로로 숨수서투레레베 근조기 참도 총기를 땡진 총토 링근열경 치기유 광기 퓨리기 수준 심세를 내라 균은서부터 가신유베칼 정보로 샘자 큐브 셰프주주베 광기 링그티 내들 깨자유베 냠종 치유도 교류유 티지 근조기 처모 저만 링크 동안 영어시 디리니 공기 계가를 임바타 공기 다된기 계가를 뒤 근처기 링크 동규 저와치기 처음에 계가를 믹세기 도나치니 저만 송치 근처기 람세 마치탕 다르기 깨갈카라 깨지지 없이 수균 원체 표수 깨타 표수 약호소 정유기 심세 딤주 약호태야 근조기 처음으로 제비 락다 약수수 교류 웬디 체티다 소외 규림나 역자 하장 차부 없이 교전 자착배 근조기 면에 세나 퇴기 이제 퇴직이 수균기 계갈직당 멘타와 표수기기 교찰 미리기 계주 침부대유 잠바탕 추루와 마르탕 쇼제니 표수기기 소제기 교차조이 치즈윈의 때는 저와 부자 맵에 사자타 나의 소단 실송 시기유 냠도 지겹지 믹세키 소단 쥐엽타 레블레 수지 표수지기 시초비유 계제 계기 시티 림세 겸리 토르동아니 룽더 야지 퇴이 계제 겐세 제지 부르샤니 고고체규 테넨 조바 춘베 싱제기 겐겹기유 던주 가장 쇼 깨기 강도 로기유 쇼강의 워도 슈로탕 뛰니 루주의 체외 배수객 신의 조비 없이 깨기 야채외 사듀토 강리식당 니수 마치 가르창 쇼니 리츠르 로코모 착비 강소 치시 외세르 침진 도초 림지 깨기 쯔무니 겨미기 조탕 자와 론데 제문두 닝지웬 제겐 희싱제타 강리토기 첫두 자외 메도 더비 인시 시카르베오 개외 작당 퇴부탕 정중 감채물 서시들 나외 캬논베 능진춘 폐쇄 직당 자와 폐쇄 야화라양 미세기 조심탕 루주유 배제 딩도 룸니 톱심베 착자 뇌체나 자직부 룩기 옆탕 대단히 야고기 사자 조이 테네 핑룽의 야고기 좋아 치르 동화탕 대딩 약지탕 착실립레이탕 카돈저 민키 체룩기 루쥐 체외 루탕 룩바탕 뒤 뇌체난 그 치심 정슈수 뒤 개가르치 때모 뇌수 고축기
1: 아게 짠다 오고 콘도 여 저기 인간 딱히 데레 니니 체레
0: 저디 앙사르 체베 심세 수조토 도지 가르창기지 답주니 민두 춘바르치 계가르치 저지 징계 인베 뇌니 근처 그 동네 뽀바탕 루이 침베 좀다추 콩 샘사크베 상마르 니니 치탕 초부 초모로 심세르리 겹기 덤규탕 천대응우 쯔치 가부이기 최두 창매 심세기 조안 용시 편주 덤규 랭워탕 민둔 수시치 미세기 니무들 심세니 쯔와 착사 교유 링크니 사공기 캐주 여배 중두 지유 인라 다 띵기 기가라 믹세키 모자르시경 능유 없이

0: 심세틸 미초 민저웨 거코 공규이 레트릭 킹베 사네티게 미낭자 듀슈 칭게 유과 이양주 창마르 초코 갸프탕 세기 추추 뇽거시 추추 디단탕 답디보 규기 요시 테디 심세티 시리기 멍시토 탄두 조세 제뉴 규기 탈 댄지 쳔베키 쳔베 삼자시 수규 댕게 제유 심세틸 끈기 가버치비 저와치기
1: 야 리지 나 저도 들고 있다 내 많이 담아 나 들으면 야
0: 착시 쇠바 두부탕 루주치외 착시탕 제키 곽발루구나 심세틸 미세지 초와시 뒤흔토끼유 제토레 중외 능지 티다라 미세지 루주치와 딘 심세틸
2: 규모만 임베
0: 초와식 처지 테네 솔로마 블루브나 심세지 카도 티외 퓨숨 소포차부터 미류캄르 수주 첨부섭지 대지 메나 포바캉 조다치기유 년제 퇴배 착실해블리 조다치에베 메네나 루기유 karmani chota chechi mena shala timye gyoshi tpdewe yeshur thokki yu tering gi chim saksha te dar chu yu chelana numlum ne num chab cha chi mena ra pambe saksha chelana ndu lukki yu nōm kēchī nīdū kēnē cākṣa tēnā sīkī yōpṣē cākṣa yākbūchīk sīkchī lār yāng sōlō māpō sīkī yōptāng

0: karma chik song chi nong cha ge yu shi tene che la shi da chi na six sim be cha shi tang solo ma bo ri ji go ba che nyam de mu ji te che yang yang zhu zhu da ni cha shi tang solo ri ji go ba nyam de zhe ni sim ngar den be chi sim tu ji yu tene chu tok zam lung ne zhu zhu dong xi me qi le dong bi juk du gong se ge jie jin bu tok zam ge ge yu shi ka la ti de bu zam ji xin du ka bu ta pe se ji chuo wa qin bu yu ru ju qi wei cak sha gem zhe 신의 조비 없이 작샤 추치와 탕 솔레응 알차 대마 진부 조화제 냠도 제시 젤라 쿠와 팀니 조화 믹세기 신부 차유 사르수 제비 작샤 검제라 창매 가부치기 예배 진주 예배 갈래게 변 제부 통두 셈나 가조로 침부기 진주 예배 심세 사르수투바니 사자 유주로 지답자 민바 대외 링예 균진타 폐제기 락린시기 척색감제 소투바니 띵와 잠 민발 태양 산에기 표숨 속배 튼제탕 딩듀기 서동 유조로 쳐답시 인라 권주 사르듀기 람부르 최십 지뮤이 벌세 상황기 진내 타격 체질은 조신 유업타 파유기 심세 조와 날레 마와 목둔 체신 유 심세 냠제기 럼부 타예 콜람식 당 자와 차석금제니 리우이 고츠바더위 덤규 나레 마와 튀긴 군도 최도 내유베 주슈베 론데 고무치니 추식 차규로 공내유 타자 게람 숨지 계기 유고르 툴럽 주로타 뒤니 참도 총기를 땡친 종디 무티 도보직달 페셔 규도 작당 학벌치 사내디게 심세경 요거로 폐가 제부탄 뒤니 순수 예배 장남 사벌 교고 소유 수균기 표세 론데 추균추 입마 대발 카세 딩생아 초신 준보로 수어치 데로로 니스니 레베 대진배양 토담치 캐브 유베 카르 퍼유기 링엘라 균어 치와디 땡젠 종기 페수 수준 강시기 토담베게 쿠르기유 나시링 요구와 매외 뒤임부터 티리 낭선의 용외 심추 소바지 수준 강들 리뷰 터링 준비 페유기 링엘기 모자르 냠수 용치 요구와 리브린시 대체 배양기 심류유구 여고알 표리리 내기 모두 십자시 주엽시 딩제 파수유탕 모자르치외 야자군부 샹수그냠댐배 표수수주 고규르나냠댐배 그게 디시메로 동차기 루규전자체 콩기 세지 최도 순냠 대발 교류 여고와 투급 전에 네트 리바더비 용화식 진유 미송리에 적다 메비 나위 진내라 항상부터 대규기 샴라 대진 배양기 최디 앙사르 제배 블루진 전부수의 대모 무수 고축기 없이 잠발리 주치외 지심 응 슈수투 kakang zhila se xie ning ju du. Mar le, mi se ti o me ti xim tu. Nyong che ro la, chu ti lakbar chi yu. Xim se cang mar, chu cho we rin ne ki dam ju yob ta. Yue guwa cu, ga ju yung a, pe su tian tian sa dung nyam lin chi. Chu wa da xi, pe di sa dung rin ne la, xie do ngar we ding sab chi. Zona tuyubi nzunsu tuyumu njuk diwa tang, siamla gongse tuti yakbu che gu diyu. Zeta yongla chenggen deje beyan ki simnu yegu dungi yubshi. Talo lo sumchu sopje lepe huang chao, sadun lega chene lo nishu desin. Tacha, pesu sujun kanki machi chimuwa inbe ngone, Kwangi Minam Hangsan Gebe, Miri Nyamjiki Shimse Mambo Shibsu Cheyu. Tiringi Gongse Yixu Nyamati, Songkian Huang Chao Yimbushi. Huang Chao Yiroba Cirin Chunbe, Saja Tegar Geja Yobe Pese Ma Jinyi. Tunubki Kala Sogenyang Kong Yimbushi. Kunyiki Legu Kase Gebyubtang, Yuanchur Chegu Tsuyu. Tunub ki gongse kaya chishu di inbe ngöne. Yeksu ki bago tukutang. Chakbu yuebe kar, xa nyung nyuyi. Hachan inbe chuan du nyuni. Dren cui chiwe lenge gazi jen shingi. Nyam nyung pyu sum sokbe huang chao le, reng nyi ki sutab shigyo. Kong ki yu rin ca nye gyan na. So kakbe shimse di so tuba shingiyo. Dimzhu gyabe mena chulha. Nö che na lung ne gyuwa na. Chuzue chigi jesu. Tang so tupu tang. Tang tieni yeksu gi chuan dunbe meng shi yi. Te che yeksu di, tang ti na zu di yu tang. Me cabu tang we yeksu nyenpo cha yung gi yu. Huang Chao Yi tu ngue me tu zhuk zhu dong wa ta. Chu su xi jie su, yek su xi ne cui yu shi. Ti chi, surpe nye ma ngue ne surpe ngue mar ni ki doga ya du dong wa ta. Ping zam lung ne me cabu tang ne gui chi. Nyue simbe yeksu todu lu gyubtang. Kuwa mabu te, yeksu yongsu dumyu. Nyembu yubbe kar. Xiela chu na chua simbe yeksu nyema te, xine suyo cari yubshe. Tedang tuyzu, ciri chunbe ki gyang zuse su gyur tuna chenpo chiki. Caksha shibshi dumne ngue che, tang na lu gyubtang. Tene, pe dunang du chuluk de, zi yahu gyabji. Chusib jamsi ca tangbu che yu. Tar, zi gyabbe chusib tepung ki chichung yu ni gyu di yu ta. Garma sum song chi, pe ri yar dun ne, te ri chebe tang na lu di yu shi. Chuk chung zang chi, Langba tsuk-tsuk-ji, tsak-xie pa-du-di, gu-sing-yub-shi. Pe-zhe-chua-tang, tsak-xie-ru-ju, gu-cha-gu-ma-yin-ru, gyak-dub-chen-bu-yub-shi. Men-nar-tang-du-chi-we, tang-ya, gong-se-gi, ke-chi-shu-shi-yi, cha-xia-su-yub-tang, chi-bi-ka, di-sir-ma, Tishin yarza gumbu che ni lödub so che yi. Tumne me lang nong tu baro ta. Chuzui ni zang di che. Tsuchu denbe tang si gyo si. Seri ki ni ju ta. Ju dian tang ni bo jigla jik tun dre ni. Chowa ha jang ki shimbu yu shi. member rupa tha logo number cha tirin chi gongse sine chupsi de chen be yang ki ne le tha de xie wo dem chu shu ruwe pe se sim se ji sim chu chok be se ji tang ga chi yu yue guo wa cheng ma mi se ji pe se nyam le chue xiong ni pe ri ri ne ji mi se ngo zhe le nyam su nyong xin yu 전부터 론당아시디 튜상 담두지 다저 근초 링게나 여고와 직지 니튜도 용니 두지 지레치 댄지 쳔베 진주니부 심세 사르수 제시 뮤주 티브 약시 심뉴 유규 심세 소와 배준치 대체 배야니 진내기 포냐시시 제메니리 습게 제주로 처지 제시 여부타 콘즈 심세 소신도 퍼유기 심세 초와 론데 추균 최도 마냠 콤베 동시 여부타 미창메 심난키 제발가위 대두러 추월 제유시 윈기 칸야 쇼르네 야르키 차르리 참도웨 서신 디토 디베타 최신치 초마타 유마 사드 베체제니 정중감 체메 능진시히 된티진미 요 편종리 제나 참도 심세기 조안시바 젠비슈주이
1: 네 초게 뒤지 Zavlin yangzine pübe mündün. Kato yangcha be taze püli gira.
2: Yami kimbe nukhung tibu mebta. Nukhung kakba, nachu yaksu tunba. Gona, guyu kor. Lopchi ngidu, lopchi jikchen jimhutuwa soki. Yami nichu tunsi, gyobu chingpi tangdu pibta. Chingpi tanggi tunse chingpi luni gyagabki chingwa laki yubi. Yami natsu juji shiyin.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랑 갑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 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불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4: 미글라 딱제체네 미그네기 니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신주캉탕 잉통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체제 미그네기 네트용외네 신토블라 컹충기웅의 로미시 비징 비민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신주캉기 안지 수덕기 면주치도 사르도 되유진 게린 빵딩 쥐영아탕 미그투 장시 무규르저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Kese kiran mik zhebzhe qibatang, mi seba mi tongwa, mik ju tuanba, mik gamba suagi nian tuan yuzi. Bijin bi min tang, tiawe rengxin ki, ming nian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 la piptang, ngoyo la kabar tang, congkang nang lepkian ki gong zhuyo ngabju, rimi dakje tang, rimi nyamlin nang xiaobie, guni pibar gasu xiu, sanye, hasa chonggi linggor xialam, pahuo congchonggi nindram. Luzhi kabar, lego ye guji, chu ji nga nga nga ni chu, jik dun sum, ye gu gu gu, du nga ni chu.
5: 哎 你我爹当出来见过很过的，可能土路爹不去死也难行。那半年以内，你我当见过很过的票呢，也不是不多。你我当见过很过的，见过个爹当了，送家土路都完。
6: 红果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背也多啊，你煮这样不行多，养过，呀，煮着的呢要得不？连我爹当初还红果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被说的证明拿走过，很巧多啊。何不给我糖？那就甜吧，那刚不说的，那空甜不面子。 玉芳，那当哪位所去看了皮蛋？我们就给这里人民洗皮蛋，你们领导出来过年了，我进屋的了，年节给孙娜来准备皮蛋洗钱的。那我那所当当，四处浪吧，那我五只找我所给，那我对不面子。那当哪位所去看了皮蛋？我们就给这里的，起来给老子托呢，人民洗皮蛋，你们领导出来。玉芳，那当哪位所去看的？那我我不当，那我张四姐呢？给了，第六个那我洗钱的。玉芳，那当哪位所去看的？给用给母鸡才不洗的。 他的卡巴脚子起来给小猪托呢，给那的哪位那段了打拳经验。玉芳那的哪位说句看给，对他精神结构不愿意。那的哪位那段看了，从高度片面，十几年的男子，高尔古丹高速过来玫瑰。他在三年，他是中级，尽管去两节破浪，卡巴昂着两个月估计初级送我几级个，实际三年，实际中级深处是去扎的吉朗，卡巴昂着两个月过年，结果我古古出。八卦四处浪过趟，三个开巴说给八百里个那段日子。 玉芳，八股张西康了片段，眼从高了片子，日本面板吹得当，别具难瞧。八在林中堂，冷水团吧，八股三个开吧，说给八百里个那段了。玉芳，八股张西康的日本面板吹得当，别具难瞧。玉芳，八股张西康的，我用就给直接堂，前来明年八百里个那段看了，大空气。玉芳，八股张西康的，给用给木质全部是硬板，既然了八百里个那段日子，眼从高了片子，露出难瞧了，里面七九的，两米两难瞧。
7: 这里给垃圾桶，好像给小区过年拍完，告诉说，
8: 玉芳，包括张三看给这单几十米结果被拒人，包括这个那段看了，从高度片呢，十几年来男子，高尔古丹高速过来玫瑰。
7: 他在三年，他是中级，尽管去两节破浪，可望着两个月估计初级送我几级个，实际三年，实际中级深处是去扎的吉朗，可望着两个月过年，结果我过处。
8: 什么人给？谈的？ 人工气那么些我都学过。城管去了，这么忙不考虑，车站长你生意呢？我怕了。卖出红干了，吃不心心怕呢？人心这么忙不考虑，车站长就不呢？对，怕了。三柱子，南天呢？人心这么忙不考虑，车站长你学呢？对，怕了。三个南藤沟，车站长就住呢？你怕了。 看板儿，这么忙不考虑，车站长就不行呢，来我怕了。看满了，吃不心心怕呢，人心那么提不够，车站长就住呢，我怕了。那当去了，吃不心心怕呢，人心这么忙不考虑，车站长你是不是呢？也怕了。屯子儿，那么提不呢，人心吃不穷不够，车站长你是自己呢，算怕了。错没了，那么提不呢，人心这么忙不考虑，车站长就我呢，是怕了。
7: 车一去了，吃不穷不够，车站长你是自己呢就怕了。我走了，吃不穷不够，车站长就住呢，我怕了。没到了，吃不穷不够，车站长你说呢就不用怕了。可入去了，吃不心心怕呢，人心这么忙不考虑，车站长你是怎个呢？也怕了。忙看了，那么听呢，人心这么忙不考虑，车站长就住呢，是怕了。 肉钱吃不心心怕呢，人心难提够，车站长你说呢，我怕了。孙女去了，吃不穷怕呢，人心这么忙不考虑，车站长叫什么呢，我怕了。老二吃不穷怕呢，人心吃不心心怕够，车站长叫什么呢，你怕了。你妈这么忙不考呢，人心难提够，车站长就不呢，来我怕了。干儿中了，这么忙不考虑，车站长就不呢，最怕了。
8: 改改了，这么忙不好呢。人心难提够，车站长就不呢，来我无损怕了。出勤了，难腾够，车站长叫我呢，来我无你怕了。 想不了天明总他床底卡几个那么些我的事了呢母兔呢给那床底卡几个那么些我的事了呢就读就明次看起落到学院天天呢盆的西北菜谷日子大啊推到那么近我就特真苦了其中七真苦了样龙给多少年才没提不当起下了他龙都给了克龙苦了那不强堂强下了亏的龙不当起亏下什么听见您公开那么些我的学材了
5: 今天俺做老一把主，他们的，俺的两把嘎子，这里拿罗里呀，波拉莫拉里呀，昆州呢，俺的牛肉，我那的肯定的都是大众。
7: 对，啥不啥子，我的这个做的是大众哪样的？
9: 给我说说话了。
7: 那是。
9: 让我说说多。
7: 现在两把的屁股多呗。
9: 到底好不好说话了？
7: 对，老一把主，他们，俺经常俩推呀一。
9: 那是那是。
10: 韩国的那剃秃了，保守点都。
7: 对对。
10: 他我都看不见对咱们呀，羊毛少多。
7: 那是。
10: 啊，台湾讲啊，那都压个差不多，全部进门了。我那能当用手里面都完。
7: 但是那两把的，其他剃不多呗。
10: 还得八十三七三百呢。
7: 但其他七个剃死的嘞，不愿意其他。
10: 那是那是。
11: 我韩国的那可能在南山过，那是一点点落就八十的。
7: 我到其他个去不到南山，挺难受。那其他俩天干皮皮。
12: 制度卡巴勒国也估计处处记处处处记
2: 也没给别人能哄得不明白他过那过于苦所以也没你去吞噬要不青皮糖都皮他
3: 青皮糖里那年的糖给切了些许的那些银啦给用给举着从大西洋银盆中所落就银给从康银边车银边透露代表一起难求
2: 青皮糖给吞噬青皮露泥，也可给青蛙拉给鱼边，也免。

0: 自信起人就让了主别免去提速步能速趟小军抗压没被拖年过年给那空上途我们团给冷酒特朗给免去那空给早晚给年年年前西途了免去给巨人囊可不给没归了那空了新片就没归趟那空了下去养钱没归别爹心讲别过年年年前西途前日趟团别过年那空了脏着切的 你不谈年前去那你张三千年也没跟别过那我谈故意夸我说起那空没得我那错用牛茶给用途清笔唐突撇汤人民托清笔路面去两名堂人民托那东普尼两名切球别也没你去团去脚步清笔唐突撇汤运动也没你这堂铁位人心去也没你了偏不语也没跟别那个不谈那就是我啊只做两把过那我
1: 古有可我所起年大了密切起偏女电影他三三年他三娘真了富康面康年对不三别卡住清笔唐从康卡巴昂长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西吉三年西吉森住子亏扎的吉兰兰西都可以相为给路目前地亏卡住清笔唐那年面接从康卡巴昂长来我也估计给一顿来我给
0: 西来我来我老开三年老个重点连同去滚不浪老开路中唐不要卡住清笔唐从康卡巴昂扎来我也古松对俺你来我给姑姑
2: 고모 吃没吃没得 가리치면
3: 빨라 얘 마 슈르구이다 빨라 키랑게 마디 렘바 가리임바지 티브난다
2: 마디 치무심부제 짱짱경제 데데 웨세그 마리
3: 웨세 마라리 빨라 빨라 키나시난다 디나리아 뻘레기 셰세진베 싱마체 던도 디마 짱짱경이부마체 치마라리아 유베 치심스도아
2: 웨세그 마디 로니 슐라도 침베 레바닝부치 무메리네 슈샤락데 수베마디 무네 양수와
3: 세세지베 튼제 인자 튼제 소제기 차게 이내자 튼제기 토담이 이내자 침베다 민자웨 냄부시어리
4: 웨세마 세세지베 당장지마
5: 루고데그 오연행강 잠기 웨세르마르 뎁송캉 허가총기를 총세가 고다 안게바 웨세르마르 뎁송캉
6: 야미 김비 너콩 대부 매부다 너콩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 좀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0: 칭비 당기 튼세 칭비루니 계급기 청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 고비타 나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하승양천람 후캉면캉키 네대부살베카주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주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고룹총탕부요카주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7: 로게파트 니동니슈즈주류 GR신비의 품위디통티 습토참부유비 균두디라 캬토심제낭미구 Tewe Buli ki gyuji yinbi Buri jigao tang, tsue mi lukba. Gyache tang pheche kang ki gang tu kyun rung, lembu yu la. Nangle nang tu tang, chila cham chan tie tu kyun chi, ha jang cham bu yu. Lo ye par tu jiyar singbi pumi du tong.
0: Jidu kabar, le wo ye gu ji, chu chu jik chu, chu chu ji. Kong ki kumbu chun chu ti ni, tong me ga xin yin la, shu mi sun shu gya yin.
7: 昆明昆布汤不提下周昆布的冷车稳当热度吃昆明昆布是谁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浪萨布尼七别刚不擦龙用为企图心就汤三杯七别银别七别更是擦龙给开就汤对年去过前月着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七别浪天年阳性西沃汤
0: ཁམ་ཏི་དེམ་ཤུ་ཆེ་བེ་ཁོམ་པ་དེབ་དུ་དེ་སིང་གི་བེ་ཚོར་ན་སི་ཡོང་ཡིན་ཆུ་གོ་ཚོ་ཁོམ་པ་པོ་དུ་ཐང་ཆོང་ཡ་གེ་བེ་གོ་
7: 刚把车用的地脚切土，贴住兰州银币，兰州其他别几百新车米。泰迪熊去那么提起不用，出去起别提钱了，起不错提钱照用我他，地摊硬擦拢用的面对秀。他们恰起了锅儿，也谈过就过过瘾了。锅儿也看暖热气，他们恰起牛呢，恰起不有瘾。
8: 哎呀，这阿吉啥？
9: 这得来多多住呗。
8: 这阿弟是自己把开药买的，然后我老亲戚的买的，韩立芳的牌子是单的，店那个就是做呢，人穷的面子人。车站站了点几分钟了，
10: 站哪不也不去车里。
8: 叔叔在门口的店前，韩立芳排队等了几个人，都先干么就站起，婆婆等。叔叔在门口院呢，就是递来零食去婆婆等。俺那出现等呢，谁也不去领给。
9: 这样我是恰恰，东西也做够下了。
8: 你让了排队等呀的，韩立芳给吞在沙布的人的，去落了呀，你们我了呀，忙忙兮兮的等，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去要的。
9: 韩立芳的我也要读
8: 韩立芳更重点的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软了
7: 他是温州创业强国长韩立芳从行公司康冷素米住三百五韩立芳从行
0: 林光下蓝皮给科布洛车卡住韩立芳从行

0: 입수 상황 땡고 담에 잡아 지지세 드니 다 싱기칼 노스 코르타가 조엔데다 드니 미사 디온조르 남바 노스 파솜도 칼 노스 코르타가 조엔데다 근데 치자
1: 레세 알랑가가 안조 유고 친년라 디유나 뭐지 신제다데
0: 요올
1: 제세 김년데 요나 요올 요르베
0: 요올
1: 사실은 근데 아야 디세 저도 용구이 나 말레 된기 근데 저 지금나 삼소소스
0: 아 리티 진짜 어 어
2: 妮琳接待
3: 김창준강 家庭旅馆
2: 김창준강 家庭旅馆
3: 蒙西底柜基础设施熊蓝道路 道路蓝直路灯蓝直路灯蓝直路灯给客品别文明景列虚下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 给客品别文明景列虚下国家级非物质文化遗产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锦绣区景区
2: 郡津坝传承人
0: 김사정환아르 대사다기 되니 클래스에 부르데 뒤즈면에 뒤즈동데에 된 요와 가지다 지도마마 이제 거다 이제 자가 저 이제 언제 주든잖아 되니 인간 저 종수나 이내라이다 지규르게 뭐든지 가시지와 된 종수 구지게 이제 지지제 요거 노스테지제 나가 노스 빙고 인주다가 쓰라지
1: 엔데세가
0: 윤정제 이카지 임지 칠타른 길다 내가 좀 좀 하고 제지 날 내기 지기 쇼러 용신 용본지 야는 제 용시
1: 아니 게만 스탄더 자기다 내 거짓을 야치다 유고치네레 망망 죽어져 봐 나 안저 유고치네 원의 셰비나 규림 근데 신나 게란케지 안저 제대 있으시고 봐 나 게란케란기
0: 다 규림 제는 다 땅부땅도 안수니 다 콘산 레시교지 루신 통한제다 파조 저지 되니 콘생한 솔의 선이 민인 제주 나니가 민인 제주 시장 주변에 좀 미자 꿀리바
1: 아 알았어
0: 그냥 주 미자디다 녀레 지교 견도 메가 제유메 비자샤 드리스라 생라 미자지 셰프기샤니 녀레 된 미자는도 리스오니 나 미게 된제다 예레지 베스오니다
1: 어 수요
0: 수요 베지다 되네 다 찬제다
1: 진짜
0: 주주 두다 치게 된 직주 제제노 종수 상황을 대드난도로 유거리 갈아다치에 되니 갈아다한 차소니 되니 디 주주 둔다 치게로 디 람 쳐보자 모두 치 되니 람 차소는 지로들마다 안노 미고 오지 고르시에쥬 인제지와 딱 그거 회수원이 인제스라 쳐 인제지와
4: Jim Duncan, Jan Languan.
3: Jim Duncan, Jan Languan.
4: Jim Duncan, Jan Languan.
3: Jim Duncan, Jan Languan.
4: Xiang Chung Tarbi, Xiang Tun Jen Xing.
3: Xiang Chung Tarbi, Xiang Tun Jen Xing.
4: Xiang Chung Tarbi, Xiang Tun Jen Xing.
3: Xiang Chung Tarbi, Xiang Tun Jen Xing.
4: 恰苏吗？酥油茶。
3: 恰苏吗？酥油茶。
4: 恰苏吗？酥油茶。
3: 恰苏吗？酥油茶。
4: 捏枪，青稞酒。
3: 捏枪，青稞酒。
4: 捏枪，青稞酒。
3: 捏枪，青稞酒。
4: 血蟹藏餐
3: 血蟹藏餐
4: 血蟹藏餐
3: 血蟹藏餐
4: 永日体验
3: 永日体验
4: 永日体验
3: 永日体验
4: 血蟹藏装
3: 迫切藏装
4: 迫切藏装
3: 迫切藏装
4: 果蟹锅装舞
3: 果蟹锅装舞
4: 果蟹锅装舞
3: 果蟹锅装舞
1: 斯莫林给听听列车十三大家声音我能做几枚列车能养家借用

0: 오야. 잔슈다. 차스러 미주자 가셔요리. 도스 고기면 콘서 근데 쳐오래.
1: 예주진이 미카제샤. 디밍림디게 잠베 소르다. 냠래 간던 주리. 디네 제일 탑시다도.
0: 예 잔시엠 중에. 예 카지 상드 총조다. 옴 총조다비. 머신행 안 졸림 망차요르바. 딱봐 당구세.
1: 디샹당위니 타제시. 윤커정조 조규습다 저와유자. 니와도 랑니들 주리.
2: 수제 오야. 니에데나 기랑가 니엘러 텁시시단제 중무딘 조 심수시단나는 가용아
3: 저
2: 태도 어 태도
4: 다근
5: 这些
4: 不是 과점은 과연 그래 좋아
6: 지샤 他们 가가 되다 기지유너 지지제
7: 先지시 난 지금 막 총알 그랬을게 오래
4: 제자제 내겠다 로봇업별 고집제 안 좋아 저지 시작 뒤수 시작 좀
6: 자스라 와디 유허 정주 조고스 구류로 도주다자 고격교 대기르다
7: 간에 요거 전 지금 로봇 다 되다 배도 고집제
4: 제자제
6: 상황 아이 지시다 네 덥시 다 줘 용도 그
4: 맞아 레미 맞아 소소 내가 약다 주 체유 정주 조고스 양아 준 체면 자서로 와 가린 스포트 그래.
6: 제가 가게. 제가 남자 마치 요도 그래.
7: 남자 저거 저. 너무 사무 자서로 와 된 저 소화기 왔다.
4: 다거리 나가 된 저 소화기 유. 소재
7: 오염 비기. 소실아 비기.
8: 소실아. 소재 어야. 잠아. 잔시에 저 거스.
1: 종미소 감사. 네 저 근데 이미 네 세입 신주. 종미소 셰야 가르 유네. 셈님지. 야, 오제 셰로. 나 저 탁주 제죠. 용도이.
4: 수지 오야. 나 다다 찬스 좀 조선자. 나는 조선 다스 먼고도 로봇 토벽을 고제야. 마탈레 세세 쇼로.
7: 세사. 세세 쇼로. 좋아야.
1: 기란츠 소슬레가 야고 제유디. 나 이치 된부유. 대리 정수 소경수야디. 토비 정신 요리라. 대왕의 정신 요시.
0: 지. 가르초 요추 팀원 쇼뇨 요마지.
9: 지.
1: 이제 소자. 윤허 정초 쪽교셔야 네 수팅지 제마 체스입시
0: 탁지
7: 네 수인 탁자 쇼리 자스라 과대제 칼인소라
4: 제제 칼인소라
1: 장게 야고시스 네 수윤아 탁주 제오시 아주 상당위 네 네 수디 탁주 지신배 강이 팀이 종미성아 이치 지로 대주 근제 진립이네 아 최가 총수 종미
0: 탁지 계속 네주 가르 체미네 아주 긴지 쳐라 쳐 年三大茶 俺就公司一起不散的 卡几顿节 去做客色起子鱼
2: 书记欧阳 团委托米子爷的 有大有过事 缺乏重作罗尼学光了跟着的 团都跟着掐掉是 藏买SEM来了 谁去行事 去哪做俺做 做啥啥不给儿就走 SEM定的 多少那修业 이내 드링아조 오늘 특심이도 대회 기나조리 가고 순도미도 나저 로니 쇼공기 조화교업들 제견도미도
4: 다거리 대회 조화교업들 제견도미도
1: 디테일러 종무소 샘제 제우마시 나저 기랑조 팅의 조화교업들 제르무 주베 견리 체조
0: 당지
10: 영수
0: 종무소 러디오치
6: 지스 지스 다상파로조 로제 레고드
0: 먼저 탕주치야 탑시 단추
1: 왜 다들한테 디제시에자 야주스기
0: 야주는 마리 띵에 치우 웹지죠 봐
6: 지스 지스 당수 간조 야주스기 탑시 단추시

0: Ranga yang ni ngas ba che si.
1: Ni ni shibu sta ga zo.
0: Ta rang ge nga rang che ga chung zo yong yak mi yu tian yong du.
1: Kai su ni ye ba la da am la, ta ga yu shi.
0: Ni hu na ni li ran xi ra xiu yu. Che ga chung zu chung mi yi ran xi ra xiu wo zhi.
1: Ni ta de ba la ge nga guang zhe ti, kuan da am la ge nga chen bu shi da nan bie ma xie. Lo yong ya le ge jue neng ge.
2: 계산 다리자 수수파마 대취체가 용배아 김세디 주워비 계치시디 니에리 된치 주비아치도이 니슈 컨데치르 대제 니에발라다 암라 펠페다 디네 니슈 컨데치르 대제 코나니글라소 남양 강조사도 샤나미나승디 야구도
3: 외국 주시디 콜롱대메 마체 네돌케옵시도
0: 나스 레그파마 님 카셰시체니 키랑 고차다 주시디 소요
3: 땡아 당고사 당고로 봐 갈레카스 갈레카스 데더디 키랑즈 로상 주시 마고 비주 당도
0: 먹고 싶다 미라
4: 주시 등원에 야고도
3: 어
4: 계제 개왕게 주도나 켈리나샤
3: 다 그래 시행게 젠디니 정니기 된다 죽부르 봐 어 이네 녀디디에베 제라 녀시스 스팀스와 어디 어 숨미기 남부토스 고위베스라시도 제자 남자디 대화디 라소여보다 토질릭 숨데메스 고지 지바 나라주 디티엘라 슈토스 겨부이 어 프럽지 로즐리 푼진 숨그 주도가 제 말이야 나라주 외국 주시디 도스템다가 참마 항상고 소토 고지 녀바도 남자디 렌토 고지
0: Less.
3: 怎么了, sir?
2: 阿夏拉,我广东菜三对多。
3: 能打么?咱谈的话语。我咱们去也有了语。用啊用啊,让别个鼓掌,你也能啥说话用。哟,对啊。既然你个厉害死,你也曾经是说,既然你个养家祭祀了,连把我你先前的点点说图纸,日不准说啊。哦,几件没了。
1: 去学水都能有的，
2: 去让河巴铁个。我等到开心去，去让你个水啊。哟，河巴有没有水呢？从头说嘛，啥过呢？京东了，太死。何子。顾小，看不上，今天做菜场，你不难过。爷爷呀，这是准备的，着实的。 광동기 수육 제시다.
1: 나 자식이 갑시다 이.
3: 리베.
0: 차도 배우시도.
3: 디인 거죠. 디표 좀 하다. 광동 친윤기 자식이.
0: 광동에 워용 리베.
3: 어. 유지가 서주 디 유민 초사.
0: 유지가 유미 디 유수신사.
1: 지가 로사.
0: 디디인 거죠.
3: 왜?
0: 단단
3: 안 가게 같이 해 봐.
0: 유지가 유미 디 유수신 쉐비.
3: 다그리 니에 단다 신이

0: 우먼. 케스 나로 뒤 녀발아 암라게 장파메 고르송치. 녀 코나니리 이랑시라 쇼유.
1: 녀발아 나마기 고네 좀시. 콩글루규 녀탄데 발아게 나 송치. 왜 따다리? 녀랑 저와 삼치. 라심 줄로무 튕겨지리. 정기 체면나 건강체 나무 지우지. 롱코데 요니. 괴진게 탑치 체브지 봐.
0: 정기 체면나라. 녀스르 딘제. 망탁취지. 이내 총선날 폐기에 당토는 시내 민뉴 강유 된 토지.
1: 이내란 총선날 대비는 주간식 제나무도 제한 매봐.
0: 스스도 간다 갈래주 온 워신배 쉬고 넘지마도 안내 심심해봐. 랑게 싱그리.
1: 랑 가르치지.
0: 아 미성와 깨치 체닝 그만시. 따줘.
1: 나 구다.

0: 어찌 봐서 톰데 가르도 과제를 이제 쏟아.
1: 니얼 전다 인슈다. 세마도 아칼라디 미과 좀도.
0: 영아. 재능에 대가 시긴다. 나저 이거 정대기 그 그래 그때 괴마 제치도. 니사지 신다 내산라 강부치.

0: 야유. 자, 네고 비겁해. 총살 때 녀창마 땡에 총수 님배 총미지. 야오미도에.
1: 마피게 중이 되음도.
0: 가리나. 바사. 나라니 비조 손자. 니로 계시에 과 요마시. 키시. 조린 도치라. 순보 쇼윤나. 공개 주요가 총수 폐기를 공부 시험에도 장가 지단디 뒤쳐니 나스이 마시.
1: 你 바베 주요가 총수 제도. 세간 갈래 겹시. 총야데 갈르르위 소셜 송급지야 제도시. 로주 짱주기. 고르무 경에 심토부시베.
0: 자기 시비비. 퇴다디 타보도 니에 심내지. 제리니 제유 전부 제가 진지 코조 토구 십지 제주비 십지 내주 녀도스 내상 시초 이내라경아 이지치로 가당아 순보 대비시고 녀 심내유 제대지 고르무이 좀 밑에 또 팀을 짜니 주린 도시라 토다디 라토부지 녀상라 켈린초 용아 왜 다칼라센의 지그리비 아
2: 그리 달로유 랑가 다오 캉바사와 보니시 나저낭 토데나자 나랑 따도 첼로 정말다 바사랑 가비 요니 신기 그리랑 유다 유베 키치리샤
1: 모조
2: 조바사 조란 캉보사바 보니시 제장 그리치유
1: 로데비치
2: 그리 조란 지지인다
1: 요
2: 그리
1: 다지샤 라유시
2: 그리
1: 다조 저 나를 놓아줘

0: 야피 허세 트럼피베
1: 감사
0: 지게 메라 테지
1: 되게 쉬네 타주 저와서서제 친스 과치 부리 아
2: 좀데 제가 친스
0: 셰쇼스 뭐지
2: 지게 장라 제일 가면 나도
0: 레스 제는 하나 니 제일 손 쇼지 제나 니 가면 나시 나 돈도 레그유 레그시가 주의
1: 지게 승라 광부시 주비 你心个意，当归的我奶，难看过要死，一年头岁命都个。其实，给这有个充电个那么大的门眼上，啥不也能躺着吃茶不是？定个那年了，那位吃完就马上回来。
3: 你个你唱死个不是？我谈的，我那年唱死个为啥个三六十几米？
1: 这种白马拉达理想泡沫云霞子，他都无满事过是。南昌的沙边接了那次可是冷些。梅先生，南面啥子的早做接的个是，地对起来是热话开开要嘛是。
0: 我等他开心不去，听他那个去啊。哦，累死。可把今年的水呢，从头说嘛啥个呢，今弄了天死。
1: 其实他都讲不写出名呢，没得讲不写上呢。
2: 郭达。

0: 언늘하게 나 숑샵에 이규 돈 숨기라. 봐라. 티 칼 숨그래. 니 타보도 나 숑샵 신도 요슬럼 유메. 소아 컨제스게고 유메 달리 칼 차고 유메 응아레 튼다지. 니 타보도 밀 꾸지 치다슬럼 유메.
1: 뭐라미 시다르베. 자가 언늘다.
0: 미스니에 대장 와 요르다. 나 양키라는 시. 콘소 시에 비한 임금에.
1: 걸치해 봐. 다들 아무네 죄보고 없이 하이 성부도 그래.
0: 마탈레가 심줄로 오면 되겠지.
1: 계속 매매 대주 대제수도 되어 아니에. 요. 요제.

0: 아, 됐다, 됐다.
1: 빠사, 자기야, 양기야, 아라니에 쓰기. 나 좀 오늘 가고 싶지, 총아.
2: 지.
0: 빠사, 니에 랑시오. 처음에 랑게 니에 아라 통두시 라지기. 다이는 아라 통야 라바.
2: 지.
3: 나 쓰디겔, 랑게 니에 아라 통야 멋져도 내가 치두 쇼겹 통문도 부서 좀 와야.
1: 지. 다다니.
4: 빠사. 간다, 랑게, 벼라 니에 쇼고. 장 로봇이 봐야 돈어. 나도 상매 로봇이 냐이.
5: 야주. 기라서 야주 쓰기.
1: 따와.
6: 엄마.
1: 따와.
6: 是，接了蒙古的这女呗。呀，怕冷的。哟，你让谢我，让专门拿了卡拉斯卡住你嘛是呗？你家拉到子女去，专门让了个真钱不是的，爸爸快轻松。不是你吃的没着。啊，给东西的，都说接不接俺做着。
1: 用
6: 啊，钱俺们俩爹娘是给吧。
1: 哟，好热心。
6: 爸爸。 네 바보 나를 민두
1: 아 나를 민두에
6: 어
1: 고바치 미나
6: 나 내가 고 코지 나와 뭐죠
1: 아지 보르도 디이나 나라니 겨우 차가 줘
6: 용아
1: 라슈다 저시 나를 민마자 같이 매줘 야면에 게레 나를 다 같이 민주 카사에 다 그런 채 무슨게 탱문이 라제 나라니가 카스가 차가 친 슈원이 중아
6: 엄마,
1: 어,
6: 오스스 나래 재미, 바보 대미도.
1: 아지, 랑게 쟤는 과지미나.
6: 니야 검소.
1: 창매 나래 미도 와. 어, 방수기 잘 치면 줘.
6: 잡죠.
1: 어, 줘.
6: 엄마, 잡 치면 되지. 바보 시다 대 용구를 해.
1: 아지, 마 쟤는 과신 그래. 대는 내 대 양수 좀 미도
6: 돼. 들을 추도 와서 쓰지 아.
1: 요, 어지, 뜨다. 피가 대샤 낭바바 낭바바 낭바바
6: 바바
1: 야
6: 바바 바바 엄마 네 바바 같이 해봐

0: 우주체 캡산데 사야 가시. 계속 최고가 총수의 중미소 답에 기회했다. 나 오양 낭이 샤르 통조 책임이.
1: 나 라마다 나를 무게 내듯 지리. 러지나 왜비퇴산지로러브체토네지바 나이 나야. 계란 수님도 대야 좋은 선기.

0: 我抓的话
1: 这个呀,
2: 都是good啊, 我得来个清度的。
1: 啊, 是, 操作的抓的。
3: 我等给你得来个清点皮, 阿娇那么多, 我要买这边。
1: 啥声音对呢, 是最两个就。
3: 这就,
1: 呀,
3: 他的这就让给, 命难了, 阿娇那么多, 中文还是的, 命都啊。
1: 아, 지, 가다시. 야, 자도 대식 쏟아.
2: 하면 뒤에 민두게.
1: 아, 지, 개 여마시. 야.
3: 나 좋아시다 주다 지.
1: 야, 아, 지. 뒤. 야.
4: 총소 원인링한탕, 총미용의 갑교탕, 로그람호, 빠상급 회사 알칸티, 양결 내부 조부시. 조모탕 냠래칸에, 아라 진수 지하치부, 강설 교치미, 빠상당진급 회사디, 사실 되게 좀라 좀 토시.
5: 야야. 되게 쉬.
6: 야.
5: 야. 어야. 야. 고아.
1: 되게 쉬. 알고다. 조금 되게 쉬다.
5: 야.
1: 뭐야, 다지스.
5: 야. 되게 쉬. 아.
1: 뭐저 걸리동라.
5: 지스.
1: 아, 유시.
5: 요.
7: 可以端了，
1: 走不走行了。

0: 샴라 손들 규림 당구대 비기 외국이나 쇼니기 공스 가바 강조 소래 요소 속배 대세 규로
1: 당도 랭게기 인시디 시로 나주 주시디 강아리 유 당구디 지제네 주다 니부디 초용 차구히 숨부디 바나우 짐주 시부디 조종 차구 나부디 계속을 무히 샴르니 카리지치 지세 주히 낭드 당부디 튼젠니 유 당부디 희게기 겸정다 니부디 다유그네 주히
2: 天界跟俺做点表达，以及南阳是外语，俺最缺个重点的组织体外洋结局。顶着心头看不顺。我呀，下面为了学那个公司卡吧，上通操办这些业务的。不知哪不大。
1: 公主那么，我更是。下面年我最需要的，上顿操办，给些余国重点的，回归出席，来接电视罗。俺去村子这边内住的，几个之下。
3: 你先死。

0: 키니게 나 심지경수게 아 세이다지
1: 오바마 고다 고다
0: 니가 심부도 우와 나 소디 세사치데 경지된 유사 랑게 파지부체나 신의 수야우 칭시 그 조마시 갈르지오 시지지다 니 수토다 니 소디
2: Hee hee hee hee hee.

0: 대비인비.
1: 랑가 폭상 운주 초자. 제스티레.
0: 랑가가 제티르. 나로 고치장 야스이.
1: 녀나르 쮸마케 쳇디기. 삼로 유신 다베치엘로. 마라오 네츠디게 치티세마냐사 슈비.
0: 니세지라 랑티츠이베.
1: 같이 가. 我超越的
0: 你也让毕竟了,落去过上去
1: 重点做差长 但让来钱嘛,贵要是
0: 来卡最有名的,旁边都要结清嘛别 怎么着

0: 머리 디리르 사기 나가셔 봐. 저기 레코니게 심부 가서 처리 제유나.
1: 샤이너 지저 군이게 탈로레 살라 스미레 데베 가서 처리 제유시.
0: 스미레 데베 가서 에. 여기 가시이나.
1: 저게 티부치다.
0: 로앙아냐 데베 바산 당진기 표자인지 말봐.
1: 다이너 랭게 아샤고르시에도 와. 아.
0: 어찌?
1: 어찌? 키주시도.
0: 제자.
1: 야, 님께 하시면 되게. 쇼, 쇼, 쇼.
0: 쇼, 쇼, 대쇼다. 대쇼다, 아치. 아야, 오늘 님 집으시도가.
1: 예민시대요. 그치?
0: 치부딘지에러 기초진주딘지에치 근데용비인나
1: 치자 야 야, 예가시다시야 디토네 다구유베다지
0: 치자 치신 기초디 소쇠통용조인지시 치부딘지에러 기초라비인나 다구디 샘제시다 용구셔봐
1: 치자 근처치라
0: 야매나 너 니피게 다고디 도스고디기
1: 용아

0: 자기 도망가 통뒤 박자 걸치오.
1: 잔티 타고 통뒤 지금 3년이 7개월. 이내 지일러 잔심 상고다 댐보 댈수 퇴보 냠 퇴비시 통부유
0: 시비
1: 钱的啥? 我听唐古通的从哪肯这球?
0: 你也算了也好事的让听唐古通的我那推磨磨也没事多命难你错了将别再心大疼多长秀秀从哪去球 一年再不洗茶多扛着头写个钱呗扛了没多大几个人写钱呢枪是给别急了我心再不了别人写一年你也这么听个大马扎来个去对年点钱是给讲不清对面给就算这么怎么想<笑><笑>
1: 让你开开不起对我托枪是给差别急了退去的心里预测恰恰中央托了下节等到猛

0: 나와 나수동아당 서초랑과 나와 우주자와 속이 나와 대부매지 유파 나다 나와 서초칸라피다 원투기 직제래 이미 십제다 냠린낭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세기 수나래 주위 대단시 진이 나와 나수동아당 서초랑과 나와 우주자와 속이 나와 대부매지 나다 나와 서초칸라피다 원투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낭초라 유파 나다 나와 서초칸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체네 게라 대륙의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이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개기 나다 나와 내둘라 다큐 진이 유파 나다 나와 소주칸기 대단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와 내둘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낭지 고르구단 고수구레미구 다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람 가방자 레워여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수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워여구니 개구 앙아 구구초
1: 哎呀,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니에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란지 사물도와, 대, 대, 티대 직신다. 니네, 대, 니 나로대 직신다, 대, 별을 체념도와, 대, 대신다, 대, 니네, 야, 수업도대 직신다.
2: 뭐, 대단, 소외 한국이, 진짜!
3: 야, 민키비, 너 공 대부분 해봐다. 너 공 가봐. 너 주 약속된 봐. 고나 고유코 로친이도 로스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렁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야메 고비타 너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니 리탕
5: 铁卫人心气也没捏了偏不远，有人用了小学月饼，小学比起了给零元。可把昂着，来我也估计，初松姑姑，古初松三年，那是娘前郎富康面看起，你对不三百卡纸，亲笔糖，那年地糖地呢，是个子，那么才地亏卡纸，亲笔糖那年面前从康，老个重点你同去，管不啷，跑个路穷糖不要卡纸，亲笔糖那年面前从康。林国大将给韩国的关节吃了千不银呢。 点不接，能没来什么这借钱过敏多？人接，当年刚不得面子，几俺人都干了一个啥？他人呢？林国大姐个韩国的关节，全部也会几个人的。林国大姐个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困难你什么干部用不嘛子？不过年关又不能行，什么用不得哇？
6: 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卫人心气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应通参在娘这期明了接这级别接心起过比喻音明了大姐前在明年一年团委呢先突破了坑穷给我抓你些毕竟避免堂铁卫人心气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气按这速度给面具起的三十多月经开连帮店卷个堂明土脏事木久则雨
7: 铁西克拉米热不热气不烫，米塞不米通哇，米就团吧，米干不说给那团月子。毕竟避免烫，铁卫人心气，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烫，我要了卡巴尔烫，从康南那边有个中俄就人民大街烫，人民娘们两小别，过年皮包儿各所学三年，哈是创给邻国的小郎，花花匆匆给人张，陆地卡巴儿，来我也估计，初期俺俺俺你出，几顿松也过姑姑，对于俺你出。
8: 哎呀，这个计算，这得来多少多少主意？这个第四是给了开药嘛的，让不老亲戚的嘛的。韩立方的白居士单吧，电脑的就是做呢，人均的面子嘞，车站站的电器面都拿。
9: 站哪不？也不去吃鱼。
8: 宿舍在门口的店家韩立方白居士单的这个话嘞，都是干部就站起，婆婆单，宿舍站门口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休息单呢。
9: 这也不是邻居，
8: 这要我是啥啥，都是也做苦啥了。你让了别去当呀的，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的，去了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那不帮不，也不是要的。
4: 韩立方的，我那要多。
8: 韩立方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哪乱呢。
4: 他是温州崇德强国长。 韩立方从康，公司康龙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邻国小兰溪，杰克洛车开去韩立方从康。

0: 지능의 지주의
1: 여하친! 사부 여하친! 여하친! 오신이! 양성어서 가세요! 陈真奇!
0: 본염류의
1: 세린스도 진짜정리! 你们送不进了 陈思顿 탄대토조디 랭라쇼다 현쇼님신그리
0: 오신이 가치금증어보다 상하시
1: 유세! 용동에 다들 어디에 있는 초장대처 오신이
0: 죽도 일리소 세린스다

0: 교수님.
1: 빌.
0: 니엘 군아니 겹다.
1: 나가마. 나가마.
2: 죽이야.
0: 요절한 걸렸어. 둘이나. 주별아, 민지가 접사하기. 드링아 종아스 레다 제조기. 결경 저주배야 그림바.
3: 어, 마지. 하이징은 니니.
4: 민이유.
0: 예, 기라니엘 그대슬라 그래 아.
3: 말해, 든지 년 냠녀다 제비나.
0: 랑은 냠녀도 제 뭐. 나저 뉴교로 가그니. 랑래 냠녀 뇽다. 레가 랑래 로망아 제모 뇽 소지.
4: 도수.
0: 이네들이 다 냠시라도.
4: 네가
0: 뭐래 요단 자르비.
4: 말해. 도수다. 도체나. 은이 소게 봐. 도체나.
3: 걔는 말이 파티 제 공에 없어요.
4: 도체나.
0: 메게 봐자 전에 권도 제 봐 내용 말이베.
3: 뭐좀 하고 매자. 네 그래도 쇼리 형제 다 세비. 미마 좀 용구 말아 봐. 네 안 타고 샤오 말이베.
0: 제 메게 봐안 타고 샤오지. 이내 당도 스스로 대자를 견린 채 오르다.
3: 슈자.
0: 딘제 전에 뉴교래가 고요고 매다. 전제 모두 배년 거 송마지. 대사 들다. 어서서.
5: 기라라다. 도치차스. 전국 팁존 제도 전 유비다.
6: 도치차베 세르베. 네 신앙가다 최샤. 나와 죽진가 차도와 네 뒤상 기가라다 메죠.
5: 라이너 계시도 칸트간 치기. 당군의 예래 아이가 몇치 비체빈 봐.
6: 네 돈도랑 내가 개표 친구도 왜. 너니 뭐 신제 로숨조조도. 님도 대배님오 죽세 겸내 창고 티기. 도도도스 대비는 요야면도 나타로 로스무치소 셰리기 니에 밤에 창스게 부부기 산디 등기 군이 로챔부선서 사오반바등도 요제 이내라니 딘베 겹란체 윤캄 꼬르차야면도 장게체너 야메는 은니
5: 장 창스게 부부기 요제 기스 딘저 꼬지 그도 쉬다 다가져봐 나 케메 장게 그도 겹스네 겹쳐
6: 钱呢?
5: 钱呢? 肯定钱呢? 喂, 康萨?
7: 喂, 估计 50亿呢?
5: 咦, 哪亿?
7: 5天一起让帮了这边?
5: 是, 年帮了这?
7: 也让世界, 他等俺们都 无缘来干了, 给让几配他?
5: 来斯, 你先说, 蓝三里, 托起。 다퍼 발라 로부터 열매스 도스 되시야 나 람산지 저거 키스 디 양면의 라니엘소 라망소 아 주원이 카발 개명 나 두인다 오지 시다 슬링굴이 되지? 야야야, 마취시 갈래추 좀 과유래 저시이다 그다, 예추고요 키랑 예수윤다
8: 내가 치매배
5: 뒤주 관리도 내가 저 뒤주 위에 차지 멋있네 아마요는 키랑 우유도 예수기이래 키랑이는 지자 정부 자제 간난가 긴접다 친구님 도시야 네, 치지다 니도
8: 취지다니토에 아즈네 시에나 강야체 주네 가스리
5: 공포련제만 사고네 양대 투입시겠소 발라 기랑경아 체로나의 로 김에 나 려우제슈 난 욕주 수요만 나는 용두에 라
9: 생인 아체 오제트 쇼우유 싱가포 탈란지 리빈 파코리아 판조송원체 님니 섭계고바 강인선은 예견지상모송배 유등종교챙교선자 광채보다 자진보 신당채보시하였다 최장아 구자남기 범위시국이 캔조드네 좀저야 퇴치고
5: 디샤 캔조 링게두게
9: 린두
0: 양화
9: 예
0: 지겹라라 슝두가나 링게링가주
9: 레스
5: 现打零给你是着。
0: 现在播送的，我们的等你。现在我们到国里要准备去，创业处找位子，阿姐你们中奖了，兄弟。
2: 小芳，大牛，这个账了，兄弟干哪了？零给你干就。
10: Yes。
5: 你不落出俚语，上海的波拉莫拉大家准备去的。今天我推荐买子，每次来见你们都等个伊。提篮给，我问就是哪的？
8: 周廷芳，菲菲，
5: 耶，
10: 耶，
8: 两个字来说
5: ，less。

0: 야야야 레고다 공수 개개인 봐 토스 개개인 봐
1: 여기 개개인 토스인 사비에게 저런 속도
0: 제 교시
1: 알레고다 야죠 야죠
2: 小王，后脚来个来送哎。
3: 来跑么久？
2: 用啊，你也心思。

0: 빠지다. 수레. 수레지.
1: 나 추계가 용비.
0: 추비가 줘. 비가 줘지. 네가 다시.
2: 같이 다 와리.
0: 다시.
2: 와리지.
3: 나 최도원구유. 나 최도원구유.
1: 렌즈지 놈라 챕초 의수기. 네 챕초편 드지베.
0: 저거지. 여자.
1: 렌즈.
3: 나 더도 메사우유. 나 닝데브 미두. 나 메사우유.
1: 진동권 닝네 유자. 쇠매마 추비. 솔년의 요리.
0: 메사우스. 내가 와서
1: 이게 추전나 요리.
0: 자글리슈. 자글리슈.
1: 레스. 네 렌초.
0: 저블라 마지야.
3: 난닝 대부메도 아
0: 기억 갖춰봐도 아 야 노시 기억 갖춰봐도 노시
1: 예쇼

0: 주모, 교수 진단 봐요.
1: 진단 라볼도.
2: 어디비오? 랑 야구시 내줘. 랑게 딱다 니 광화제 전화 당송아.
0: 주마시, 다 주마시.
2: 탄다 촘자 공화 야무칸래 광둥치기 니 광주제 텐비 지교도 광지를 광지 내기 제분에 사수초수 디간리 니로사 겸네 광숨다 마상한래 르그미도 파제 소제 광숨 결하스. 然后还是说 캠마수 동주
0: 황여 찬스기 명이 무장게 신주군
2: 然后 김민도가 닌지체야 튼지딘지 나다주 도마셰피 니 미둔셰주마
0: 황여 찬스기 명이 막방하마시
2: 가로나마친지 막방하민바리 오늘이야
0: 독스터디가 톰쇼에 배수로시도
2: 전다디 계심 큐는 말에 비오 디야 차와 상고리 포모디 니 당도네 통춘 듀미도 남부 제브르 시가 제미시 치지 남도디 데리 디체의 총총 많다 줄이 제 말이 지니랑 김자심 나래 시신 얘기 포모 야고스 모두 제조 용도기
0: 말이 니 지단디 집중다 용을 아니시도 니 이다르시 모랑리 학상도다 제비 저봐 니 모랑라 루지 심지체 뚱크도 지규 드릴로부 도장 안 해주디 레시죠
2: 다디
0: 나 통쇼 니 수이메 상게 제주시다
2: 영아, 전다디 니 루루치오. 전 니에 랑 티야추 용그르베. 랑 케마도 니 츠리.
0: 니다 광세가 산교 주제 센 지부르스 두고. 미 게임다 마 자든 제 센나. 용벨은 무두고.
2: 니 세브드 무이리 마도 광마다.
0: 톰도가 시메르스 르기.
2: 야, 하신게 수베 대모 니 살려고 칭아랑 수베 좀다.
0: 나 좀다데 돈이 듬도.
3: 조다펑.
4: 아.
3: 상가마란다 카체빈스도
4: 어
3: 카체네 롱데데차 카체
4: 녜그바 후레
3: 녜란셰다 나리쉐메 히로츠네 범치 상가라세서와삼나 기타쉐르다
4: 아시 랑셰다라 나 미팅제르베야 녜 모랄셰비 이네 당리 질문도 나답시 가로레
3: 수세세샤제 페메고송다 가로직제 수수녜다세야라 도리 켜고 여성도게
5: 我可不对对老群就送啥当对老家个老这边朱大鹏给你写款了我你我写接了送信不是一年土要退去参我懂得到你死了有马的事业然许的朱大鹏给村民来一下年年退去呗开心没心大心了就这顶着用户
3: 셰즈팅 마지 계속 미신다 심비체 랑글레가 섬시다 겹겨 제모도 비는 카체도 쓰리 디타메진 조지 이내 다방게 랑년 제체도 쓰기 쓰기 피가 범신다 다 김유 제비는 디초마 제다 마시베 니 랑 쇼팅죠 다 미디체도 김자 세우 마지 셰송에
5: 니 다방리 이치 차다 취제 가르시네 이치 치유 我过我别打下 朋友这段乐圈给还没多
3: 这段乐圈还没马上 看来你给这完了乐圈还没暂时 让给他们给你搞不起这老松主义事多 老松的那了跨下给你兔子前面没多 推荐成这段你让你给这完了去我是 看最没事吧见得没吧 看来你这段存在的多松主义也有时 那不然你啊
5: 车子都送出来嘛有呢，都用俺做水果做的，看我们多。一年做完我呢，明年其他钱你们全部吃个嘛呗，羡慕多。你那爷爷做，你们寂寞头大，谁个死了个掉了呗？
3: 这他妈是？
5: 我那鱼，你这干来了？让许大，你把那老弟也拿了。 别的牛不住着，哪里有苍蝇在住着？你辛苦，空干么那堆了，日不起中国公务员的，你还是小的，你还看些阿民族，俺婆婆的，你看你们都眼睛还没洗民族，一年，俺眼睛都要民族，老弟爷那你别跑了这点，你说我苍蝇作死的嘞，跑了出有民族，同都朱大鹏。 ngani lo song pi si dong do so ji di ga nga ra ri xu jiao shi qin za yu bo qie lian ren du la cong xia ge ta de xu du ge xi a ti de ga le lo ma hu ne a de sma ri

0: 꽃이다! 朱大鹏，我去哪？
1: 是伊丽丝。 哦， 오나， 시우 말이， 니에 짝다게 고깁샤유， 뭐라야 쥐도 말이。
0: 朱大鹏，我去哪去？
1: 계치마슈아， 니에 뭐라 조르주고。 계치큐는 마슈라， 쉬쉬。

0: 미유 제 권자 겸노 텐토르베
1: 타르도니 슈비나 양나 도시티 양타오네 총규리
0: 타고
1: 레스 아잘라
0: 타이
1: 다가쇼 키란데 머신에 꾸고 거래도가
0: 꼬지 쌤민도 주마 쇼베 미주시야 꼬다
1: 레스 이내 아잘라 키란게 민벌라 기다 팀도 되는 요구르벨 완주 칸달 겐키 오르바 키라 민벌라 기토 산에다 찌구 대금도
2: 어제 시 같이 고고 고삼 예배
0: 이 올리라 볼경아 대배
2: 아 볼경 아침입니다 아야 시고토이
0: 시고제 근데도 这个床舱变大姐啥最强啊
1: 光木说啥了浪三个给你呀你的杨老师
3: 快去说
2: 顾后国可以
3: 我让给你不就你们着
2: 哦
3: 啊是有有的
2: 可怕着人
3: 他得着是的
2: 让给行动的让给
3: 啊这那你来也不得让你
2: 啊还是
1: 啊还是让给行动的可是行吧别家当用呗啊！
2: 羡慕到野外一直用呗。
1: 碰着人呢，快了耍蜡烛嘛呗啊！人呢？
2: 大道嘛，这用我的。
1: 用啊！把我天我走啊！走。
2: 运过去。
1: 等着见面着。叫阿天，叫阿天。
2: 用过月，用过月。

0: 아지
1: 디미디 윤을 고르니 개비나 과티그리 과르숨 개비나 친에 고자티지 나로 미마 튼토마리 디미 윤마 더 튼토마다 레스
2: 토제나
1: 기능 말해
3: 你们送不及了，祝他彭星也记着你，为他把联系啊，不电话，我有在把这请过来，来
4: 啥子了？

0: 작답소.
1: 왜?
0: 마리,
1: 왜?
0: 눈을 다녀 저거디.
1: 쟤는 얘 대책도다. 견수 예고를 동사. 견용 견수다.
0: 장기 견용도 수리스기요.
1: 저거. 그래 예고를 동나 견수 용결에 말해. 수기를 잡으래.
0: 한 번만 쉽지 내 루김 제쉬다. 장기 탄다. 토피알 카규르주. 다다면 소라 대로 다면 소리야.
1: 예 카규르보다 다다면에 대로 다면에 결에미 크기 더 줘.
0: 장기 진짜 신 쳐두게. 아주 더 좋아.
1: 쟤는 그저 세우래. 결에미 크기 더 좋아.
2: 예 바르시게. 예도 깨도.
0: 제지겨.
1: 야.
0: 어제.
1: 수이 바르게 없어도.
2: 장신인 봐.
1: 결혼식은
2: 야주.
0: 녀주.
1: 나게 시위배.
0: 아치, 나게 시위배 아.
2: 야주지.
1: 호세. 결혼 보고 가서가 로망고 주제 미니야 라무쇼. 라고 사브레라지 대유. 디리 교라 차가 안 탄고도 라스와.
2: 결혼 미니야 뭐 좀지. 야는 미니제 구구 차르배.
0: 장신이야.
3: 주리 마도.
0: 주리 마도.
3: 주리 마도.
4: 주리 마도. 주리 마도.
1: 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你要去 주고 안 가봐 하고 그러마. 선생님 고쳐서 정리해라. 여러분이 결정생도 결혼 많이 오비는 네 바르디 차회관 구제 결혼 심해란 곳이오. 뭐라로 받지 마요. 아
2: 다그라 뵈미시도
0: 뭐든 겁이 든대시다 하시오.
2: 하니 왜 그래.
4: 개체무송아
2: 왜 하자. 上准备吧，你要辛苦哟。一年老家伙都养得用的快。
4: 还是我嘞，听你木头准备呢。看到面前的美军炮姐，没准等我去的。多年的也就俺年过的，你还找不起鱼？
2: 找不起我也没多。没想到俺偷着鱼，你做中区我们过了一月，一年涨个。用啊用啊，涨个点被杨浪这边我带去，涨个俺这边我有第四米当用的快。一年得人家过做嘛事，他得人家过做去。对那么样个让你。没多撇头，用得回啊！
4: 要求是，
2: 也没得。你要弄了，是不是都？啊，是。爹，你得去别个的洗着洗洗。
0: 让俺爷爹这些要了呗。
2: 我干不洗不都？啊，你也可把瓜子都。啊，是，去别个的洗着洗洗。这个对的。
0: 前面都饿着，不再饿熊了。
2: 怎么个的洗着洗洗？走走走，打住。
0: 俺家的全部是都。
2: 啊，是。

0: 야쇼.
1: 진동 홀라. 탄당아 허우주의 조부 하신게 카바시 깊죠.
0: 갈색도.
1: 나 주세 구쇼게 그대로 채비나. 루조인 배전부실 자사샤.
0: 가리.
1: 선인인 구통도 철장생 그 채도와. 네 하신러 조르준 용구 말이 네 줄러그리 슬라빈다. 이네 하신게 카드 채무도 없지 터시 매장 아 카바 깊죠. 계란소다 흔들 채우리.
0: 대주 대인아. 군욕자 말라나 심지부 매부자루에
1: 이니얼 고로만한다 고로만한다
0: 군가 교수 시초가 생부욕자 라게 람사 코스 예도다 유 고 예도시오
1: 키라 니 허우주에게 시기 키라한게 캔세르 봐 탄득이에 담비나 키나니 야 시에주 쇼우리 등기 카바나라 하이신게 된다디 수수 시에주 스마 러브로스기 제대 민두사 야매는 나 저 탑시 신다 좀 보시나.
0: 당도 탑시 가려리. 마요.
1: 라.
0: 장게 초마든 입도 거에. 아.
1: 네 탑시 다죠. 이내 계련 도면 도 알아.
0: 용아, 제 봐.
2: 홍조.
1: 스티어.
3: 예, 차시.
0: 제가 좀 봐.
3: 야.
0: 홍조.
1: 저시다 내가 치도.
0: 무게년레스마. 영아. 나 교수 잡다.
2: 야, 지원.
3: 대스. 진스.
1: 민의 류태하우스기. 你 命
0: 啊你主要去做事。天文家里给别给你，你最久过老松些些。谈到轮着的话，肯定是前面那个最适合了的姐。可是这就这样没比呢，全大地他去买的是。俺我呢，什么有来的？当俺出发去打着我去过去的，没好货币呢，想着可最少买的。让俺老天呢，这就来呢，过年生日等个一三个退休的，我两个小了，各不丢丢好久。
1: 인지조금가봐매매견례小月。激动好了，拖了点不呢？年底做准备，提出个压岁呢，好久了送给其他单元。开始六天后会，这岁了送这么许呢？俺准备中间点年要的。

0: 지게 뭐네 요스치 지게 고네지 괴치기 도스터디 호주에게 미카니르 다사프타
1: 계란게 소음 다가라 하리 미카니도 말이 쟤는 묘를 대회치로 심으리 호주에게 대자치도 지게를 유치주나
0: 단다 지게네 수수스리 야당으로 배 대담을 일을 담사 그때도 약국 근처 샤조유메 수신 그래 머신에 지게를 예나래 대자 유배 니부 요마르다 신규 유배
1: 단다 세구쇼 되네래 대자 매봐 디래 타링사사 유주는 그거 말해라
0: 야매나 랑게 디송실레다
1: 디 계란 내주 전부 디래라 내리 디송을 내매봐 불을 내려라오스매
0: 탑시 가르요래 내보고 총주르봐 야매나 호주에러 표미 디송시체나 로체스 체비치 체토나 송겹 체토지라 내첩치 균토지 年过期的 巧记是, 母体, 新郎把 国孙切图呢, 的确切实的, 我这, 卡桑阿杰米的 泡沫的, 让给, 的送是啥的吧, 泡沫的奥斯都,
1: 你陪妹的拉开了电笔, 声音的送公司那里下, 明了五十一世纪,
0: 泡沫的, 跟着这些, 客户生不约杂, 年龙我呢, 从一日上去, 俺没听这个过语, 点不打, 三系通过度, 마세디닝가 덴베게블란체사 시규 덴데 야구요시 도스시 은이탄드 샤인디 송공세조
2: 웨이 지겨져라 리스 옐람 살리유
3: 세다 디시이기 로규도 두리
2: 야사쇼
3: 야쇼 十一，交学的。见到我了。十一，对的，我姓杜。康斯。康斯。见到我了，给咱们队接你。光个三个小了，到宋宋街去，有天气些子多。十一，你来个主要是。见到我了，俺才能把他接拿。十一，这种组装个团队的，咱给俺妈些不接客气个。
2: 公司店边的 김진카리윤의 손샤기별뉴스단 총말이 나카야 샌드민도 근처치네 니 뒤도 링게 주투요 말이
3: 시이 경고충 상계 댐베 입란체장 공세 댐데랑리아 생두칭시 어 진도홀라 기랑게 시이를 내주충오진나다
0: 용아
1: 어 니에체초 어디 디 호주의 흑바리 디닝가 히라니 투부르바

0: 이거 망부 카돈 잡고 포유. 콩고의 세종기 지지 니 숨님 셰 바라 시그나 예금 데르 애블리 내염기 동네 내바 개개 주주리 듄 바로 도망도 치마타 내바 니기 주민 시 총입시 뉴지 첩진 포고의 예금 디게 실규기 이두리 신전 대종기 본이야 남당기 남주 청마 동삼샤 입시 zemlin chuden zengzu ta filin ne yam chunzin dine ki jizin yishu sum nin yam zhe to chado sengjur zhimzha chondu cho ne dawa chu rin ki nguan go ta kade chobe le tun chechi yongzha che xing nguan zi che na chola tongjuru sum ca chi gu donju ta avirjiga nan zhe ki kwan do gi gab ngab zhung yang changbara kyeb yun bishi iran gangze bulu tun zo gi zhushi mehe di teji yi jizin yishu sum nin ge zhu tu chen gui be gyurim Dabdi mebar mingne, Iran gigab ruga ne, geji gangzai bolu nyamzhil henzo la, zemlin pungbe gangzai bolu jenduru nang shurin ki dune ti, eri yali sangna nga di, tusen chonggeri ne, eri nyanjam ki, moshi kuy dihwa na chonggeri tu bojyo rewa dune yu. Yundige chari le dune ka drup simba ta, geji gangzai bolu nyamzhil gezo ki, Iran gangzai bolu ruga ki dune je gyuro chojian zhe yu jesum shi.
1: Tengdi zhuyang sanyu nyamzha nyanjun shu ca.
2: 天界三公节用。
1: 三公节用。

0: 三妹在唐所有些下个兄弟都出去参宿也领路去与一个他年长妹啊在这座新的凌晨他为了而一句擦错一浪洒脱二的家族所有些下个兄弟都出去参宿也领路去与一个他年长妹啊做一年四三不他二太日午穷干生杀乌鲁木齐他的母兄这些句天山日午错别杀多他是看见苏苏明把个来错过所有人下期兄弟都家的女婿参宿也领先给他二叔出来也努力给予他你长得呀再去走雷纳赞不他心安理清不北京上海菲律宾林聪马来林聪所有人六个兄弟都出去参宿每年抢那些巨塔每年后面为个巨个塔年长的要走纽芬兰凌晨塔加勒比家族亚马逊地塔威斯萨托托尼奇林所有人六个兄弟都出去参宿每年抢那些巨个塔年长的要操纵情报案的密西西比藏布塔莫斯科初步所内有人六个兄弟都家的一句参宿每年抢那些巨个塔年长的要走罗辑如他而且加勒福尼亚所有人六个兄弟都家的居参比亚而且阿拉斯加威居他夏威夷林中居于黄土学不提大尼兄弟所有他天年长的预备撒去所有提大人天明下期兄弟都家的出去他六个兄弟都你居参提你铁鸡三亿亏都没得呀提你你过来请那么他去下面层地有人下面要今晚给参参举戏不是中马主前半时那个什么养的最近谁那个谁的谁着呢
1: 中马主前半时那也会有呢养的最近谁那也会有呢中马主你那最近土三芒树叶我在这些阴险前半时那他还吞了我心不他最近谁那撒旦那个马会有的有人前半时那给我也会有呢养的最近谁那给我也会有呢下面那存样土肯定有你了即使中马主了给土番茄养四个有他给一番茄养给一个体内中马主你让给你全部明白了其给也是一些阴谋现状中马主南京前面的送让给了他吧龙我喜给他上给陆玉月我应该没能给您给了比群众他请给了比群众心里中马主我所杀不出的他对于体内中马主杀到那座群里那最随意又从错处写了情缘简报的谁呢中马主干了今天多介绍他最解释呢中马主广为他中马主擦上对吗中马主广为他中马主护卫图管中马主护卫解惑中马主护卫商品所行政约了结尾对比有些企业别中马主将他中马主沙士所也是也谈个别的几个月评论后中马主简报谁呢这最解释呢这黑牙把他提督不是有没有那都说是当个其他名字我才是谈过中马主难了我不卡了卡的约呢中马主难了错就是一堂中马主没有那是有我没有有也有谁接近了所错去又有谁错去这个接近也行出钱呢谁接电梯起来呢你也得中马主去我去你家把的谁呢那就是属于人他是也错去他给你钱我不共同有谁前面的时候中马主难也错就是一堂加撒接近了所偏越主就他偏电梯所说明着我们谁给假戏成了越别下半部登有偏多成了越中马主最解释对没旅宿了偏得做你中马主没去他别的老师有点错的天南给中马主没有应该国会没把他上前不提越别别的老师有意的松产你他错就意义得不加以最重要的是他们的东西人不能把错的东西这真不错了这么意中马主没去他别的老师有你小心能输为错就就是因别原作的企业决定了根据神龙别呢他当龙他谁能所参面中马主难解中马主莫就他不得了谁就所继续人心解错就万里也把全出去中马主莫就了对于他都尊那么一句那么铁节目里就丢去参年起对人中解中马主莫就卡记忆都尊主尊铁就丢为对于主尊的丢你没数对独立起丢他研究宝贝你把准备考虑起丢太不远接着中马主最解释了那就中马主莫就考虑可是起丢我跟你讲中马主难以错就是的差不多的他都做点预备说到前面的我把铁的最近投给我了与你尊了中马主难以错就是一天亚洲的主人对手牌说是铁的中马主最解释对我念错就是一马我说主要是接着中马主前面的谁能着最近谁能着你个给云预备做我们去肯定是神明了让你有点 Kedi, Jomaju, Margu, Mangzang, Kusa Chibu Sama, Naju, Jomaju, Juja Sena Dibada, Kedi, Soju Sei, Mangzang, Kanun Chibu Sama, Jomaju, Jamba Sena, Yashui, Kedi, Soju Tini, Tonyan Gusana, Naju Yunki, Choena, Jabata, Germany, Jerry Chen, Sena, Jomaju Nangi, Soju Yita, Chen Yin Shiki, Lurin Chibu, Taja Chunepo, Chendo Naju, Jomaju, Chunju Mau Yubi, Yazuya, Jomaju, Jamba Sawi, Taba Yoshi, Chendo Mijawa, Jomaju, Chunju Tisu, Soju, Jomaju, Chiwali, Hasan Toyu. 이내 미카지 조마주 충종이 규규로 현재 예배 대단한 예배 원진 체류 대원수 조마주 충종이 규규로 세리 예배 마세 조마주의 종자이 대니 나가면 내 예배 조마주 즉시 예배다 미련내 미련기에 선수 체류 만주의 다대 조마주 침부티 충부시 총재 전도다 최종민 저의 조마주 충종 기다리 노의 개발이 진리로 왔음 예배 조마주 충종 대리 로대변 왕님 사주 왠장 풀고 있을 거 김다남기에 따도 여고 지인이 네발을 가고 내주 민중 공원고 지고 네바 처음에 토하는 유예배 내가 민족의 조마주 대조 난주 컨트리스 당고 치우자 당고 윤딩기 최종 인배 조마주 대문 통도 치워내 소득 캔차로 조마주 유규미 소득 캔차로 조마주 대진이 미 치료나 신민도내 중후 인식에 맨디다기에 조마주 교고 첨부 철교로 흔도 유나 민수고 내바 유딩기에 창매 소득 캔차로 조마주 대진 등등이 이봐 건국기의 밥의 강매 조마주 능구기의 주주 약장 통수비 현재 요구제 대 조마주 양이 파급지 소바 건국기의 제라 세르가 유입해 조마주 요구제 세르가 충중티수 조마주와 민지 돌아봐 중국제 시바 건국기의 나로 장도 인비 조마주 요구매 창매 원하나 조마주 지 유예제 돈내 대나능기의 하도라 다주와 개디 나로 장도 인하 실로 마도 인하 조마주 대 미미라다 민지 겸내 실로 마부차로 중국제 나봐 강도기 조마주 중 차상 요구제 디 조마주 세바인바타 규주 인장 야사체나야 그리디부 니바 자주체도 창매 로나 세바는 이해고 시기라 대무치도 니바르토 민신비 조마주 요구제 민리리 조마주 예조와 야구미고 마세 롱크 교 용시 부과티 민수부로 독시 예진시기 조마주 정시 민용바타 그인 롱크 교티야 정시 용구 주구여자 민룬감바 내바수세 용구 주구여 중탈 균등기 조회주 네바르토 민신 교회미비 조마주 담내 서동기 교제체나 신의 난주 균등기 류심디당라 갱린치도라 난주 인정기 피미탕 조회디당라 갱구르도
2: 지방행계 디린지 난주 상호 중지수 남해계내 모두이제 난주의 대행의 난주 하여 시도유이나 기란계 라도 타바기 토토 변종 농천진지 리고기 조리 침대함 야나 야계유토내 조성윤시의 APPD 펌인난의 시조지
3: 昨天天地一头头，俺嘴里边第一名的呀，产生土木系统里边，那么人家吹俺嘴里边一说天了光家谈前面，他是能对的，天哪，俺兄弟。俺看着了，可是个中心。中的比你大，对吗？大，已经你妈在家。中国古天有干没？通过表格代码，西罗纳。既然真你得理先的，俺就拿出西巴朗章，连我接过去，处理我接接接接接。阿旺文呢？再不你说呢？放个鸡。 那文吧，那武吧，得不灭吧？所给退休娘子能中起面。那位年头他就结果子，真书堂了撇他。那文吧，那武吧，能书当了，能出当了。那位你在做月子，真书堂那位地堂给你了撇他。我用时间看给，再就把做物子呢，他上给些猪猪鬼呢。
4: 给个别人不当官，那位器具面具越起来，存在养了托不灭的垃圾给其他人都用具起不来，特别是他的名字官呢，李密托，当街当十几千里，大壮提醒李密托，编剧前传，这书堂给用给冲击加拉子预备，目击那位地堂的呢，偏女人别过年，那位年头拉出奇迹，过年给那位地堂三万多人。三年，他是冲击林国下郎爬过从中给一张，可望着，两个月估计，初级我啊，俺你出。
5: 三年，他是中级，领过下郎，爬过从中给你张，可望着，两个月估计初级我啊，俺你出。哎呀，陈姐，领过当今韩国的年老初级工作，得行的。他的韩国的，俺俺就三不多的，也提的就行的。你那的，你哪落的就行的，得，不要是七年么多的，也行的得。
6: 你那样说不得就行的。我对他做很好的。是啊。下面这边能空地不买不到，能空卡吧，能去养死团吧。过那过月块，六七年头，六七几天节目都不少给。下面你去团去，脚步青皮糖都皮糖，青皮糖给团去青皮路呢，给个皮青蛙来给月饼，下面那次就是行。
4: 自信给凝聚来准备，民族的温度给冷却脱不了结果呢，民族能供给稍微解脱不了，民族给巨人难，客家面会不烫，能供了普通面被烫的，小军刚也明白，也能上头。
6: 运动也每年热烫，体温人心气也每年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油别，些许补气了，干淋雨，可把肮脏，来我也过境，出松姑姑，过出松三年。他是杨成南富康面康去年头部十二百卡住清鼻汤，那年地汤地呢是个是鲁木齐地块卡住清鼻汤，那年面在重康落个重叠连通区管不南落个六穷汤不要卡住清鼻汤，那年面在重康。
7: 嘿，跟我这个大的事呢，刚把困没得个，咱们待不远吧，咱俩买个吧，我那买去吧。你我爹当初还见过很多的，可啦，投入得不起死人那些。
8: 那票年赢了，你我当见过很多的票呢，也我收集到。你我当见过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就投入的吧。
9: 八卦四柱狼骨汤，三个开发所给八百日的耐久原则，预防八卦脏水坑了偏当，俺冲高了偏子，日本灭霸吹得当偏去能吃，八在轮中当冷水吞吧。八国三个开发所给八百日的耐久了，预防八国脏水坑的日本灭霸吹得当偏去能吃，预防八国脏水坑的温州的直接汤，七零明年八百日的耐久开了大空气，预防八国脏水坑的该用的木质餐不性一面。既然了八百日的耐久原则，你参加了别人六只能吃了，里面七九的两米两能吃，接下来的辣椒汤，黑山的食水，过年偏把各处吃。
10: 预防八国脏水坑的这档急性结构被感染，八百日的耐久开了，参加图片的直接两米两吃，过了孤单过数过来没过。
9: 二十三年，二十中间，城管局杨建华郎，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案机制给。十几三年，十几中间，深处地区扎的吉郎，可把按照两个月估计结果按个股处。

Simo Lingge, Gungamsa, Lingene, Nimchi Munde, Lesen, Sensinan War Gosu, Munzi Chibar Singna, Sawardi, Kong Ninja Ringlia, Chachupose, Sane Zotin, Rangjungi, Shacho, Sagudi Imbata, Jesse Nishisabiene Sundi, Nobcho Kuyutu, Chachu de Mang Jujuredo, Tema Ze Lugugi, Chachu Chiwe Ginki, Ningchi Lugutang, Lunzi Shergugi, Sane Kala, Riniwatan, Dam de Churu Yubusogi, Sashi Nunzer Toksu, Mangzam Nangu. 天呢, Maunki, Nemsi Pijo Gorne, Juina, Togon, Rangjong, Ningjita, Loge, Lugulia, Chabam Khan, Chung Purbu, Sajaka Jilia, Chabam Khan, Jung Purbu, Tene Nungjutan, Chamdu Tishin, Tase, Shergutan, Lugu, Sizi, Lugu Jelia, Jimamukorne, Gurdinam Tibu, Sajaka Jilia, Chabam Khan, Chung Purbuta, Timinki, Sanekale, Jimunyung Kurgu, Sani Nimo, Ningjita, Loge, Shergutan, Lugulia, Chabam Khan, Chung Ne, Jimwe, Pad Purbu, Sabam Masa Shangjong Kajilia, Chav Chiu Pabu. Tene Nakju Uyu Tang Shergu, Chamdu Uyu Tang Changu Tishin, Shizi Shergu Tang Lugulia, Chabam Khan Chung Pabuta, Sajakajilia, Chabam Khan Jung Pabu. Tene Loge Shergu Tang Lazar, Jibamambu Korne, Chabam Khan, Tator Pabuta, Timisane Kal, Jibun Yung Korgu. Tuso Nakju Tang Uri, Shizi Nubu Tang Lugulia, Lavachiwa Rimba Dunki, Ye Yun Gebuta, Yalun Zambu Yuku Tang Chamdu Changu. Shamliya, 사가 남탕네 림시 좀 망고르교 초생찬 니네 주주 파르 네동라 남팀네 림시 좀 망고르교 초생찬 게네 니슈섭시 파르 총게라 남팀네 림시 좀 망고르교 초생찬 게네 니슈석숨 파르 공가르 좀 망고르교 초생찬 게네 니슈승니 파르 저이르 차브심심 파르교 초생찬 주네 니슈석지 파르 매도를 잡충 법규 초생찬 주뒤에 니슈승이 파르 낭종라 남티규 초생찬 주지네 니슈석순 파르 커룹라 잡심심 법내 림시 정망고규 초생찬 게네 니슈생아 파르 마르캄라 남티네 림시 정망고규 초생찬 시네 니슈 파르 존다르 잡심심 법규 초생찬 안에 니슈석순 파르 Sinyi chu la kangma charpam ne rimshin zhim mamkul gyu, chwa zheng chan xine jok sun par. Nimar zhim mamkul gyu, chwa zheng chan lego ne jubsi par. So zong la kangma charpam ne rimshin chab chung par gyu, chwa zheng chan nga ne jubsi par. Gar zong la zhim mamkul ne rimshin nam tang gyu, chwa zheng chan jing ne jubsi par. Gege la nam tim ne rimshin nam tang gyu, chwa zheng chan lego gi sum ne jubsi par. 초지 남초르 남티메 림시 좀 망고르교 초생찬 시내 주영아 파르 저숨초르 샤브심심 퍼규 초생찬 안에 니슈성숨 파르 남자 바와르 샤브심심 퍼규 초생찬 주내 주고 파르 저물랑메 가스 치모르 남탕네 림시 좀 망고르교 초생찬 니네 주고 파르 삼예르 남티메 림시 좀 망고르교 초생찬 두네 니슈성숨 파르 가름부치 쯤망고네 림시 남티규 초생찬 니네 주주 파르 티네 티민 종타 총대가지기 늠싱우다 쓰러나 무투 게낭 총계가지기 늠싱우다 쓰러 죽도 종미지 칸키 로드 주구인
Sanyini Pada Shibe Seju, Reza Mingmar, Recho Dagarwo, Jungchui Milung, Chuyosin Giwu, Jowaga, Tuda Namje, Ngaju Tajin Kor, Chichu Chajin Gingwo, Tsemu Tangba Mang, Nobchang Ta Changsha Kuitu, Lungjin Kor, Shalu Tang Luno Gyutu, Chalung Tang Shikudu. Smolingi, Namjingwa Da Shu Char.

0: 내쇼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푸베 문딘. 카토 양차베 카세 뷰리 기자.
1: 喂，爹妈，快出去接川拉休息啊！
2: 卡几呗，出个六呗，出去好些九呗。
1: 啊，第一。
3: 看叫越南卡巴东达，你不得参详。中国古筝界卡巴东达啥吧 ？AI 卡巴达呢？台湾我啥子写？
4: 六一跑车，你到你去资助六吉尔身边铺面对通铁，石头参不右边，拳头跌拉，卡套伸着能没滚。台湾玻璃开丢起银边，玻璃这个汤，村民六八。家前堂拍前扛起钢头群众，脸不圆了。南来能头堂起了枪枪铁腿群起，还将差不远。落叶爬出吉尔身边铺面对通，
5: 这道卡板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急。
6: 今天俺做落叶爬出，他们的，俺那脸吧，干净。今天俺落里啊，包拉毛拉里啊，群众呢，俺那娘子，我奶奶肯定的都是打着。
7: 네, 샵샵주 어디 직접 드시다고 나는 건데.
8: 겨우 수수도가라.
7: 네세.
8: 양우 수수도.
7: 저는 렘바드 피부도 왜?
8: 어디 하고 마시다가.
7: 네, 로게바즈 함 안 기나리아 피아이.
8: 네세 네세.
9: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7: 네네.
9: 하고도 공부기 뒤잠바야 양모 수도.
7: 네세.
9: 아, 대회장한테도 야가 차와다 죽을 짐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7: 나 저는 렘바드 기나리아 피부도 왜?
9: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7: 다 그냥 책을 틱스들래 부야이 그냥.
9: 그래서
10: 너 헌거 뒤에 건달람 사고. 나 시텐덴 로지 바도데.
7: 어디 그냥 그 처음 달람사 티나소. 너 그냥 야 내가 부위.
11: 지도 카바 내월 예고지 추추직추.

0: 태양 오스두괴 나 성매상 시라친기 구해갈도네 나 조슈아 나 성매상 구초
1: 하잉 랑아 참여시가 용배 나 시태양 당원에 밤니숍에 미시차수 랑다老白 루이 샘송에
0: 태양
1: 탄도시아 가르규
0: 급디질리니 샤토도라 노도시 제도미두괴
1: 하이 상경아 로봇이 도말라 로소의 개 도말이 앞자주두 나라니가 제묘체 안타고리 고아리 나네 초우미도 탄등아 정간아 주샤유네 나네 큰 초우무도 나 시에태양 고큰의 꿀뉴메
0: 네 미수지래 고꿀씨 말이 나 들인 요지 샤라 나 주참을 초우다 힘쓴지 미리 시야가 용비 샤나 주다 카치 뉴유마시 몸니래 세는 용무도 왜 나 주 양갸 고수도 용무도 왜
2: 태양 태양

0: 허지, 기란게 이지나봐 터제나 죽인다.
1: 지갑 잡라, 마제유리.
0: 지갑 내라.
1: 코털 니자 기란게 마저 공수 소유자. 파르제 다그랍 주네, 기란 냠냠이도, 강원에 항상소.
0: 지갑 내라. 레원세야디, 수치게 세수 티마시. 기란게 까뮤딘제 세뇨유나.
2: 미스니에디 스니네즈 카리용구이메 수치게 세수이 티마시 나자오 하잉라 수소완웨 마초 공스지 조토리 섬섬마초 야오송송 어찌 지게 말라 지게 말라 에 캐나다 냠레는 거 유브레 오네 섬유레 디아스와 캐나니니가르 파르체 타그랍 촘브레 캐나니 냠레나비너 중제 근처에서 튼조이나 무지 켁부나라
3: 딱바트베니 푸야마시 케네기네 디네 야란투브거리 너스슈 포바 찌규르베 이네 미카시게 딱바르시 미셴타게 겐투데 말레브체 띠 깨고 말베라 용아 케게니 냠레 쪼비용쇼 공부쇼이 아 지게 잡라 고들기나즈 공세 시숑게 갸교제베 촉두지링기 남찬디라브리시기 오늘 기나주

0: 야츠 됐다 닝도 란테리 김메브다 저하인 탄다 무제 셰프실 약치기 디마세 시슌게 갑교 실하치고 어리 디랑가 신중에 아
1: 시모충
0: 랑게 시모충세 튀기 레그치디 키니 좋아시라요 마르베 그 니에 탄고 라르 마르베 아 멍레 라쳤차 떠나고 니네 띠인지 나 컨트롤링 그 유베 아 멍레 마집치라 탄데 이제 니에 제버다 나면 나랑 가케지와 마리 나면 나랑 상하이 총셉 교랑지리 마집치라 멍레

0: 야쇼.
1: 지게판라. 근데 죽었어라.
0: 지게판라. 지게떨라. 방지러. 드링 유럽 주시디. 남롱 주무소.
2: 장호시에는 언니게 가슴에 든 저 책을 쌈주. 지게판라. 언니 탄다 키랑 공춘년 되도.
0: 경우 하인은이 진주미 주셔도 무제고 셰비. 하인께 세지게 나 박자 띵섭 샤주. 하인께 무즈스나. 몽배무게 다대 둔다주. 실례 임배 마세. 더도 미께다 로쇼 고레시기. 이내 드린 띵쇼 유두. 나주미 카지러. 미께 매배 마세. 더도 교용 삼다에게 로쇼 큐르미도.
2: 지게판라 야멘도스나 주시디 공사 총라 된차니 가면나도 지체는 그 비리 동시한 졸러 삼자만자 유기지
1: 나이무드유 총라 된차제 유럽 제비나 근지테네 뜻대 유고서
0: 키라니 삼차 디레이노 용아 니 키라니 삼차 니초 젠도시 총라 된야로 뉴슈 강유두기 이내 규림 디나로 나 명처면 제소제 리화스토유
1: 아레 난다모고 녀귀지 체초 지게 왕라 카페 칸디 녀초부지게 조시 제잔 칭아이키랑 자조스가 예담이 녀부 유나메나
3: 아레 야고도 지게 짜라 저와 잡 틴제라 카페 지고 동야 이 튼다 신다 송야메죠 지게 짜라 키랑 가르 송야이네 태가 송나시 폐지 뉴룹 주시고디 송야민조
1: 지게 봉라 기란게 긴세시 윤칸게 면주 요체 수배 뒤주 약수급러 수균기 남부 토지 면세 리리 수입시 是吧
3: 다 그래 년이 세라 지게 한라다 나 태무 담구지디 급 뒤디고 윤칸 면세가 레어 치규리 이내 지게 한라게 년인 수생배지라 람상아 윤칸라 더신 고역 첨부도 송추. 까메다가 안 게, 니 샘띵네, 용강 캘린치기유. 니 제나, 용강 안주 마오베, 냠레 피게 다양기, 디구 약수들이 쓴기.
1: 디다 저와 메베 고시인다. 지게 봉라, 탄데 부동, 리무치 잡부도 괴라. 니마기 부동 컨제 유메, 나도 상면 신세시. 也是中央是中央的书记家表达上海无这个缺陷很多满座仓面都是经济马车比呢普通了体力能行我才等着看的对图马是我那前呢普通安最勇康的几不几件事几个忘了是的既然你们德行面在所在那几年是谈的呢从那段才被面具公司他最期望预备突然无这事且在既然给公司打落给 용칸 마오베 피게주야라 슈킨첸부티고요시 이는 예산바 균체메바 사르드다 규주체비이나 용칸 시내 약토 약세 용구시 뉴주치약이 된다디 니에셔와라 기란게 공부야고 시로나

0: 지게 돌아. 터제나. 기랑게 감여디. 네 용강기 마온 봐. 그러와 첨부 유비디 하고 줘.
1: 陈建华，让个谈点内最大钱呢，下周去回亚明都。

0: 이네 무튜 메사고 치지 튀균네 깔레 카마 잡체 녜수 야우제 겹라
1: 레스 녜 하코스
0: 레신다 메는 아주 긴다
2: 용아 야주 좀
1: 그제 난자라
2: 되다 녜 근처 속도 낭담이 도와 와야 소소 레아치가 교
1: 기랑 파게 차수는 아주 긴
2: 안당다 메시비 뭐 가르쳐서 양타르도 기니 먹이브스 중에 미세당 되나 대샤타르도 생각 너무 맵다
1: 아, 香港 메게방도로자 공세 2만원 유기지
2: Lele, misalnya di cawat kiri yuda mi, susu sembilan sesuatu singgiri. Lele, pemisah di misalnya nalo, kecik sudi, lada juga mi yang usg kari, nanti lam lama cuno, misalnya. 누구냥 제대하고 기그리 라난도 로춘주 송장 소수디기 쥬리 채우다 간단히 주 같이 유네 바부터 남양랑 댄스레라 랑초 렁그리

0: 샴라 나즈 하이룽 군시 찌교 저 하인라게 까메스 그래
1: 토마 랭게 상메 나즈 하이룽 군세 갸교나지 다리기 토체림 비송도 피바 토체나 주위 니버디 신다 계셔야메 랭게 상마 조보제 슈로나
0: 토제 시와 랭게 토제 시와 진치 진치
2: 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姐
1: 다다 지게 말하게 랑 로고 체초
3: 디디랑 가슴 되면도
1: 심제 마체 아
2: 하잉
1: 허지
2: 만제 유지
1: 차제미나 장용야 공부다 장례자 하이롱기 숙지 왜게 킹송아
2: 럽저제 로망 진짜 심지 라카님부터 제유바 드림 쉬셈에서 마
1: 봐
2: 멍레리 무슨에
1: 허지 교리 조이기리 허지 요구이 요구이 저 공주 내리 쉬야
3: 영원
1: 지게 봐라
4: 문에 렌드도와 티네 투리 삼삼무초
2: 잔데 같이 가요 봐
4: 하잉이 토조 맞추죠 선자 용고초 자 같이 가요 봐
2: 나로니 남자 사치 맞죠 신의 공스트레 두고 다요 비
4: 알레 로니 수비베 피게 되지 시야도 낭도 가리 로니레
2: 지고 거지 나 다리 주접다 버실리니 직접 제바 팅당 부이
4: 알레
2: 제잔 다리 버실리니 첫째 마스드롭치 가요비
4: 문에 경고총아 버실리니 다 차도와 랑게 신규이베 나르고 먹주 거기 로냐다야 갑시라유 또 아 리상게 첨교 갈사도 아 어 도심이 봐사 네 팅숨 대비나
2: 문에
4: 어
2: 좀지 신에 미치지
4: 딘데가 키블라
2: 자꾸 이기 디나라 좀게 낭데 저디게 여다 나도 상하이 로니에 소저 버실리니 지 이네 첩집 사선자 타당한 절로니에 대 마조신의 공스 망고민도
4: 알레 딘데르베 녀다체
2: 란데다 장부시에나 나다 첩집에 첩슌고 팅 카시스도 제위 공고섬 주야우유베 마체 더 냄보다 심슈시라도 제자 나콘리

0: 조메 아랑아무디 모네 심부시라 하두 자저그 나바구네 템버리 나바구스 군유이베 장고시나 나피게 알아 튼서지 사지디 기부시라 하여리
1: 집에
0: 리 나라니 초스타트 인다
1: 알아 심부시도 장부시에나
0: 我好莱坞了，皮克当个绝对签不约。一年，我心思买咋，卡不起来都。然后我呢，好莱坞主要给铺三句用的。唱过些那，我皮克我心不满故意。车子把检查签不打，公司签表进的。迪士尼、福克斯、米高梅、华纳、苍鹭鸟、卓布雷。
1: 我呢？
0: 我呢是？
1: 钱都让给俺合作我之前用过呗。
0: 用过的。
1: 钱都不要死。
0: 永安。

0: 계란이 양이 갈채서 와.
1: 다시 만난다. 왔음 성성치기.
0: 동매 엄마.
1: 로.
0: 아고 도수다.
1: 양시라 춘년 입에.
0: 대령 아담 사스 고중화. 나 한주 강부디 롭지 날 둥글쓰기.
1: 집에라.
0: 오, 괴도윤의 스시옹계 지교신 예르샤. 가부초자 도스도비다.
1: 춘이 되자 카야 스세유베.
0: 라레양치시.
1: 레스 레스. 샹부, 저 예인베. 교아. 영베.
2: 아자. 기저 동매 안주 미싱 남아요. 던도 다바기. 저아이 기부도 와. 이내 춘생다 칭칭을 가러 여마시 봐. 이내 안주 다바오라. 잼즈로 거러 봐.
1: 제자. 춘생 리 줍춘베 킬레친베 진다시. 로숨주 유 차버다. 다그시 나해 남자 십질렁기.
2: 봄디게 나네. 롤 침비시 두게 되다.
1: 디인도 갑시도.
2: 디게 참다. 미싱이 오마시. 로간 레치고다. 봄이 야르부지. 계시 춘생 남아요나. 먼저 저와 대회서 죽으러 봐.
1: 디제이는 야후여시. 봄디 춘생이 남은체. 춘생게 강북하시에 춘유. 깊상제 대하 여다. 前的 춘생, 念这个 登기.
2: 前次你 추적 중에 登기请다.
1: 어, 영아, 영아.
2: 어, 你 주인다.
1: 영아, 시고 토요.
3: 喂喂喂, 내다제사부리, 수세님봐.
4: 어, 나긴지 나 쫄라 테니.
3: 지켜 쫄라에, 고 兄弟看到修了的.
4: 영아, 나야 제아 중이, 터지.

0: 新的女刚平均年龄女刚经女兵发展国的同居率年冬的低平均的年度比较特别偏见也不绝中国新的女刚平均年龄女刚
1: 亚美金边能空地不免不当国拿国鱼口所给亚美内村团是脚步轻皮糖都皮不当
2: 给个皮千万来给鱼边亚美那次就是吸引三年那是杨晨朗富康面看起年对不三百卡住
3: 我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鱼要个多啊你就这样不行不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
4: 连我爹当初还哄我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那照顾很巧多啊
5: 珍珠汤连几星的几遍吃过珍珠汤呢别吃鱼创意用意年年菜有工作也从高度片面一米皮质汤年年菜大根吃成为年年菜有工作多难难度年年菜给年轻给我金木米的瓦汤腰路米的瓦年素药物米提拔送来级别擦龙汤老中了兄弟提拔在闽南的来给女菜马肉炒汤点过去那边插在内后边两个泡肉桌子年年菜有呢珍珠汤的皮汤点用给木质从大从高一遍点送鱼至于我说能够跌入清白从哪头了我金木提外的珍珠汤起 ，CM 上给长华中年为了热汤起，鱼具汤、米具、那具、香兰索、巨头毛尾、松干肚片面、薏米丸、皮具全都错了。腾东、白药、白云山、锦绣汤、全面跟住进来做。米长了七十余杯，我来啉了，我来不语言。鱼具汤起给也松干肚片面、卤汁汤、薏米丸、莲白汤、皮具囊冲。三年，他是中给林国香兰爬过从中给一张，放着。两个月估计出去看看，俺你出。
6: 林国大姐给韩国的关节吃了吃不赢呢。电不接，能面临现在解决国民度。宁杰，当年刚被电面自己俺你们都干了一上，特里人那年，邻国大姐个韩国去关键，全部也好几个人的。邻国大姐个韩国的，巴拉达阿姆拉的配不赢呢，困难你身不干不用不怕子，不过年关又不能行，什么时用不到啊？
7: 何不去给我汤，那就听吧。那干部说的能空底部面积预防那当那位苏州行的配搭我们就给这个里一米十几的俺们领导出了过年了我几乎的了年在给孙娜来追问地当是青年那我能说动画当四处狼吧那我无知找我说的那我底部面积那当那位苏州行的配搭我们就给这个里起来给老子同年一米十几的俺们领导出了预防那当那位苏州行的那我我不当那我张世青年给了第六给那我是青年预防那的脑萎缩去看你给用给母鸡才不行的他的卡巴给自己积累给学习团年给那的脑萎那段了打更轻易
8: 预防那的脑萎缩去看给这趟机身结构被运营那的脑萎那段看了从高度片面十几年龄当中国古党国书国内玫瑰
7: 他是三年他是中间经管区两者方卡巴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案积极给十几三年十几中间深处之区扎的基浪卡巴按照两个月估计结果暗暗鼓鼓出
1: 怎么连接公开不撒连接呢能凭我的列成三十年玩格子秀我在七八十呢三国的狂个年轻人里啊七九百岁三年左右的呢让中给小区社会的人不谈接着你是三个人送的六区可以投七九的忙碌主角人多天马在六区给七九七位经济宁晨六区堂论及小区给三年开了人年我谈但对区里有不少给这些女性的特殊忙杂难过天天忙碌起那么些配角的虚伪呢特工让中的宁晨堂六区六区里啊恰巴我们看中国表三十卡几里啊恰巴我们看中国表今天能去谈差不多提醒他是小鱼谈陆鱼西子陆鱼这里啊这么忙不可能给我们提表三十卡几里啊恰巴我们看中国表谈提名起三年卡来这么用用可表三年年末宁晨堂六区小鱼谈陆鱼里啊恰巴我们看中国内政委派的表四本马赛乡中卡几里啊恰巴七五表 Tene nakchu uyu tang shergu, chamdu uyu tang changgu tishin, shizi shergu tang lukyu liya, chabam ka chungu pabgyu ta, sajakaji liya, chabam ka jungu pabgyu. Tene lukye shergu tang lazar jibu mambu korne chabam ka tator pabgyu ta, timin sanne ka la jibu nyongyong korgyu. Tui song nakchu tang ngari, shizi nubyu tang lukyu liya, lakwa chewa rinpo dungi ye yun gyabgyu ta, yalung zangbu gyu kuyu tang chamdu changgu liya, tui lung rinpo shine nye par gyabgyu. 샴리야 사가르 남탕네 림시 쯤망고르교 초생찬니 네주주파르 네동라 남팀네 림시 쯤망고르교 초생찬게 네니슈습시파르 총게르 남팀네 림시 쯤망고르교 초생찬게 네니슈석숨파르 콩가르 쯤망고르교 초생찬게 네니슈승니파르 저이르 차브심심파르교 초생찬 주네니슈석지파르 매도를 잡충 법규 초생찬 주뒤네 니슈승이 파르 낭종라 남티규 초생찬 주지네 니슈석순 파르 커룹라 잡심심 법네 림시 쯤망고규 초생찬 게네 니슈생아 파르 마르캄라 남티네 림시 쯤망고규 초생찬 시네 니슈 파르 존다르 잡심심 법규 초생찬 안네 니슈석순 파르 신이 출을 강마차를 보내 림시 쯤망고르교 초생찬 신의 조순파르 니마르 쯤망고르교 초생찬 레고네 주시파르 소종라 강마차를 보내 림시 차충포교 초생찬 안의 주지파르 가르종라 쯤망고르네 림시 남탕교 초생찬 진내 주시파르 게게르 남팀네 림시 남탕교 초생찬 레고기 숨네 주시파르 초지 라남 당내 림시 쯤망 고교 초생찬 레고 니네 쥐엉아 파르 청관 추르 남팀네 림시 쯤망 고교 초생찬 구네 니슈 쯤니 파르 샴라 유코 젠중 쿠키 남시 응어데 슈구힌 보더라 남팀네 림시 쯤망 고교 초생찬 구네 니슈 쯤니 파르 연조 윤초 쯤망 고네 림시 남티교 초생찬 숨네 주주 파르 남초르 남티미 림시 쯤망고르교 초생찬 시내 쥐엉아 파르 저숨초르 차브심심 퍼규 초생찬 안에 니슈성숨 파르 남자 바와르 차브심심 퍼규 초생찬 주내 주구 파르 저물랑메 가스 치모르 남탕네 림시 쯤망고르교 초생찬 니내 주구 파르 삼예르 남티미 림시 쯤망고르교 초생찬 두내 니슈성숨 파르 가름부치 쯤망고네 림시 남티규 초생찬 니네 주주 파르 테네 티민 종타 총대가지기 늠싱원다 스러나 무투 게낭 총기카지기 늠싱원다 스러 죽도 종미지 칸키 로드 주구인 선인이 편의 시비 세주 레스메마 레초다가르고 종주메로 최신기고 조와가 뒤다 남제 마주 터진코르 치주 철진기고 제모 당범망 노창 타창샤 쿠이토 롱진코르 샬루탄 루노 규토 철롱당 시코도 스몰링게 남신원의 슈차르
9: 디링한 줄로게바주 함디 아니 레바 까제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10: 대 샵샤지 어디

0: 직 쓰듯다고 나는데.
1: 겨우 쉬시도가 알아.
0: 나세.
1: 양우 쉬시도.
0: 저는 레바데 피부도 왜?
1: 딱히 하고 나서가.
0: 디 로게바즈 함 안 기라리아 피아이. 나세
1: 나세.
2: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0: 네.
2: 하고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 쉬어도.
0: 나세.
2: 아. 대외장 안아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간.
0: 나세는 레바데 기라티 부도 왜?
2: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0: 딱 기라 책 텍스들레 피아이 기라.
2: 나세 나세.
3: 너 한국디냐 건설람 하고.
0: 나세
3: 텐텐 로지바도.
0: 어디 그냥 그 추억다가 람사 티나소 너 그냥이야 내가 불위
4: 지도 가봐라 내월기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5: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맹가 신인라 슈미 순슈갸인 콩미 콩부탕부티 샵주 콩덕리 랑체 원당 热度추 콩지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청예 중교로 수와시 태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용의 치도 심주당 사베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당 뒤니 취급 체휴 조당야 부메발 여성 치도 태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당 람티 딤슈치웨 콤부티 뒤디신 기베 천나 시용이 초고초 콤부부디당 청야계베거 강바 처용의 대결 치도 티주 함조 인베 함조 기타 괴기베 심체미 태디슝키 나모키 치부용 축제 집에 튀친라 치부처 튀친 쪼부용어탕 대당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갸탕 굽주고고 인라 고르갸 카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알 심베 품이 대통티 습토 참부예베 균대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지가와탕 최미록바 갸체탕 폐체 강키 강도 균종 렘부유라 낭래능투탕 칠라참참태투 균치 하장참부유 로게파트 지알신비의 품위뒤통 지도카바 레워게 구지 추추직추 추추지
0: 디링안주 로게파트 탐디 아니 렘바 까지 지리나로리아 보라모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문에디 컨데르도시 다가줘 Ты шапчазю, вот эти кто это что нам надо. Ты
1: услышишь то, ладно?
0: Назе.
1: Я услышишь то.
0: Цена лебады ты буду вы.
1: Да ты хоть он нас вал.
0: Ты логи бажу там. Ай, кинали опять. Да
1: сидесе.
2: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0: 네네
2: 하고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0: 네네
2: 아 대외장 안아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간
0: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2: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0: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이 기란
2: 네네네
3: 너 한국디냐 건설람 사하고 네시 텐텐 로지바도
0: 어디 기란 그 추억다가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불위
4: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미글라 딱제 체네 미그네기 니가 레체 비징 비미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심주 강탕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체제 미그네기 내 뒤모에 신토블라 큰중기 무 로미시 비징 비민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심주 강기 안지 수덕기 면주 치덕 사르도 되유진 계련 방된 주영아탕 미도 장세 무규르저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계세 계란 미그럽지 치바탕 미세보 미통과 미규 튜바 미깜보 소기 내튜 유지 비징 비민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루 수리면제 심주 강라 펩탕 오열라 카바탕 송칸낭 리펜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탕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인점 루지 카바 레고게 구지 추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 앙니추
7: 광河 入海流
8: 하이미게
9: 초세파게 乡村振兴
10: 초세파게 乡村振兴
11: 미겐하 민준쇼
12: 두두두두두

0: ཁྱི
1: ཡིན་ཅུང་ཟེབ་ཞིབ་ཅི་ཏོ་ལ་ཨ་ཁྱི་ཞོ་དེ་ནི་དེ་ང་ཚོ་ཡུམ་ལ་ང་དང་སོང་ང་ནི་ཁར་ཏུང་ཐོ་ཡོང་བ་ཐར་ནི་དེ་ནི་ཡུ་གོ་རེ་ལ་ཁ་བ་ར་ཅི་ག་ལེ་སེ་ལེ་སེ་དེ་ནི་མ་ཅེ་གང་ང་དེ་གི་སོང་ཡང་ཁིན་ཟན་ཅོ་གང་ང་ཚོ་མིན་སུ་ཨ་ལ་ཨ་ལ་ལེ་སེ་ཨ་དེ་སང་ཁུ་དུ་མང་ཆེ་བ་ཅི་ད་དེ་ཚུ་ཚ་ཨོ་ཁིན་
0: 지기 쇼르 용신용 부분지 야는지 용시.
1: 아니 게마스타도 자기다 내 거짓을 야친다 유고치네를 망망주어 봐. 다 안저 유고치네 원의 세비나 규림 근데 신나 게라켄즈 안저 제대 쓰시고 봐. 나 게라켄기.
0: 다 규림 쟤는 다 땅부땅도 안수니 다 혼자 레시 교지 루신 통한제다 파주 저지. 되니 콘생 안 졸어 되 선임 민제주 나냐가 민제주 시장 안 좁히네 좀이다 꿀리바
1: 아 알았어
0: 그 안주 미잔디다 녀레 지교 견도 메가 제유메 특별히 드리스라 생각라 미잔지 셰프 귀샤니 녀레 된 미잔도 리스오니 나 미게 된제다 이르기 베스오니다
1: 어 수요
0: 수요 베지다 되네다 찬제다
1: 친구죠
0: 안주 룽비도 칼라도 잠베다 저유연제다 손준 시지지 간단히 조다 지금 제시 봐라. 되는 데 차순이 건다다. 주주 두다 지게 된 직줄 제제 노 동서 상황 올. 되드나도로 요거리 칼라다체. 되니 칼라다 차순이 되니 디 주주 둔다 지게로 디 람 쳐자.
1: 아, 네.
0: 뭐듯이. 되니 람 차순은 지로들마다 안 미고 오지 고르시죠
1: 이제지 봐.
0: 뭔가 그거 회수하니. 이제서 저 이제지 봐.
2: 锦鼎康展览馆。锦鼎康展览馆。锦鼎康展览馆。锦鼎康展览馆。香冲塔鼻，乡村振兴。香冲塔鼻，乡村振兴。香冲塔鼻，乡村振兴。香冲塔鼻。 乡村振兴。恰苏么，酥油茶。恰苏么，酥油茶。恰苏么，酥油茶。恰苏么，酥油茶。蹑羌，青稞酒。蹑羌，青稞酒。蹑羌，青稞酒。
3: 蹑羌，青稞酒。蹑羌，藏餐。
2: 蹑羌，藏餐。
3: 蹑羌，藏餐。
2: 永日体验。
3: 永日体验。
2: 永日体验。
3: 永日体验。
2: 蹑羌，藏装。蹑羌，藏装。蹑羌，藏装。蹑羌，藏装。
3: 果蟹，锅庄舞。
2: 蹑羌，锅庄舞。蹑羌，锅庄舞。
1: 스마일링게 팅티레체 슈삼다가 셔인 나난소 지메레체낭 양결제요.
0: 드링한 줄로게 바드 함디 아니 레바 까지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문에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4: 데 샵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5: 겨우 수수도 알아.
4: 맞아.
5: 양우 수수도.
2: Tiyo

0: ལེན་བ་དེ ཁྱ랑티부두베
1: 아레 빠르사직사베니
0: 다 ཁྱ랑체그틱스들레 부야이 ཁྱ랑
1: 르스르스 노 헌거 디냐 콘타랑 프랑고 르시텐덴 로지바두데
0: 어다 ཁྱ랑가 츄브다갈람사 키나소 네 ཁྱ랑리아 테가 부위
2: 지도 카바라 네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3: yamin kimbe nang khung tibu mepta go na gu yu kor so gi yamin ni chun thun si gyo bu ching pi thang du pipta
4: ching pi thang ni na nye di thang ki chi le xie xu di ne xi yin la ge yong ki gyu zhi chong da xi gyang yin pen jong su lo ju yan ki chong kang yin be che yin be tu lu de bu yi qi nang qiu
3: ching pi thang ki thun xie ching pi lu ni ge ge ki qi wan la ki yu be yamin na zi ju xi xi yin
4: ji xin ki nin ju rang le ju be men ju ti su pu ne su thang 쇼르균 강야 메베 토니 꾸니기 너콩 상토 원튼기 릉규 탑랑키 민추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년체 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컵갸 메구라 너콩라 심피 중미구탕 너콩라 샤주 양치 메구베 대신 잠베 고네 네년체 시투 체릭탕 튠베 고네 너콩라 장저 체디 네부탕 년체 키 너니 장세 체네 야메 겐베 고나와탕 구유코와서키 나콩미데와나초 용뇨차기용토 칭비탕토피탕 리미토 칭비루면춘냠린탕 리미토 나동푸니냠린체초베 야메니츠튼치 교부칭비탕토피탕 균통야메니리탕 대외人心키 야메니라偏不语 야메긴베 나가고탕 너주슈루와 지소르냠바 고나와 구유코와서키 네달라 미세키 페뉴덴유 타세사네 타선영젠람 후캉맹캉네드 부서베카츠 칭비탕총캉 카바앙차 레워게구치 추숨구구 구추숨 시지산에 시지섬주지쿠 짜디기람 람시도케 샹외기 루무체디쿠카츠 칭비탕 나녜 메제총캉 카바앙차 레워게구니 게드윈 레워게 시 레워레워 로게산에 로고총기르네동추 권부람 로게 룹충탕부카츠 칭비탕총캉 카방자 레워 예구숨 듄아니 레워 게구구
5: 어머 김씨 뭐디 가리 김을
6: 빨라 네 마 슈르구이다 빨라 기랑게 마디 렘바 가리 뭐지 티브난다
5: 마디 김씨 뭐지 장장장지 데데 왜세 마리
6: 외세 마라리 발라 발라키나 신난다 디나리아 뻘레기 셰세지베 신마체 던도 디마 짱짱야 이마체 치마라리아 유베 치심스도아
5: 외세 마디 로니 슐라도 침베 레바닝 버치 무메리네 슈샤라 데스베 마디 문에 와
6: 셰세지베 퇴제 인자 퇴제 소제기 차게 이내자 퇴제기 토담이 이내자 침베다 미자웨 냄부시어리
7: 외세 마 셰세르베 탕장지마
8: 루고디그 우연행강장기 외세르마르 딥송캉 허가총기르 춤시가 고다앙게바 외세르마르 딥송캉
3: 야미키비 너쿵 딥 미에바타 너쿵 각바 너추 약스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스틱진 제마도가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난 갑갸미 고비타 나고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4: 균통 야메 니리 탕 대외 人心기 야메 니라 偏不语 규림 용라 셴슈 유베 셴슈 뷔치라 겐린 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맹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9: 로게 파트 니도니 슈즈주르 지아싱비에 품이 디통티 습토 참부여베 Kintu dila kya to simche nang mi gui. Tiwe buli ki gyuji yinbi buri jigao tang, cui mi lukba. Gya che tang pyo che kang ki gang du kyun shung.

도규르 잠바니 무엔갸라즈에 퓨드 쇼시시 야르기 다와 카제진나 나세비 쿠 칸사라 파조르 치신베 도규르 잠베 켄리 고도 입디에베 덴조 이완 초제토 프리츠 테마니토 류도 규도 동기 모레키 프리 로라 법지 프리키 도규르 잠바 모레키 게바네 덴도 야르 클리르 제조시 쳄지토 초데 모레키 게라 소타보라 뎁시게 관저의 파조르 치윤 까르마초 솜진 균경치라 모레키 추즈랑웨 튜윤 니자 죽지 잠시 이내야 모레키 프리지타 파조르 팀은이 재미시 계세 파조르 리춥초나 다와 솜네 추잠 솜웨 제수 도규르 잠바 모레키 공어 동시 공아라 캡요네 급의 제수 모레츠 카체네 친디 추르자와네 로미 도규르 잠바 겜바츠 제르바 뇨르경 제베 겜피고로베 도규르 잠바 총총소 공을 내 퇴마타 랑고 퇴마 치크 민튼 총비 주제 주요 캐버시 이베 차네 도규르 잠베 나제기 쿠리오타 용수 최토비메 원양 콘즈의 디스 차세 나제 디니 하다 자동기 직난 최신게 신규 태차베 중에 잠베 다다 어비지게 감사타 마다거스게 링제 토비 도규르 잠베 김시티 회체 중도 저시 예진 도규르 잠바 링아이 초대 크고 메바르 규르네 자동 도규르 잡아시 대체라 미지기 람세 자주 뵈네 참나라 송접 제주 제로 동 대다라 마체나 도규르 잠베 레와라 직예 챙이시 전다 넘버 자업에 소자 드리기 세고기 게임의 교조기 남아 정신 대자 연구로 개가 시도니 채우게 관저로 제고로 강유 톱 미지기 나제 큰 주의 중에 남세 참조 제네 도규르 장비 천에 고려 나서 연구 뒤즈 당연히 고려 진행 대체 나 다수의 모자를 제기 무리디 교육 신의 승리

부신 차가베 지제나무 차가베 릭티지타 책동자 무차가바니 대체지시 차가베 지젠기 부신 망치외 자세타 지신도 소화계외 륜도니 장도타 세보 무부소 원기게 조제주외베 칸도디리니 참듄강 교도동도 조제정신대연배 륜도니 차가바 지젠기 세초변의 유치시리티 다된토 대자리타 说明就为说家口中说家提醒不行闲的秘书这件事恰个别几件起不行忙切为现在他东通三组电影院不行提到了里面短暂没办法冲在你所有人在记得你去行动恰个别几件起不行出钢管了下面也不远了 항상의 파종자 두기 외에 냉글의 유튜브 해보기 표도 중앙의 파종자 세기 차가배 지진 부신 태조 최저 캔 장마라 교론에 다대 바로도 균세 도바쳐 차가배 지진기 부신이 지기 소자 최기 제 도를 켜쉬기 지기 되시 차가바니 차가베 지젠기 부신 시엔 칸레기야 지조정신 쇼체와 여진 차가베 큐낭 쇼제 차가바 미리 모레 륜도 교와 땅에 구매 여와 제국이든 차가베 로도타 전동 신제 모제 소사와 마세 로규 토도 차가베 교조 장보로 망슈수 보자 동주를 갸예네 세바타 차가베 교조기 육제도 로도 자도로 땅에 미리 제도기 나로게 무기수여시 Masi Kyotan Kyotegi Chakaba Jizenki Pusinla Mingme Rinshengi Jinyen Denmi Wengya Chakaba Jizenki Pusin Chita Rireni Gekang Malachwe Medu Mirungwe Chache Shishi Yenaya, Miirigi Shingle Tuenge Gyage Chebale Gwanzwe Tsune Kuyula Dorgyun Puyo Chakaba Jizenki Pusin Tsue Yidu Chese Bangza Ta Shingsa Ta Gyan Gwanzwe Tsune La Tsabobe Hanyisina 新南都具备新面团在六级换作了六级所谓。恰个把几件起不随你过了十倍结果没了出一级恰恰恰恰。给的恰个别几件起不随你呢谁过了十倍经过那么人心了互念互诉多了铁心。

0: 베리기 고송 부자 매베
1: 소샤 현초
0: 로브르 토 제베 차교로 신도 캐브게
2: 주제 능규진외 소장들이 부세 송교로 창신
0: 거주니 튜모 마인베 세 최근 시인
2: 타도 베지라 감옥고단 튜모 마인바 시게 베버 무지 시키 로지라 공원 팅지 마도 돈피도베 고토 예베 감에 로가 고치 포리기 감옥고위에 게르조비에 베베 폐체와 체매 퇴소 파조를 체진 지가라 나고 시보로 베베 게제 켄시게 모리기 로라 파부 중지 포리기 모르기 개발아 제체네 강라 시베 모리라 탐보다 탐내 되진 대다랑강 주주인 휴접시점 균형 체도

대신 새 콜레팅도 소화견에 마다라야 롱 통주르지 다 치고도 하자면 대신 마세 첩지도 리규 남이 나서 좀 비교 좀 간대 파라 너르메시 차르나타 리규 담르제 원규로 치시게

베리 추제 제규로 가봤다가 먼저 뒤지 망치와 세워타 증유낭도 초대 지시게 이내야 디다 촌의 제비에 추공라 박조 포배 가시 베리기 기바 룬베 박조 태 초와 체 겜부유 테나 랑놈타 다제 제리소 추공낭 슈뒤 베베리나 뇌즈 야무순히 체르고 나세토 베리 십길파 초대치시게 이내야 소외응하고나 돌균 치부법이 겐기 베리기 창고로 슉치부차이게 대된 베리기 균 무투 생토제 만주의 뒤에 촌에 구류라 송깃치부 대야 남시 교도기 초대응하고나 퇴행배 포교를 육세라 베리기 검주 제배 체례 개외 폐교르기 산제티 원세 충충 도교로시 베리니 나주 초대 지세 기가 말하나 개간 신도 채우게 나주 베리 단저와 텀섭 유배 기간 부르나 송접 간에 치고 대저 제세 기다 모두 개배 용토 차라 용수 상업에 기가 말하나 나외 응어린디 모두 대념수 작업아 매카라코 소자 텐데싱니 잠네기 사조 칸세 방자타 나구이도 초징 돔수 대공기 소자 대주니 렌드라 케바 샤다시 컨세 응야라제 표도 중심 방자타 메도 돔제 난키 라마라와 조티시 컨조니 돔부디시시 Zemli Shiboro, Dongbu Dizin Halam Rik Nyedong Ha Yueba Tha. Dongbu Dizin Ni Jagwe Chigen Ki Ngobashi Yindu. Teda Ge Domge Nguyen Mi Che Bara. Medo Tha Loma Yinkhu Che Ne Gup Tan Dunde Jagwe Chigyo. Dongbu Dizin Ki Lundo Zemli Na Zo Che Toba Maze Tadong Dizin Ki Sula Jabu Shiden. Kejue Te Gone Ming Teda Ra Tok Shi. 동부 디즈니 최초 체리에 비해 새 최근 시시 동부 디즈니 응원소 체류 응원교진 부유 구급 보신대 관제 매도기 칸도신 레모 체네 토수의 부자 매배 응원을 쳐나 바르게 체류 동부 디즈니 속에 응원의 기회를 종료 마주의 체질 관제니 매도 세비 我们在那真的车位，我们不太适应。

동부 디지 응원에 장내세 기가 말라라 전화 개간 시도 채워시시 관제 보생기 가라라 천진 제배 개감 토냠라 계속 요도 이내야 남시 교도기 동부 디지 촌내라 진년 최차오시 최제 교도기 관제 응원에 다 초대 구조라 추진 대비 과제 더동 보수의 면제 규제 제바티 소쇼로 외치 붙이시 가위 바시라 잠니 쉐보라 탄다 전중 고려 숨접 제배레 위배베 다시 미즈 고려 숨접 비두시에 공도로 조바 탄다 되네 돌라 테베 도부디 세기 초대 크위타 림시 나수 로시 나서라 전중 캄기레 몬 켄참아 티조 르크 속장디다 어부지게 자단 체면 등 소화타 디다 속득 체신 외부 캄도 간라 티리 예두 남규 준신타 동통라 양양 최기 대외 콘조니 쇠대 파빕 체우비 주제 조견 정모시 인디 콘조니 샤와 키식식

왜 침침 초비 초팅 통서 이나 양자 먹으면 몇 번 나비 초팅 인세 그 참아라 고소 리기 소자기 송년 터기에 나의 김원이 다니 추난기 바구지 인비 미세 체외 직제 럽하지바 장체 소유 세 거래 토토 고소 소자 난지 조제 조제 가단 거주 도변식 자원님에 코즈니 교류 초조기 조제 개원티시 자자 체외 내주 체두 코즈장기 레베 류비 미세기 기발라 코도 돈토바타 가르자레 코르차니 난투 기바기 루도라 교화 돈토 코즈니 제라 센수 태연베 세 초계시 인신 추난도 초조로 신도니 사보유 古树建议所在民家族南土初队前边热烈谈巡过建议所在协助电影院今年电影院古树日记所在民团员团七类级三催更新金了组建追责民古树日记所在民女子开建新一百点古树日记所在民宋博组建开玩下大事犯罪组建追责民家族南内我们家族破缺缺缺缺

지난이 드네 페다. 녀스 고치고. 주고디 바고 쉬하리. 돌아 친구디. 저것도 보단야지. 디. 나 혼돈야지. 지난이 여우시다. 만주서저 커우스도 막혼라. 당저 총교가 손자. 나도 뉴뉴르샤. 만주서저 태스 연애 심제세제 동부당세 딘 시슈들이. 지린 세용월로 동부당야 시토마리. 그나니 중에 하나 피다. 나나조 니토르 지슈리. 피다. 피다. 디네 피다.

0: 저 네 큐스 가는 그룹에
1: 그래 또다 나 저 소리 레슈 챔부터 와
0: 디초 히즈 동부 집사다 함 들베
1: 다 그래
0: 승마스시디 컨심부지 이니셔 야단 도움도고
1: 단 좀 돼 가바단 도움도
0: 나 저 진도 유비디
2: 장철아 고무켄이 뭐 총 그냥 녀르스스 아니 알레니아르 파 로제 계지 시에디네 그냥 러 자네 슈척지
1: 영아
2: 이 很多行大有别
0: 샤도비아테라 계지시야왕디 텐더미지여리
2: 喂
3: 停止stupidian,可就扯着,撒入面撒不多啊。妈妈,停止stupidian,撒入面撒不多,撒着也,撒着也。蓝山撒不撒。呀,这是,教学的,当然学的。哎,呀,对的。组织人让他免的,请做国家的经贸的,其中且,生本牛,咱们大大爹有的。
0: 然后你这stupidian,你要录你就

0: 주 돕서래. 내 중부 샥쇼 제벌 갈래 간도가. 대기네 돕스데 책래 사람도. 야,
1: 띵 할림 뭐 메다. 야면 킨즈 최시리 마르다는 용도에. 간다. 칼서리 지고 제거.
0: 샤미르소 샤소 예명이 있어 보셔셔 좀. 박세 게임 누구?
2: 소라 세미도스.
1: 알아.
2: 야면어. 네 다수 씨가.
0: 어구.

0: 아예
1: 영아 단어 진로 유하자
0: 아네 뒤지 정수는 장안 할 직시오 아
1: 영아 너 또 여자 나 세야 영고
0: 영아 라니 레치 마집시라
1: 영아 영아
0: 뭐야
2: 레영 튼숭해 레미가 제치가
1: 계속 말해 교수 이런 카차 세도가
2: 어제 장 카차류도
1: 카차 집도
3: 다 가고다 아지
2: 나 좋아하시다 주다
1: 카차 든지도 왜
2: 응응 오시도와
3: 따져
1: 아자 아자지 내가 이베 아자
2: 루녀 텐다디 텐동은 가서 등도
1: 와무유 루디게 어 Rimne takche che, shera keep taga, chua kabe nga thome ngui jiri.
2: Leng dike che ba, mi zo nye ngui jiri maashbe.
1: Nga ngui yu.
2: Acha ge guam chi nyi chaji che yu, kisi dengi bindu na, tando tabshi taa chow shi.
1: Acha nga kachi yu, nye ngui dili yung maashi.
2: Achi, jay du linda, leng dgo zu chan me ba, taa kyo shi chow shi.
1: Chow shao che ge, acha nga khe shi mchungwa. Nga ngui ne mogo.
2: Achi, jang pa linda che.
1: 봐라.
4: 랑우 삼체 대여봐. 네 하고 줘.
2: 봐라, 진짜 말이.
4: 말고 먹어. 랑 그래 지면 네 신거지. 자샤사도 지하체도 가리 이내 체 쓰이리.
2: 봐라.
4: 시험 먹어. 조세 개유 삼체 저거에 치르침을 해. 아, 용아, 랑 자샤사도 지가 친지. 굽디비 이너. 네가 도망치라. 간도임도. 이네라 쓴쇼아. 자간디. 미두리리 제목도가. 네라 아자기 갈갑제리.
2: 빨라니.
1: 네 시스 빨라.
4: 젠지샤. 니문 드리네소. 자간 그 뜨저. 네가. 말해 도담치기. 도스텐 힙인다.
2: 빨라
5: 아무나 고마도
2: 뭘 쉬우시야
3: 로영배
5: 가리 고시 접과 치매배 아
3: 드리 죽음에 도건 기란이라 칼라 야고시 죽인다
5: 아네
3: 그다 피해시 수업된 제 유두 기란이라 수요 야고시 등긴다
5: 다리 어 네버지 양자 닥지 제가 용도 코다다 갑세 수업 캐샤 나 인지 초다고 요스기 세상아 배드게 하지 대샤 계란이 소시
3: 용마지 능무님도 칼라서 뒤 창문 좀 보고지
5: 알레 용아 용아 녀석
3: 야 먹어 먹어 정민도 차저유 양규시
5: 아 용아

0: 왜? 라나오 총에 아무나 따다 마대 배수도가.
1: 개민도 가나서.
0: 되게 가라 견수 말이 다리 말하니 가라서 인생이. 말로 대보스면도.
1: 그랑로 대 매야디 너유 자체지. 아무나게 마키베 상황 된지 개매발.
0: 와서 와 가려 봐. 어제 야매나 강배 당황하게 꼬 신이기 말봐.
1: 전부질 변한 말배. 알레 신나 고마나. 토슴 냄새 흘러나다. 진짜 인기 맛이.
2: 미카지 빠르게 같이 뛰면 쓸수기.
3: 그래죠.
2: 뭐 작람데 부접송해.
3: 나 비라자가 제배마도 참이신이시도고.
2: 어제 저 라갱아미 그저지 즈유. 네 녀셰바뉴다.
3: 슈다.
2: 지상아의 뉴슈시라도 라이카고 유 녀셰시기. 제상아라니데 룰루시 데비는 야고시면 누구에.
3: 네 할아야디 뒤즈게아리 삼중에 땅군이.
2: 더 셰야지. 아자가 장한게 뭐도 사요리라. 니에도 사유.
3: 다게 심레도와.
2: 장주봉 아마시 군주 MC 탭샤시리 라톱스 게메. 이네니에 라브라 루이루이 레가치제. 로디게 나르. 곰치지니 사유. 무사제 비주마단 쇼스 게메도 주죠.
3: 빠라게. 능민 우일로 떠마치 아수기. 니에 체나 빠라 숨 타지.
2: 김사식미 니도리 이메리 시에고야 여베.
3: 드시. 니에 라사데 응우얀 뒤면에 약스유에.
2: 주죠. 나라니 파티네 시에고야 두에.
3: 야. 기시다.
2: 你什么时候我们叫人给我催出来？
3: 一定也信过去。
2: 你能不能把钱不办了才有理？
3: 你还真的请你三句。
2: 你也要下去， 叫人给我穿三句。 你打， 有些东西。
4: 是的， 是你的事吧？
0: 让人肯定是你叫。
4: 你老多那地个不过老真吃不赢，你让你歇过，真正那了，虽小杂些别呢，你也拦不上哈苦个月。让给卡卡了，康贝拉基的，年归我了别，马上年归我了别下，你还没够死是呗？让女婿，你阿是哪杂催促？常过休息，去的水点不着，阿上街，卡卡了成都呢，康不牛呀，今早还热，康不牛也擦街，新年阿歇个月别啊。
0: 기니가가능매지금에베예로롱마데다니에노샤서마사암라강부녀야기취되니가이통매지응외니에제비키라니이나구동지나강부뉴니에차르시도예로마라니게유슈니르바코르요신다지르초아게바하려래슈자키나니겐유슈스노가바테네지그르버
4: 让开始生不愉快，你心马这马上不去。让给俺做过些成年的萝卜的给，开斋当过啥不是是呗？
0: 啊，这你也挺这事的没？让可把钱拿着，下不成拿着，你娘都吃不着钱去。
4: 阿姆拉，把了陈局过不定这可把要着。大准，让你先给你的，提下让南极叫外经过来，没打可把给不接，这些给的多，提人伢伢穿不呢？
0: 让大普及，来宾啥子管着的，破败那个来宾派出点些点多，这话得去当应该嘛的。大爷，俺送给，你年年来绕不起谁？你让了根据菜不明的，让米跟恰子，叔叔搞绕过是不？搞绕的这菜不明多。大爷，俺们那个吃冷的。罢了，康贝过送过的。
4: 康贝拉基地，你阿是哪趟去？第二年，才忙过等这作业，准备开始时呢，你团大的，谁不说过什么去？大准，当然请不吃不是，今晚请是给补个，叔叔出外干活时，弟弟让他啥点来着？成都到上海可把请不赢呢，阿妹刚过去个面，弟让个对不是？婆婆啦，
0: 哦，
4: 今晚。 让给允许姐。 陈多装对毒呢这样起西落地陈多点落地太撒点你也打个古点去你能按你看这个没
0: 燕如上辈子的代币呢看起来是零码的
4: 我看这个招着我洗把钱下你他个让你洗个衣我铺床在撒起他个第一个衣

0: 씨. 라야니 언니 제가 이제 같이 가. 어. 저 사람 온다.
1: 나부터 이제 더 세게 주다.
0: 디 인지 대 상의제 니 회과에 도와 주죠. 저 소수님 하나 하나 놓죠.
1: 당연히 할 때문에.
0: 니 하매. 양발아 공부 좀 해.
1: 다리 진짜 막다. 내 한국이 또 소식겹지 칸다비.
0: 칸다비.
1: 응. 칸다비. 말하니 퍼지 작업접지니 그래.
0: 지저. 나 오늘 좀 엄지치. 님 칼레시 칼레시라도. 니 깊지 고주님이베.
1: 라그가 칸도 쓰라주다. 자자사도 지러대 강에도 스테리. 마대 예바 겜도.
0: 이네 마김민도. 다들 주잖아. 오늘도 식사야지도. 진짜 최고야 두게.
1: 나 오늘 라도 오게. 들으셔 봐야 되겠어. 되게 이네 샤리. 가디스도.
0: 야, 네. 카레디그다 샤스 그래. 나가 많이 그래.
2: 도디엔라. 야, 예수 기랑 공부주죠.
3: 몰라. 기랑 그 쓰이다. 소나 가르스던 거이노. 중간 칼라당지.
2: 소나게 칼라당바. 기랑 고롱 샹야 가르도.
3: 중간 뒤 구이구 소한자. 서구망 좋아라 편도 중요한 리마도. 게르기 유버사스 마르타.
2: 도디엔라. 부고 딘제 소니에 가봐 요시. 소나게 권어 가르스던 부시.
3: 고로신 쌈추. 어디든 주제 내용과 다 괜치 말이
2: 상마 챔보 차자 소소 섬츠시 리효시 기라게 티주마 남지에 다유샤나
3: 티주마제는 과유 그래 라나가샤 지드지기
2: 오지 다야 기랑 가봐 테네 이발라
3: 딜레 마르 내수데 시주이
2: 기라니 티제 우차글라
4: 진정
5: 러
4: 동도 간고 기린이 차디 김은 능신 수도가 시부도
5: 그리 쓰지 바라가 쓰나스 좀 이거죠
4: 어 리베 응응 딘제 임부지
5: 쓰지 니 덤시 키쇼
4: 장아무리 동도 니메 니즈 체니어 시기도가
5: 쟤는 쓰지 망자 레나시 바 도댄라 닌다 핑마다
4: 리다 도댄라 길 한번 쳐본 능신 지에 말해봐 따고 기울다
5: 알라 니쇼 그런다 쇼다
3: 랑곤들 내내 죽어줘 장인 거요. 가래 어디 근두게.
5: 이제 봐. 그냥 유인을 무찬해 뒤만 하자. 군에 그럴 승비.
6: 다시 땀지.
5: 여. 발라. 그냥 줄 한 명 접신 게 어디. 저지 나야 근데 청소.
3: 한 명 접기 접기. 용보 서주. 가래. 로보드 년 한 명 접야 두고지야 가래나.
5: 年前的那子，难打的，别的这些兄弟，这个八零前辈呢，今晚妹子，可对得你对呢，大悄悄有谁？你去让铺墩是吧？你上面铺墩了，三七的，该票钱的算不谁？
3: 让个姐姐的，估计是差多啊。杨叔那出来去，给些了去呗。你们这个拿了，果然拿生烂钱的，没有这那个，全能给。

0: 마슈다. 계란 고수 무시네 염매봐. 계세 탄데 계란을 하면 접수게 뭐 빨리 지 먹어. 하면 처 먹었을 비나. 계란 가지고 엄토.
1: 딩이 저 그릇이야. 말 하면 접이야 가부 줘라. 하면 접네 참부 요리. 이네 수나 정말다. 소소들어 맵스 없지.
0: 류름 큰 짓이 땅 붙이네. 간다 소수 다 교육시 죽으리. 계속 좀 전에 엄마 터네. 냠냠이 좋은 것이 봐. 이내 손안 부담 붙이야 원지 먼저 쟨조 샤이로 마시. 내 가위네. 후다 제배 주고. 텐텐 좀 전에 시툰 것이. 봐라. 내 채나. 키랑게 손남이 지나배 주고 손남 전도 유배를 해야 되죠. 디네 주부시
1: 야

0: kirang su se nye yin?
1: Ale, chao yin ruo, gyan chao la.
0: Ale, kirang...
1: Chao yin ruo ki chao ga yin.
0: Gyan chao la ki su nyo yu, kirang amchi pupla shwa
1: la. La yi, la yi.
0: Kirang tu nyo me.
1: Ale, mora...
0: Nga si ne tia su.
1: Xin sa su la.
0: Chu su jing ni hu ne tia sa su, zing ban lo tia me zho.
1: Ale, ta jen na, ta jen na.
0: Kienung ma li, kienung ma li. Lo, shu u.
1: Xin sa xia si.
2: 저거 사줘 이외
3: 깜신의 사비유
2: 저거 저거 그래
3: 안래
2: 두 다시다
3: 어
2: 네 정무상 뭐 박원나러 로몽님도 십장 최규율이 네 송유배 토스강질에 대자야오래 저거 야라제 바고도 초리 과다수 롤레니 유빈고 말이 내가 하루 늦게 얘기했다 상매라고 제가 입고 그래 가도 보여도 제배가니

0: 장 강부대 도와줄 가서 실래.
1: 도와지 고민이도. 저거 이랑 잡으세요. 강부대 고이든 별로다 딩뒤고 서제 송지시결이. 얘 친구가 상하게 잡고 깨던 유유. 아, 나는 놀아 두기. 놀아만 더나. 내가 신나 따가지다. 손도시 도면 강부대 이제 저 말이. 간데 로츠주디즈 고르든진한테 뒤치기리 지샤다 수주하게 기바스기 김재하름의 신규회 코리어디 망소서와다 타이비자리
2: 진짜 옐랄 친스
0: 영아 제나 강부디 여기
1: 이내 완례차 긴지기 칸레지시디 로지카로

0: Depchik zhero.
1: Depchik le?
0: Tari.
2: Ra samya wach tong da.
1: Yongwa.
2: Le khari ne ngay ye tong a.
1: Yongwa.
2: Kangpa la tshie goya me. Samya wach tong.
3: Mune de ting min be.
1: Lochik khan la depchik ki skar sik re. Shiba.
3: Khan la de tozi du de le. Kangpa de nye lo la chin su. Masa ngay chan pish du.
1: Yongwa. Da jay na kangpa de zhao wach tsai ga zho. Lochik khan la depchik ki si. Tin chak pa zhe du re.
3: Go.
4: 俊宗
0: 姐,没到底,我们别拿路的,先不到你不是。阿嘞,有有。哦,这里让路用的,退军大钱都切不多。姐,那就,过些个整督球嘛,是呗,切咱忙子讲点呗。阿嘞,阿是呗。
3: 순남
0: 가래 아저라 내가 가져가면 봐 사하나 내가 청하러 왜
3: 비게 양지라 유 니도스 내 파친구
0: 영아 마세지 레오이 왜
3: 캄블라 지시니 진중디 니기 무인 배
0: 레비 유미스 예주저디 타 최부스도 괜히 마셔봐 너지 캄트 해줘봐 미스 무커도 제브리 니에 당디어치 범도 마비 황로 장저시
3: 장게 군이는 칸마단 찍으시베.
0: 하리나. 칸에 아니 야고든 저 돈이메. 아저랑 개챔소.
3: 개챔소. 잠시라 마던다. 간단한 게 뭐 발로셔. 뭐.
0: 니 삼 잠르다메. 아저랑 게 줌지시에 오르버. 아저.
3: 아저게 시에만 윤다.
0: 아저. 니도 개함 뭐. 아저.
5: 장르부도 뭐야 하리나?
4: 심어도 나 견스 비행 하나 돼 오르베. 뒤답지 겹다.
5: 범행이 하나 되네 지금 하르베. 다음에 뭐 주나 네 원에 강부시 하지 되네 야 호요리. 바호나 변 다른 다 주셔.
4: 다리. 알리 통민드게.
5: 진짜 잘 쓰매.
4: 전 당저 봐. 나 바호나 대비노 초아 초부다 답디부도. 마세 지게 야 주지. 니란 셰. 넘주 당야 이제 나로 지게 이제 당고기. 나 지게 야우시라메. 파원나로 지게 셴이 먹으시라도. 세상 예 지게 대 야 줘 봐.
5: 겐로라게 지게 야우시라 중도.
4: 텐도 개치슈디.
5: 그래.
4: 엠지 대시에 파원나 대기. 직체나. 나 대시 통다 갑지. 답시게다 같이.
5: 잔디디제 규르무시브리 다원어 신샤시스틴제 제메베
4: 예
5: 그래
4: 녀지적 다드리 녀라는 셰우 다드 저저시도 나 이지지다 나 로솜네 자당한 다신제 대비 다드 운행한 조랑 소소다 잡으시도 계사게 비좀 디나자르시면 줘
1: 가지유. 조셔다.
4: 가지유. 나 찾지 말베. 가라가 제정해. 빨리 이베 아. 마미 시대다. 여기
1: 밑에 들려 장자라 도서교.
6: 수남
2: 아자
6: 무 팔로베
2: 아 하산심 좀 머신이 영물이 해차리 팔로인스 느낌 세시야 그러고 카템스이네 혹시
6: 니자 레망다 쉐제 치진이게랑 셰토야미도 니지 말할 시험고 알레가 바이겠다
2: 아자 니 개진에게는 다 허지 칸로지
6: 아자게 된쳐
2: 하시 디무고 더다 마시
6: 가바시겠다
2: 미스 고자레 사샤 뚜다
6: 아
2: 아자라가 쉬다 니 수고하신고
7: 자 별래서 잡지
1: 저
7: 로단 그디스 야 불에 쉬다 쉬다 야 불에 쉬다
1: 영아
2: 대제도 여기는요. 너희들이 도스네 집게고 남사기가 여부유. 녀녀로 칠다 자신.
4: 영아. 아,
2: 칠다 자신.
1: 영아. 상계 도서 개비지 붙이야.
4: 주저랑 그냥 아 도서 개로 채워 쓰고도 카덴 칠 님도 딜에게 더 치연의 용유.

0: rāng zhēw sāk līng rū tētē kīyū. Chūrū tāma dē kāsā gyēb chāb shī, yīnē tōng mē būk tūng lā kīng tō chūng yō mā shī. Rāng kī shidē kāw chū yō mā rbē.
1: Rāng chūng mū, dē lō jī dē nē shibē. Nām chū tā nē yī kūr shū nē yīm chā. Yī cē kā tū rē.
0: 이제는 개치슈디 규림도 말베 뭐라 가르친도 있네 겹겹식이니
1: 장진부 야우시리시야
0: 가인스나 니망아 조탭시 매자 레일 강구마도 맵시 그거 망부치여 없지 이네 단도 중목에서 로파 맵시 중도 승비
1: 나는 밤새 거야, 김에. 따라내 지시오.
2: 장가 소소 전수도 왜? 조상지.
3: 가래 하소.
4: 가래 라뇨 봐. 당기네세 장안에 신의 니주. 밀 칸다 봐. 니르시 거야, 두 왜?
1: 年夜之地，新来个岁，
4: 怕是有啥的，叫那地铁派出所他抓拉住了吧？我拉了的铁皮夹子也值吧，看当年铁皮夹子个牛马黑。嗯，有再多。年子家嫂，伢家就叫是哪？叫牛鸡呗，伢家。牛鸡呗，满意。
1: 你来了，
4: 人家我就叫，搿异地规矩，属相当个学校级，属学校的。
1: 我先来看啥？
4: 对的，你别过个，拖了钱多哎。哦，没事的，没啥说的。没啥，俺是搿异地规了，谈到不用着的，解散啥？
1: 看啥？
4: 解散是啥意思嘞？嗯嗯。那么大年拖个学年多吧？拖个前头是个。前头，
3: 今晚俺们住大年吃是呢，你能住哪去过啊？
4: 用啊，伢子啊，同学学没用钱吧？我的是呢。啊。
1: 대구地铁啥时候呢？生意改善期间，
4: 대구了，拖去给我说啊。生意俺退出没？你还在当？全从대구呗。哎，哪有说？请买的。老子呢？也给不出去嘛？你的，老子晓得。小姐，妈，你我要坐。你，开车送。不是，开车不来。开车
1: 送。给么多，给么多，给不出去啊。我这给不出去。就给
4: 我吃啥子？
1: 是，你呀，是不是去啊？是不是去？可以领的，可以，可以学。叫老师的，我呀，叫老师的，可以的，可以，我呀，是不是去啊？我是对，多的什么都没干着。那咱们都叫，你还是给我们查查。我到这里过来的，大瓜都得吃个月。你还没去找事情吧？打算去啊？
4: 对的，给不去咱，都不是等叫我妈的。
1: 妈的，打算去就的。
4: 呀。
1: 是不是是啊？
4: 主想跟的。主播，伢俩是不是？但再如果哪点对，沿用安塘路领牛要谁？但是觉得。我呀，捋捋去对啊。这你。啊啊！这沿用安塘路领牛，跟这事情就。大哥，有几个不打？啊啊！有个月。对的，主播，俺都不去的。用啊，
3: 用个去。
4: 光不错啊。有几个？我呀，有几个？我呀，老公叫啊。 你的小姐们，你们呀！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少爷， 사실 때 오늘 여기 왔다. singsa zhor de, denja tol xie guai ao ma le.
0: A le, zhang...
4: Nga di gui di shu jie ang ta gui, ming xu shao jie si yu.
0: A le, shu qu la.
4: Kam sa, kam sa, quan zong ga ro da ma wong bie san di yi. Kam sa, ya, yin da.
5: Ya, nian ao ra xiu, ngai yin da.
4: Chao bu wei a.
5: Yang ba,
0: jing, yung ma ling, ngai yin da, ngai yin, ngai yin.
4: Rang ming ka si yu.
5: Yu mi sa, yu mi.
4: Hale, yu mi e. Kaji kore na peo ba ka shu ida.
0: Yo.
4: Oya, sop so ida, sop so. Din heri, ida. Oya, oya. Oya, oya. Kali ida.
1: Sop so chi a.
2: Ya zwa zwa.
0: Oh, kye jing mari.
1: Nas teng duwe.
6: Char si xia.
4: Yu mi kien zu, nga sani wang xin yu be. Rang sing me, chun zong chik yu.
1: Wei, yan ji. Ale. 有个错误是类似的 用啊, 你能不能怕用过啊
5: 大兄弟, 我来看不起来 年轻男的, 记不记得这些
0: 给上啊
5: 哦
0: 到我的桌上, 你也长了怕过用过
5: 有
0: 这些有不解别去动, 准确起来求马上 교부채마들라. 레카르윤에 주절 가봐야겠슈. 주절 남사용고.
5: 야시지자. 슈고 알라지라서는 니 참조란 돼요.
0: 왕은유. 산한 지금도 왜?
5: 지딘디토 니 암라게 쯔베. 루실레 심부치민도. 나메자 바라 수님도 축초가 대유나. 나 데리제 규정부터 제침지대 세바제 규념민도.
0: 전화랑게 파김님에베.
5: 俺能知道你恰什么给不赢？落对不起，可能你天天跑不进去。姐姐，姐姐，
0: 哦，姐姐，人，俺家全走了，真不相信啊。人呢，什么都这么简单就得着，得了多少药？俺住院的。
7: 声音也让地沟通过去还吃药，我那是一打。主要让俺给做些没吧。主要给做个对些药药。注意的。天色了，这也凑够些。
8: 没一怀孕。
7: 把这孤独个没一月高兴。
8: 俺过去啊，这也不是你上学医。
7: 잘하고 옵니다. 정보, 청사하게 가벨룰러 루신달의 관체제야디 무이들이 유산 체입지 체산 가벨룰러 빵뒤라 조차대 개침부지
9: 와야, 니하고수 전다이는 저와치쇼아
7: 전다이도 저와치야디 조랑한 신지바 양홍德也全部是李柱头死。
8: 巴基斯坦教育马达, 摩托车来的个气息。 가르쳐서, 给不点面对。
7: 啥给不,你不清楚, 你给不难大没大, 你给不素质的教育, 你这行区别啥写死。
8: 前的教子恩赐的爱狗, 我是, 你也不如没什么新的鱼。
7: 不如没别贴了, 我哪里给你切鱼, 你也罢了, 不如没我什么要求的, 退出世界不如你拿住的。
8: 给不去那江小鱼要买的, 那么三恩赐的鱼是。
10: 你下, 特别是多啊,
11: 是的,
10: 陆地马哈之, 我那来日的那个跟着一零桥下闯忙几度，郑州了新日连云所是几度，但他早已被朝外端边，同不是在一二个车上通过，马上转换的北京上海广州两个去。
8: 上班了，预备。
10: 预。呀。
8: 他多呢些呢？俺俺子穿着件大，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穿了件
10: 俺们做路更热切作业，特别是嘛到面子，同不是不咋当过年定制。俺做农路，春节现在的季节，来年去过时。俺做团里伙计，吃上是面子，差不多同不是不咋一过也要么子。前阵去不咋忙啊，没做开住过时。俺是平常出来团子，团结会吃不起日不？看别路有难买呢，同不是不咋一样的有好吃日不？妈妈哈，让给，没做再送给老宅的，让明天是佳节。
11: 县里来年少的天天季，现在做土不过的，让把那大把的些工资钱也没都是突然能度过。第二个，他第二当季工资钱不济，第三次县里来年少的人不脱水吃不得。叫你还是些个没心思，看别陆续的个作业检查不得，你难不成就还进过？
12: 对，俺最差就我们团的，没事必须上海广州去见面呢，平常了吃啥啥都是土油的，啥吃都不过的。
13: 来，出去了，也别打，也别打。
11: 用啊用啊，现在那个设备，下水面出啥子的？
13: 파고나라창암소어중너토딘라다춘소홍제자제자리이네차수유무소어중너파고나라아치딘라기니오마르다이치기랑락세시더긴다레스요가바시아빈너아래대도요어카르제소아차담차스예친가아유샤나유샤나에키란쇼시오야다쇼크요소쇼크요소키란첩치요아
11: 오야 차수임 죽을 요소
12: 저도 겹다가이 레스 내 초디 미상신 닥쳐다 정말다 내디 추민이 추랑하다 레스 유매비신다 내 보셔시이스리 이내 민아 수치라 내 기랑 쉬오 나 장부장샤제 가르삼네 그르크도 시에게요 나 구리치 약된다데 차샤나
13: 가리
12: 뭐시 나 구리치 유매 이내 나 랭게가 적부터 요르다
13: 지샤 지샤 구리치 약 알레 육쇼 나라니 시다디데 시에도
12: 哦，那，我这，这村主要不是给不下，肯定给我吧。俺们那个村那不是，光听我村主军村不是的。
13: 好嘞，
12: 爬过那了，村主的这个不是你其他要嘛是？
13: 大钱呢？怕没给提前，让村主给开不给的。
12: 啊，兄弟，俺们那个冷冷月月。 이내 나를 기르는 게 무서워서 다 교육 마시
13: 다마 교육디 방해하러 다시 되나 니에 쇼쇼입니다 다들 안으로 레어스 개미도 딜레 정다진다 터스 교육 같이 이제 락시 잠비는 야후여리
12: 아 하지 개보 교육지 매스지 승부 접제 대비인어 밀로 와서 그 말이베 나 죽습니다 머신에 캐나저 정다진드네 가리려고 그래라 양재 죽으면 도와 계속 이 뭐지 양재 친수나 어느가 삼을 시던 게

0: 江西大伯，当个男人嘛多拉面的话，听闻嫂嫂你拉不打，是不是？上个嫂嫂托女有嘛子？我女半辈人世界，吃个地味道了，老女有了。家子大，是我同辈托女有，一年谈到嫂嫂姐姐，那就在当头待有时。我也有人能亲切，陆中的刘在吉演起茶叶最能笑的。马爹、嘎伯，他们这边特别要求烈些。但俺让你胳膊没吃不打，得来是吧？
1: 得来人么老大？叔叔前头有没得劲的？俺请俺让菜个用笔，卡上小丁了，让个大嘴也不吃了多。你要苦苦菜节，俺让你卡上的给吃我上去。
0: 弟弟弄得又不怎么子，
1: 我让你跑了，这些客人有那可多学的，让什么学全部有吧，你还苦苦买来什么钱？隔壁姐妹每日留在店做操吧，头嘴逻辑也没多，让听下去，让他自己干。
0: 第一光给每日留在店做的，俺们那些呢，苦苦他们吃，弟弟家境也不挺这一年啊，胖不瘦。
1: 让我那些呢，苦苦他们的一年。今天是有些年呗，你让了些个救命，你拉不着几年，让刘在不压手的，现在让了该用的，吃个吐血就麻烦吧。刘在不管的团灭了，我就不用我们多，我那意。
0: 老不点不落那个，吐过那把吐钱呐，
1: 怕亲戚上不了也不知道。让什么给说不都给？
2: 阿姐，晓不得嘞？姐，晓不得嘞？
3: 晓不得嘞？
2: 让你阿啥啥啥说的？
4: 这人好些有，你这几个明年你们都年尾了，俺你要哭了呗？
2: 俺喊你穷对呢，看不起俺你们都硬活了吧？没事呢，让家伙干不起，得把他们都过。
5: 今天你体力运动是多啊？
4: 舅舅
2: 啊，
4: 舅舅
2: 啊，
4: 体力过三平米多。
2: 你还管么久？莫拉什么时候买着？
4: 你还打起个心？
2: 阿姐，昨天没了，睡得偏松哎。
5: 家是偏美。
2: 哦。
4: 没了。
6: 哦，这是。
4: 没了，今天点名呗。
6: 当姑你要我么胡子，他让懒土么穷。
2: 哈。你要我么胡不是，是吧了？
6: 能当名都。
2: 家里有人送烟呐。
6: 有有。
4: 没了，你给他休息下吧。
6: 过敏度，全总给解除。
2: 爹，前头工人有件事呢。
6: 有有。
4: 前来还有人送呢，阿妈了。
6: 哦，是这样嘛？去啊，能打没打？我。
2: 铁小人，他们这块种买不着。
4: 两个朝差不多。
2: 朝还多是。
4: 你煮不的？
2: 你煮还吃的？
4: 你煮不？前来先去，叫他先来过水嘛的。
2: 叫少杰的城管区每天有个工资保留程度，
4: 咱
2: 就是过足过死的。我这个异地归了，没成个买不着。然来大姐说呢，叫大姐找老一辈。
4: 那个，喂，当姑娘，你叫什么事？勇啊，你哪么啥理由？勇啊，小赵，拿主意的。
2: 哟，可理解。
4: 哦，我的，哦，叫他提多大个姓名呢？提多些嘛，是不是啊？
2: 啥时候没事过？
4: 明年年要的。
2: 明年还喝的月不？喂，赵广播，还啥来意思？
7: 俺去看别路上的个海洋边呢，看那最近呢，是不是能个是吧？
8: 是的，听闻看那最初外几位朝外，团在来的安大来的小姐，新小团在的马拉举姐，当前钱不能些，其他几不几干嘞？六九到三边呢，看别路下来，他跟咱钱还要嘞。
7: 阿嘞，来是来是，还快是，打钱呢哦，搞么子？
9: 喂，阿姐，
3: 어, 다주 감사. 엄지 부부락에 고난배 매드게 편부 쉽지도 네 수고시다 대로 쉽지 친도와 야주아
5: 편유는 더 야자 점지 저 청마지
7: 네 빨라러 지마 텅도 더 스고로 쉬고 어느 상자 주지
3: 아지 근데 세입청아
5: 개청마지
7: 네 빨라 사고 딱바 원개면 주는 그 유자 매진 저마지 야자
3: 알레 요요 야주아
5: 저 권불락 청지 쉬야자
3: 랑게 청지 쉬다 캐사 친스
7: 아, 태산래요, 집에.
5: 어, 어. 순나 체제, 전다 유스기.
3: 다시 아베드 역제, 고표 대유.
7: 내주 갈라서.
2: 라샤스.
9: 어.
2: 이제 개체부터 이제 라샤스.
9: 캐린 방도디, 로마고 친자. 네 지린도네. 뭐이다 대면도. 한이스나. 로디게나 천대 소자다. 천주치야 중요 마치. 제단 총준나니. 이지디 표주단 요 말이라. 나와다니 주민도.
2: 저는 한국에 빠르게 가래
9: 딩년의 김조리 피해 샤제 텔레 호샤 순아 전다디 개심도 내 요르베
2: 개심은 이거 줘 나 저하기 위해 자와라 지금 저스 저래 내 방법 없지 낭다 요 말스 레비
9: 아지 드레스 나저 미래는 미래 한배 루스 레비 계속 쉬어르베 라하게 통수고 거기 좀 해봐 가려래 개심도 내 요르베
2: 저 나다 다 저게 가배 루 녀야디 은이 사야 말다 텔레 호지 차시야지
7: 我已经完了，给用给在住场面，还被陆局长比赛要投那三级，王炸三百帮队长之前不是，第二组给天天那里支援的，第二名呢，天天那里给不是。是那么？去啊！给些给你的学的。
2: 用啊。
7: 空多是云呢，点不赢别人就切不打，切不着罢了。
2: 他个嘞，给些给他做，点不赢别人就难投呢，来就当个幺幺马嘞。
9: 大弟，谈的些事是听没事。阿来，听侬嘛嘞。
2: 听你那个不是，赶紧不听这个了呗。他个，弟妈子，昨晚给你查喂，等于帮队长就查的，赶紧报警。有嘛子，他弟打针了不起。
9: 哎，阿来没去打。
2: 卡里呢？他弟爹了，跟这些人还挺好的。你也怕钱，特别是他，看叫他去学校，用度个。他吃不听这，打针三个肯定是。 마시 디
9: 랑게 시에 있는 신 견심 드려 유노 랑슈다 남자 출로그르보 출로비노 킹이 예갈레게보 똥버르보 개시슈디 로니네 줄하비노 쪼고츠 나 이시 칭마리라 냠레 칼리 이시 칭마르보 랑게 나 투수도 쉬다 예 파신 제 게시 랑게 소가 친구 제슨 부리 용두게 스마 이지사디 개시슈디 상관 냠레 칼로 이지메 최충도 민도 랑게 깨치로치야.
2: 네 깨치죠. 해스네 양자 소토도 왜 돼요? 시마도 흔들 채우래.
9: 뭐야? 채널 죽인다.
2: 저 사제 토스 친구배.
9: 전다 좀 모두 봐. 터브로님 도와주는 형구리배.
2: 저
9: 이 스마. 개치 한번 소화. 오스도배. 야론다. 야론다.
2: 여기만 나스등.
9: 화났습니다.
2: 나한테 소용 났던 게 하바도 고 저라 가봐서 쓸래 같이 나 주도 좀 와.
9: 네 담사고 와.
2: 와야.

0: 가제도 잘 지내게.
1: 어스 차치스. 니세 콘로 게브 취스면이 나와 다음에 야득 부리 수승 부래. 다 게브 차 조이 벼서도
0: 게브 취나 나오마다 지겨 말이. 규정 부지나. 나서 님 부처 그러다. 녀라는 님은 니가 내 대죠. 님은 니가 제라 양자닥 제 가셔.
1: 리스 토제나 오부블라. 다른 소유디 빨라게 로디게나 그런 토순 십주 쓰였음기. 제마 그런 차례 가르이네 소야나. 니람 사용하죠.
0: 대다. 장포 계지 셰케 해보 가즈면도. 셈라 삼바 코레. 야스기다.
2: 불어. 니 규리다 셰브리.
0: 겁지 장르 몇년을 지그도가. 장포니다 포모디. 딱과 칠 때그도가.
2: 장포모 로요 마르베.
1: 왜?
3: 장파유.
1: 나 어. 빨라임도유.
2: 当对肯定下的肯定出所，难道没多？天大主播要唱吗？啥大大穷死眼，俺去写也没呗。难道没？我对不起。
3: 用啊，就最喜欢面子，不如恁做帮拉去了。
1: 你先说，然后去。
2: 俺帮拉才要注意，看清楚。开车么？开车。
1: 拜拜。
2: 考上看不读书，叫着去你这边。看单说，要回去读。 야호스둘라
1: 니야스는
2: 강구도 소 야구 접샤 쓰유
1: 빨라 할 순고래
0: 다 지대 다리랑 게임 체제지야 진짜 이브레 포소나스니데 오늘 리고 좀 그도와 니에포모데 롤로 좀에 가로지 커튜치오 니에이너
2: 라이너 남자 정말다 마고 멈지지마도 랑자르 체육다 니에포데 야우십 주제 딸 주고이
1: 빨라 내 희제 와지마도 키나스 고문능 심하시
4: 빨라
0: 어지 야주 용데 고마도 못지
4: 아 고마소 남자나 장 제비
2: 어지 라년나로 용용 요마르베
0: 나로 용용이베
2: 어 라수나 고르버 그 기규르 수나 다유 수나 되시다 되시다 야 점주 쉬시
4: 수나 장대 같이 유
1: 让给 빨라르베
0: 르다
4: 콩랑 빨라르베
2: 어찌
0: 어찌 기라니 호싱그비야 부소나게 머시 숑셔베 이제다 요마리 이네 부디 심슈 체간라 김장르 삼당 돈이 야구지도
2: 그래 랑 무시하게 야가 전당 예배가르 레허 약실이
0: 레르다 텐조 레르다 가상아 라니 디고 셰비임바
4: 什么又来点不及了，过就罢了，不过他了穷的哈。是，爸。这。我你来若三七。是。来若哎，
2: 苍茂来若你过足过了吗？来若你们都吃下对不起呢，也好吃了吗？
4: 妈是妈的，这是妈的，这是肯定妈的。是，爸啦，阿姆拉空，他让你阿姆拉明妈明个贴不同去。
0: 明妈明个哎，
4: 他是送把来的，恁同样明都。 패시 혼내 생각 태엽자.
2: 다들아. 계속하지. 나 보드디 셰비노. 참보 아유 성기.
4: 옹라 손다.
2: 대사 미승예디. 계지 셰케 해부체. 모습 권 해든 되지. 장게 등기. 빠라라. 아무나 맹갈 친수야 전다디. 니에 셰비노. 도스 남자 차차수. 진에 랑게 아무나 뉴샤 고요 말이라 니네 랑바라에 깨자 유베 엄지치리 소소상도 나부 신신도 엄지신다 차가 친샤스 마주 둘러 태가 셰비너 바라 카장고 유 그러버
4: 어 나랑 남자 차차스 오라가 숨 타지
2: 뭐야 당가 로 주의 라 남자 저 로 말이 니 레차죠
1: 나래 게메
2: 다준라님도 레게고 최도치 가죠. 와야
5: 하고스
2: 마주인다. 긴일해 하시시.
1: 지니 스야 총라.
4: 테스가 총라.
1: 라탄도 라 아무라라 심트치기베.
4: 응응.
1: 레카리네 두개초 삼등기 오마지 직신 아자라 균디게 딱제시 그냥 좀 마셔 봤자 미루
4: 딘제 이로 챈다 비아소
1: 랑게 탄다 미마메 갈레베
4: 응응
5: 朋友，你对于刚才不留成都，过苏州都，然后成都停电了，汹涌一般，包了叶子，看不惯的。这些呢，然后点不到个着土嘛的。一年，俺我媳妇，弟弟天天去的。

0: 我的个男了，让给俺做培训去，随军大寨了，准备些啥训练前线。所以一些钱真多啊！
1: 是，因为俺大寨给这个特殊美女留在镇做给俺当不上牛妹，但是现在县里些在要人，他光让俺看了些东西，内族天族决定参谋长了些。
0: 钱能用啊？但我呢，让给你送不出去去啊！俺谈的干扰也，你也让了，我送我去去。
1: 가상 강보부두
2: 어찌 좀 아. 찌. 장터리 김도 갑시대도 가. 집에. 장을 분녀시다도 가. 찌.
3: 남시 사부시도 가. 미에초스 체비. 기타 치스.
2: 드리 님은 접어치. 뭐네 기부시도 가. 야, 장 아무시든 가셔. 야.
3: 아무라.
2: 오.
3: 대신 고수 흔제도.
2: 어제. 고시에 주주 니스 척부유. 나 수근왕 담에다. 같이 해서.
3: 심장 안주. 광로도 말 피디 고수로 토자난 것다. 로다. 당시에 리는 나는 야구 여지. 대신 맹갈 태배.
2: 나저 가게 매봐. 맹갈 같이 가져오래.
3: 어.
2: 去你贴妹妹，你让你别上几个日呗，让给，屯大卡的云南阿妈别上几个多啊，让到孙娘子年底，肯这穷酸，我你还是去阿月不？来若因是，去哪儿学呗不？你来若嘛，这是老妹不？你去让你个男长的，肯这穷酸是，多过几个月，呀，对，着实对的，那不是气的。 对的, 你给就没吃过呢，俺们这是哪住的？俺们这还冷呀多，俺们这哪没？俺们这是哪没的？哼，天水鸡鱼吧，恰恰呢，给要嘛是？落水了八百，来个去吃我是？俺了八百，吃不起给够是？哼，你抢俺们是啷个钱？
3: 姐姐，你爬起你一边呢。
4: 婆婆。

0: 잔디 하슈.
1: 마치 대비 다기.
0: 마디 대유. 정말 싶으셔 쓰기. 장이브리.
1: 어우도네라 부총디. 장이브리.
0: 나이.
1: 아, 나무네 롱도 교수. 나 롱도 교수가 녀라시라 체인 저시. 다시네 니송아.
0: 봐라. 니 저기.
2: 어제. 어제 또 어리. 니 돌로 죽여라.
1: 저 저시.
3: 최재노사. 당소위봄. 갸스비스. 지미군디. 배무에 봐. 대여대주. 좋아상모. 속이니마.
1: 저저씨.
0: 란디 같이 가요 봐.
1: 아니 공민도. 란디 같이 유.
3: 고양이 치대나. 심플을 박비.
1: 수라마 깁수죠.
3: 니한테도 란다로 주지 집에 내비지를 매 주시기. 이내 전부 수야 요 승비. 쉐부디 도리 되어지. 로저 비에르샤. 롭진레 주뉴요 마리. 머신 마음 배포 섬은 주요야 그저와 요르데. 다들 생각 네 시간 내대 요리.
1: 마음 근데 이메 수시에 신그제. 갈래 가고 가주 윤네 클릭클릭 채는 차 주지. 잔도다. 로지 콘 저랑가 회사 연제 넘지 다니 체어 좀 넘는 녀선 봐 척구기 산 봐. 이내 나 탄도 포섬은 규 제배는 비터 교신 배가이.
3: 장군의 정보도
1: 저랑 간가 롭스 겹장 탄데든 저 총부지. 저저시.
3: 응.
1: 저랑 수수 진도 위에 레그디 마시아 금자 하제.
3: 마탄데. 펑이 안면 간에 되면 님들 레그네 되지. 말에 진도 위에 레그디 치고승기. 다 갈대다. 김도 갑시면 되게.
4: 저씨. 내 사배. 저씨.

0: 들이 좀 다치야. 다 가슴 쉬기. 높진 쳐.
1: 야샤.
2: 개바 부다니.
0: 뉴르제 유는 내일 키고도. 내일 키는 뉴르제 미도. 가리 메신 거 입에. 강이 있으나 견도 다다. 삼로 직도 용고 요 말이. 네 팀과 같이 셔줘. 딱 그 바지 그여. 견주 텁조르다. 텁조 변주 형대 약모 주노. 개가 그저스는 거.
3: 깨도.
1: 아.
3: 라슈다. 나랑 좀 맛이 매제리. 미카지게. 나스네 신차매로.
1: 저 좀이다. 따소소. 나스네 세부터 사브리. 저 좀이.
4: 아.
1: 저 좀이. 미다 대방 저와디 크트수래. 어, 전도 따다미 송지 흔쳤어래.
4: 견줄럽도 로라게 송번윤다. 공개 송번 노마지.
3: 저. 다 켄교 마시다. 카산 쇼튼 차베지르. 미상메 조랑 옙추치야 미도아스기. 탑시다. 빠제 가르유네. 안솔럽다 안고. 야메는 따다미 송지치야 체스토슈데 컨데슬랩 쳐오래.
1: 다리. 저 좀이. 미다 따편주 귤럽 컨데스 쳐오래.
4: 先生，小李，
0: 李，马上进来，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李，马上进来 Karchigyo, lagmin dukwe. Nye lumnyo yo, nga chongda chepe kapla. Chewa mebe mi, mazu se lupin da.
4: Lopdim lo la, kong maso. Nye tiksu bhe chi isha.
0: Dede mgo.
2: Gisa.
5: Rangtie cha da chen shang.
0: Gisa.
5: Malu da chucho. Nye chucho ni zhe shang hai zhe. Nye chucho ge am thangbo lin je. Ta se zhuga li ki pi nyo yor

0: 내 대모고.
1: 야, 계사.
2: 라테차 다치자. 말레 다치자. 니에지자 진짜야 가제. 니에지자가 양탕벌린제. 다자주가 리키피 뉴욕다.
0: 줘.
2: 말레 다치자.
0: 만조시. 줘다. 줘.
1: 주저랑게 당당 아까야 가림바.
3: 주저게 너 없이. 나 주르과라 직수여지. 답제정도 류제범에너 정다시사 주야요 마시.
1: 주저랑 류제범 말베.
3: 나 주관에 되면지. 나스네 류제범 마시.
4: 대리 대여야 가림에 제도에.
1: 주저. 나 레어자죠.
3: 문에.
1: 응.
3: 더비아스. 네 주모레 통신이 유지.
1: 네 주저랑 셰오. 돈도 라제 토브시도. 제자니 아자게 단제 로브시다슬로. 주저랑게 지시체약 미니게 된다데 주저랑 셰가 삼지.
4: 인지 용이시. 양권다 팔로드 년거 열 삼제. 니님도 용비.
3: 네 중무디 혼내 경부 중아. 도스네 칼라단제 뎀지 쇼인다.
1: 네 쓰거든아. 대여는 주저가 언니를 경당 마지.
0: 계산.
4: 제집로라게 잘 내면 되나야 가제.
3: 제집로라게 수소를 완전 부추기. 태어 미주류 재전소로 쇼약치도 사와겸내 우주체 중단아. 타마디 대가내서 하지. 십등제 차없이.
4: 딘제스 제다 세주관에 되면지베.
3: 콩릉아스네 앙탕보 망부사 차없이. 로보르도 답세주관에 되야디. 내마 교장지. 미주류 재전소로 공개를 와친 부추기. 공개가 티제 미주류 재전소 디비토라니 차가치슈드 링크 중의 공사. 디디 타메진도 겁러. 나세게 담아서 조유 등그 전도되게 신달에 나 감시 다게 더여자 탐에 다디 병을 퍼비너 감모마슈 임바차샤네 나 안탕부 이인부지

0: 이네 다들 병 포요 마시 정다 치사 다팅 뭐 자자겸네 병을 마 포치 뉴메 이네 담에 진도 겁라 든지 치리 수승브레 제라 나 안 개변할이 주요 마시
1: 상카오 시라 지금 이끼리
0: 급티두 안 당부라 약시 와칭 부채비 이네 심도스 초부터가 답제지야리 균식이 제전야사티 타그지 류제버지 임배시고 중재된 주제 당내 마치 가미시
1: 잠시 토기 내 주딘 데 소체비네 당내 체크하고 여시
0: 로중에 콩 안 당부라야 그 고급티 쇼베지라 제집 로라 나려마 쫓아는 게 티군다 아니 큐 너무 곱체 다레나라 소솔다가 두두 섬유레 대치라 제집 로라에 피샤 메시나 아심스다나 니샤 이내 가면 숨다가 콘친 접시라 시기 은이 탐제 규정 봉유비 예 디두마도 제집 로라 숨부 통뇽메 제릉에 제트 블로라라 미리 루제 전조게 앙당 부시랍치 스케림비 이네 제젠 신이 지글레지 경제 왕웅이 당마다 상가 당마마도 세가 당마 균자요 마시 급디 미리 루제 전조 차베제라 네 레네 규제 겹적 후투 글레가 참비
1: 첸느라 뒤상 전도 나라 슈니멘베
0: 제집 로라게 향자팅지 수송기 이내 로숨 송아리자 롭중기 인리 교단약 로쥬유 조치기 야메나 진돌 쇼규리 야메나 교단규리 당바 양타고 지체나마도 녜메스데 제집 로라라 가지 겹규체수
1: 딘데스체 젠도 나슈야 그거 탐들이도 재미나. 샤이케비케 미드웨.
2: 지저. 지저. 나 좀 가디 클라스가. 나 죽어도 오기.
0: 저. 저.
1: 알레 구다. 구다. 디. 저.

0: 대리네 하주디 코네 세바시지 겐차올라가 니즈 게스트야 마십치야 민어 차외 루사
1: 겐차올라 수레
0: 말하니 인년에 게 제비부 니 계산가 라체 뭐 줍지 자게 다드람라가 뉴스 게스트로 차왔어도
1: 니 전수 하고 쓰죠
0: 쓰면 좋아 차외 루 총수도 해보셔야리
1: 니 녀수 니 녀수 대주시
0: 니 원에 시 계십니다
2: 왜? 가르치니 봐.
3: 미스 해우유, 유 미스 해니.
2: 니어 대 토깁시.
3: 용아. 유미. 전속 봐도.
4: 진조이.
3: 진조이. 다시한 탄고.
4: 다그지. 다제로 갈대였어. 가발로 맵지. 계산님도 됐어. 노브즈베
3: 이거죠. 규미 라뉴시 춘송이의 가로리 은이 요구 찬스 김예이 지난 이거 두다 사사사블이 제만의 춘수 세가만 용아 시송해
4: 춘수 라님도 산동 로이미 세즈디야미도 찬스 게 부인이 나지 조디 기란스 다 좋아요 마시
3: 라뉴시 규미 메스디, 나 전소 남한의 탁주의
4: 수지사오지 마음이 신용해줘
3: 탁래
4: 쟤는 접지 신도도 왜
5: 접지
6: 접지
7: 접지
8: 접지
9: 접지
10: 접지
11: 접지
12: 접지
13: 접지도

0: 도야 가서 치리. 아니 간수 다냠내 신수 여제.
1: 다 오늘 안 게. 도리 신이 쓰고 와 봐.
0: 간단 공사 날 년에 신수 튼색 홍대 말라 쉬어 마 집에. 안다 실제 튼색 근제 이미 하 후여 줘. 말라디 렉슈 도스다는 간배 룩 남자를 비추 차 여지. 디제 전에 만에 말단 토다.
1: 디제 이네 삼바시다 다냠내 쇼래. 랑 삼바 상면 형제 식을 삼주고.
0: 다체는 아래 침바르 리체 러와 주의.
1: 계시 면서는
0: 안녕에 남사 친척.

0: 근데 쉬었어.
1: 첩지 세도.
0: 샤슈 세고도게. 마태피 조리인랑 손다 치에는 아자라 홍가 샤슈 나비는 자야기 로하지 못도고.
1: 심제 마시다. 근처 쇼위면 아자 신 봐.
2: 탈루 야르싱 글롭제. 다가 죽지 입지. 문에 제는 예켄저 심난게 계지 가지 시에고 삼추. 년냠뇽디게 켄저 럼디도. 年拉扎措心定呢，这娃什么整个月？拉扎措也感情差拢全部通的，俺我呢，路易成不起大度。且咋，其实，今晚俺村那兄弟几个人得罪，肯做能行？来个吹了，他三男大大，坚持三路月呢，俺十年经营学生呢，落地不起大用吧？
1: 给你了
0: 아자라공합사나순아이
2: 감사니란토뉴이
0: 공합사대기다중은이대다체같이부인남쇼키자다중의키나제호유쓰기대기키나게야호시쓴스
2: 야치야치쇼다니키라니꽃치가치고쇼근데도니간사비김도갑시두게난지지구인애부구멍구시두비콘즈파마다카제자난지콘즈다경야구채워시
1: 阿姆拉，拉扎里几个大几组人肉不吃的啦？那兄弟们忙过要什么？既然给叔叔供不起，明白？
2: 我开车多，我能打咩？
1: 我俺们因为拉土酒，但既然给俺大伯拉上土买肉，俺们拉些了先的。阿姆拉。교수장수난다
2: 단대천이용마리
1: 단도경비는섭지주다
2: 다전장게신기비디아메치비투진롭틴로마타무디리키스레그라유바샤샤네투사투교죽지소나셰초지
1: 디셰야스리케나게금제트로카스소나바라브제난게예망고여지케나다카체는용고여마비
2: 콘정아다테마페마시나라트디네카체드미두
1: 阿姆拉，
2: 大准上个星期月，俺罗这地鬼他拦不打啊，没给他们接住个。可是人来个的又下去，人大的性命干哪，来个没把人也带不赢呢，俺二点不明度。
1: 阿姆拉，但看来你到银行的那存托不拿我打，
2: 俺存托是嘛事？嘛是存托的明度。妈听不赢了，那次听我读书去吧。

0: 少杰，
1: 갈채가
0: 랑갈채송
1: 개채무송
0: 개채무송스깡비교도아
1: 시민검주정규유낭다메아토도디귤레그유중인다
0: 왜랭아님도야쇼다야쇼다지
1: 아토도레그유채
0: 아지쇼다
1: 아지쪼쪼쪼
0: 很多钱钱不送你那去，
1: 钱钱不送。
0: 呀，肯定的。大哥钱不着啊？
1: 那大米多。
0: 肯定的，肯定。别那么多哎。
1: 那么多，就打着我要嘛嘞。
0: 钱能花那么多？
1: 难过难过，花钱吧。
0: 他再如果吃米。
1: 啊，这边了，落好了，肯定该吃多啊。
0: 대가려지
1: 나한다새로갈친비네나가봤지개용으로
0: 네가봐놓자샤계산게우수제치슈치비차자뭐든가도움도안관다시피게대화키슈
1: 계산게우수제치야가리노
0: 무란레라자주저러러치이시
1: 셰모고
0: 디네
1: 존다디긴댄데규빌투요삼주계산들이나다새로갈친비
0: 랑같이하친바
1: 유미세가
0: 세제가시해봐
1: 가네개시해매
0: 갸리개매
1: 개매얘내가진짜시그르배루브시슈세비포교성자저세비세템가시해지러박야미없어입니다하고유배디네니에규미춘소러다후여다지마네춘다유르메르티들러약슈추너세가마효로슬러비박야미야바랑사니해대수이걸미망지리진이래월가봐겠지한도가사
0: 대나생도아
1: 능미도
0: 대능민도에
1: 능미도제주미나거리
0: 대능매죠대능도에아대능도에
1: 다음에삽대
0: 능매죠
1: 난교생예배아
0: 대능도에아
1: 능미도
0: 장진도아
1: 소고되다
0: 무신지스도잼도요교미되다
1: 오용아용아예파용용아우여배규미야되다디귀레야도스도나파시로키스
0: 아니
1: 다채나히라니키슈시
0: 응
1: 아세가겨먹어나다배겨치가죽어야히라니키슈시마주도세먹어
0: 디네규다
1: 쓴래마시다
0: 하고스
1: 야되시되시我打开了，给个油毛的，留我生意。
0: 有。
1: 今天给全部送完，
2: 能那么多？
1: 呀，看来你继续。嗯。啊，中文的。
0: 用啊，是不是是的？
1: 他告诉我，能那么多。
0: 我才接两日去呗。
2: 没得阿水兄。
0: 哪里阿水多？
2: 都是得对俺小差不着，注意的。
0: 别真直接的呗，他们在后头插的哇，他说给我们买
3: 的。
0: 哦，什么事啊？他给他吃的，给他吃的，找到。
3: 对对，什么事？
0: 他给他吃的。吃。
2: 哎呀，
4: 几点了？杨明呢？俺从你们到中大村这住。
0: 人人，你们都住是吧呀？
4: 是吧？对的，那些乡民呢，说给别人吃那个就是。
0: 人，我那。
3: 好嘞。
4: 是。
3: 俺老婆就对的，那个平地吃那个，那个是咩啊？
0: 好啦。
3: 哼，俺过来就对的，真不对的。哦，俺经常做些哦，连我个骨质节目都呢，操纵骨质，俺能打没打？
0: 我是。
5: 是的。那个钱有呗，还没在呢。大哥，你们你们打嘛对？我们那就对的，刚来还是走。
3: 好嘞，
5: 那怎么怎么？我是注意
3: 呗，坐坐坐，
5: 坐。
3: 用啊用啊，先休息，要要，
5: 坐坐坐。俺爷的有事，报到。不对，
0: 休
1: 息
0: 了。
1: 休息了，主管。
2: 休息了。
1: 确实可怕了，叫他歇我。
2: 来是来是，
1: 伢那个公休多啊。
2: 来是来是，
1: 叫他歇。叫他歇。不拉不扎心的，主管。
5: 嘟嘟。
1: 再不是这些，都多再不是这些，那叫他歇。
5: 俺是中大了。
3: 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歇。
1: 休息。
3: 等。哎呀，
1: 等子，明白？
6: 야, 다 가르마.
3: 어. 야, 같이 인다.
6: 어야.
3: 인다. 따라 가르다.
6: 가르베. 어. 야야.
3: 야, 인다.
6: 섭섭섭섭섭섭. 야.
1: 도스구다. 도스구다. 당도세 MC 유베. 걔 당랍 다비데. 야구로 친구도.
6: 아, 고마워.
1: 초초 가수래도. 로젠 선제 미베. 걔라가 고수샤. 까부교 결 깨다가 유도 가래 도와. 다 너무 허시다. 아, 지디 주인은.
2: 수시라. 제스틸레.
1: 제스틸레. 제스틸레. 난 내가 가죠. 엄마 니가 도스 개고요.
2: 걔랑 굽다브레. 강분용도.
1: 니가 더 없죠. 걔면도 정다시 더브레. 니가 개다 자주래.
2: 아, 수시라. 걔랑 게 장부송 아. 콘조스는 나 길은 년부터 쓰기. 나 길은 년부터 해라.
1: 난 길은 년 매배. 말해 말해. 난 길은 년 미도. 원해 미도.
2: 시자. 락신 장약 내가 든데 나 제도 미도. 이내 나 레바 장 다주인다.
1: 제제 라장고도. 콘조라러 규면에 면할 규유. 라네 장아 수제 매바. 르바. 제자랑 구제전 참쉐리. 구제전 되유디. 고도 통리.
2: 제제제.
1: 내가 먹이부디. 길은 임세르다.
2: 라.
1: 라. 마레. 동삼 장 되다. 직체나 구제 제토저예죠.
2: 지기죠.
1: 어야, 단 예수의 지수. 나 중이다. 나네 역시.
2: 또 수매매.
1: 대금에 중이다.
2: 감수 수제 또 수다.
1: 대로매. 나무네 대로매. 대로매 체.
2: 다는 좁든신나다.
1: 좁든다 셈다리.
2: 라.
1: 라타도 수세 토다 주제. 나라니 팔라 계시다 셰 대면도와. 탄도라다 셰기 대비는 나래 톰스스르 차바.
2: 수슈라. 되주이도 준주문저 송과피 아.
1: 어. 라래 역시. 래 역시. 하.
0: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2: 부르 좀 하시네. 뭐 잡수 말베.
7: 알라. 나시다 로 도발리네 신기. 지대라이케라 머신에 락시 요르버. 마신 뭐 커봐요래.
2: 머신아. 장부르지다 요.
7: 제마 피셔 아.
2: 레스 레스 하고.
7: 나다 님도 피.
2: 레스 레스 레스 하고.
7: 하딩원에 저 접으시도.
2: 레스 레스.

디가르니 Tundita, Yarzun Yimbe, Turuki, Nyinga Samula, Zhonghua Miri, Jigun Tobe, Dusi, Chirin, Tor, Dungu, Juning Zhou Chishin, Miri Kawara, Pinzun Zhongta, Biri, Nyamji Jile, Tundi Dangle, Geyungi, Miri Tundi Yatunki, Besanku Dujuro, Shunun Gilu, Pinjong Sarbe, Pergi, Tungu Tatambe, Duzi Legbe, Pegi Lambu Tor, Yuula, 피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지기 두시 사바 와다르 체비 뷰지 레그토리 사드 벤저로 피지 동위 문규 규두규로 슝능 개비 윤정 사비 지도 点비 뷰기 주진 띵여티 겐강 기멍시 동부 주바타 사드 겐강 불로 초두 송종의 슝능 개미 계급이 Gengam Shebe Toga Sertun Chejuro Shungun Gengyu. Pyeongjong Sarbe, Tansam Dobdenta, Tersing Sardengi, Jiji Ruyang Zhuyote, Choyongne, Tansam Dilingta, Tansam Sarden, Tansam Tarkye Jiegi Nuga Chejir Dangle. Yegebi, Taden Tadar Mungzuki, Laglin Bedun Gu, Zogdui Huda Chiegi. Bebe, Turo Sabadu, Gyanggyu Rambu Sabara Shu.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두르사비 방기 표정지주 라린 터진다니 듄지타 조주 제비 시륜 지도지 点비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툰지 레더 후다 제규이

0: 哦,出去了。
1: 一年书记完了给俺总用些嘛是别请来东家学的这不是什么事啊山塘生意的跟我的有事专家来他个哪知道没这不中不得啊你都当样是点点心来如果没这些有嘛是偶然给卡西有一面年过初期书记完了给俺总结学有嘛是一年东家学的这不是三的花园也有事
2: 어제 동교수님 뭐 집으셔 봐. 턴다디 김배 줄로 오지 배.
1: 각지디 치주디 턴다시. 교부수지 와라 차가 친수들이 편토미도.
2: 아래 진짜 이건 뭐시. 다디도 아. 재능 아래 대시면도 와. 딩해 주도 지고 마시.
1: 나제 오랄 숨수지미 니주모 카바게지 모랑게 총기나니 침습세는가 저러고 쳐고스기
2: 침습게 다니베 가르금지게지베아
1: 내주딘 저렇게도 나절에 탑시미도 켄키 샤브디모도 신다텔 주도 증미에 숨기 치주 나제 쿠바제 동시에 아
2: 지지지 치주 샤시 고무주기네 요덕에 된도 지금 아시 아 이네 금지게 야디 레야게 메바 제바시 장물롱 부지시 기라니게 수중와라라 수화치 메베 아 켄도 수누디게 지접접어 기라조 강에 가르유니 야오제 슈다 지세너 된다데 다시 도조유주 是吧 금지게 제가 쇼시
3: 시 다시 장부시에는 수지완라 급지 니루 신념이 되듯이
1: 장토도 신이 뒤우두게 아 어구 오랑 세단 대피나 간나 친지 로비 디브스 그위에 쟤네 밀 취입디 디브스비에 나준 노메 짐즈베 켄겐나라 보마샤베 두준나 미신다게 사시 돈이 제총 말에 스리얼스기 칸당한 주 주간 시메 계세 주면 제거 저는 콘청아 주 세가 용교시 침록이 익진이 아주 저지 제사 큐드만 용피는 침강 도교시 쇼네네 개민도
2: 용아 용아 용아 기나스도의 경다 주지 당에 세바 니에스 마르샤 야메나 나 고급직 제다 네 수수관라다 계지야 오세제 기란스 된다디 다주 도움도 되오 용도에
3: 정우씨를 네 밥에 숨주 다그시 바바 我所知らずに言ってて 소자 전자남에 티크시 시에도괴네 다툰다데 야치지 지금이도
2: 幸福 상가시나
1: 툰다 가리히네레 내로 용자시여 뭐도 밀롱이신 과용구시에

0: Cheers. 다시네사스. 파친지. 단도 우지즈송비 감미디게 리치체체. 드네 이치즈사스노. 섬갈 제로치.
1: Yes.
0: 기라즈디게 나로제 클라사마리.
2: 아, yes.
0: 소바센.
3: Yes. Yes.
2: Yes.
1: Yes.
0: 와야. 다친지가.
1: 나와.
0: 어제 두고. 란영제 같이가. 전다치는 길에 와. 로충디 중가단 타게 지고지.
1: 아, 쟁아도 다디제도 요메. 라렉 사송에 우지 계사베.
0: 계사. 수제 중대 능민도 니호나조 사다리 군에 제고 피해버고 제라 수제 대수니 네 저장 지원 준비
1: 디 저장 조 준비 배뉴르다
0: 지 다지 니고 좀 사샤 란리에게 아유 니비게 대가조 란디엔 지 수모토 와유
1: 지주랑 레메나 나라니 지주미르 시아가
0: 전나데 야우초 니라 차야 50바
1: 야 조 니모르 대제조
0: 네 나라 모 라디
1: 미 조조 조지 니모르 대제조
0: 망조지 란모 라디 에토나 안에 줄라셔 디레 란니 수고쇼
1: 아 영아 유시

0: 야, 쇼다.
1: 맞지, 오늘 제부도 와.
0: 보란 쇼다. 유를 우실래요, 아마다. 그래 제대로 아.
1: 제보, 제보라는 오늘 경도 시우지 친도 와.
0: 네, 가봐시게. 오,
1: 찔라.
0: 부장리라, 지레 경왕다, 냠네 로바 셀라 당야 진조, 림조 당장 타게 지바. 돈도 전자게 냠네 로바 전달 클라스가 치스, 야정 맞지. 니고 심수나 데클라 니게로치, 중도가 난이다. 뭐야, 당이. 저거, 근처도.
1: 오, 자마이, 자마.
0: 로 주장 진에 공치 다가르도 와. 라냐 대비. 저거 아 치스. 지저시야.
2: 让这些鱼罗列上别的迹象。我那眼睛不一律着下。喂，该是有住落了，多接触这泥多地的，地界边呢，都是要我们多啊。别介当然去的嘛呗，去了是给些人进藏，谈到工作用年忙过大，娘们也是年忙进香，接上这家伙的扫码呗。托俺隔壁那天从军人过去边，阿江家，唐古地别介当然去的，你不的，从多村子上去。
0: 이런 랑로 대비지 도간디 토부카 쪽 개비니 조그랑 주정아 윤도현 중마다 시마동아라니 교를 묻은지 교아요 좋아
1: 어제디 디인고쇼 랑 교르비니 화용고시 이네 랑가 인지다 왕치 대모다 정마다 미 랑다다 교아치 요시
0: 전종아 주도 정로미 나는 인다베디 레게 좋아자 군주 가르치는 시업지 네 고스 증명 증명라 광해 대회 링미 네 수 대탁 주인
2: 让个的那王仓创作代表呢，我那穷些多啊。让个什么国家，日本就不属于啊。让老对不起，你让这都上当场，让演员学术呢，你这说，你说这边言行之恶的，你让个兄弟看，俺这气大个不值些说。等这些人俺让你到土下要的啦，运作来可对咋咋着？等这些人可这多啊。
1: 下落去。
0: 哎，俺听着闹腾个嘛事，上腰些女啊，俺听着闹腾些，和那婆子结婚呢。现在的看是，俺他的马上来，总记得就去长沙一个的，是吧？弟弟应过去，你让军民也不辛苦呗。高位就是做官上挨多，等着拿了，打表示小心些。让说的，俺让你，谈得不多，多不接接的，怕么子不利，再有的。
1: 就叫你让滚去了，依然是垃圾个月。上个月我把这个月呢，俺给这个都写应的。
0: 是的。
1: 哎，没些提人，上个早班这些为你们谁？俺让没一分钱没动，一两个天给，有的混进来了，进来了大家心不赢。呀，喂，没事。
0: 其实这啥不是嘛，养猪老鸭可是不是啊？让俺俺这边呢，你花心不是？唐多，可是啊，请俺们家里头，让俺俺写书是吧？你开两笔，我也是这些鱼，一点幸福给没事给，你莫让他们家了，要么我是俺是啊？让俺引进俺老家去，就请那么让路一次没用的。
1: 啊，这是俺那个是还是我是？俺都用到呗，没提起说等着要了呗啊？
0: 请了，他的囊大名度查下。钱大概足够了吧？
1: 一年没准等到他去签名度啊，等到咳嗽没过去，这又来下。
0: 滚出去！老李，让我那全部拿。马姐，让个有人俺顶住些呀，两个名度呀。俺昨天定价要个月账，让两个名不齐，别叫尊用的，提出几个月啊，让婚内托不起不进的啊。
1: 嗯，对的，对的。 老王让我呢，我做差不多，当然得下。所以说，老大没对不大个，那么啥名？

0: 세. 봐봐, 가르쳤어.
1: 계좌면서 방고 담냐르시 해줘.
0: 말이, 나 오는 얘 맹가르치가 아.
1: 유쇼, 나를 봐 로지 얘 수염 자주지.
0: 용아, 지금 추동다. 얘 도스네 머리당지 깨우.
1: 유쇼, 민이님도 론지 봐. 란디리 디디지 지겨전다 소급이 류님도 레게네 주 세브스 저와 여자 뒤지 양은 용마지
0: 용아
1: 양이 마시마 고다 본주 자식

0: 다 냅제 마체 봐 시기도 와 비스도 메지
1: 제
2: 소모 오고
0: 된다 가리여
2: 기라즈 신근 용비
3: 가리 나한테 요도 낭다네
2: 싸고 죽고게 최가시다 시기
3: 싸고 죽고
0: 지 进来！
2: 哦，阿妈，快些说。
0: 我最新个牛鼻子。
2: 我最新个牛鼻子。
0: 哦。
4: 参不说的，参不说的去，其他是参不说的，参不说的，参不说的，参不说的，参不说的去，参不说的，参不说的，参不说的，参不说
5: 的，万春家，哥哥和三姐在那看电视，就是我。阿春姐第一天了，俺家连忙去也看电影呢。俺最愁俺打菜场拉钱的，孙子给不起。
1: 这头一个小姐有零钱钱不得，今天是三姐不给我们多，她得叫俺二十块钱。
0: 俺家年的菜高就五十分，你别心疼嘛，别春家。
1: 就是这么穷哎，今天是大头大姐有零钱钱少，来个钱呗。她的干事呢，连着牛菜了，军也不玩的，早怪天色在那穷苦人不连麦，要我这些人个嘛的了，我打崩他了吧。等到两个，许多人也撑不住三块钱。
6: 我说退税个退税吧，退税点不
1: 中。快要喊了年年吧，年喊了年年吧，
7: 信。
8: 信什么？
7: 信什么？
8: 信什么？
7: 信什么？
8: 信什么？
7: 信什么？
8: 信什么？
7: 信什么？
8: 信什么？

0: 중로 내던지라 기나게 이슬람 거기
1: 다 제샤 이슬 가르쳐 오래 란침즈심만자 니네 규무체메베 라왕가시게 하쿠무도 주도직 인스 주도 가르쳐 오래 다 제샤 교시 희니 고바슈도 예미드 내게바 팀가로 고이 고시라
2: 근데
0: 개치도 없어
2: 나를 수시해 주시
0: 오늘 스뮬레이터에서 원장석의 린진치동계 침묵효의 신문도 내공라 권주침두민나다 조안하러 주변에 兄弟남수 권주석의 기침부딘지 영리 근처에서 니꾸이나
3: 다디 쟤는 침수배 벌미체네 예지 제토요 말베
2: 안주다 기지 양치로 증미도 미즈 컴슈 예외디 다가스리스체 안주비 예예제 로다중아
3: 호세 다 근처에는 거지
2: 가리 근처에는 거지스 것이 콘주네 로마 셰피나 안주 침루 셰큐시 칸다 침주 관라게 침루 토네 셰피나 안주 데부 요르숭기 탄도 콘주 안주 오유마 셰삼나 안주 콘주다 컴슈 예큐시
4: 탑시 현다 요마스베
2: 탑시 유자 당피
4: 大姨呢特别是民族私心我不是我可是今年四个你都不理那个工作了吧今年的那尊唐学托民族爸爸让他请来面干来了也不是唱个没事不你这卡的意思过去喂你有血大姐我先把这次卡死过去让给妈先念妈先不去都是没有用时间的我是别真尊管了啊天然给钱呢
0: 俺做村民做上长，看不出给不是卡的亲人嘛是。一年年前呢，上面看不出给外地，年纪不就是个。谈谈俺做几个月，听不给几个月啊，特别是个是。新中一年，上面村民都是，偷偷出入的。起码村民的呢，俺做他说起来的，今天俺们就是丢个的。可是看不出的，今年一呢，俺做都是一个军人出来了，特别是他，特别是他那瞧着，路灯着我点个哒，可是。
5: 根据的今年棉布衣呢，俺做一年模特有工资大，冬季去过的。一年，今年做的是不一样。别急，切卡子去吧。一年他做工作时候呢，听俺做农村上面三家集团去过的。下面呢，听俺做模特有出头些。明年是你养家养家。
2: 俺们那上头么说，
6: 谈到六十多万里呢，装修的呢，刚刚过去的，我们做怕了，到我这里等着很差呢。新宇，让了去西区的人们都是多，让对的，让的装修呢要装修呢做了，永远要些，下面呢俺们最偏巧一呢，装修给城路个两百多项的很这多。嗯，你说，
2: 可以呢。
6: 谈到让给谢总，城路给都是全部都是个多。
2: 工作成本是一点比呢，恐怕咱们也当不得吃嘛这边。提了有说，
0: 听俺俩做陈总级别人当点的。年前呢，改革期间，陈总也给当压的，创业机构怎么些，创始人呢也给当些。我那天在全部比呢，陈总给人家级别测不起来呢，陈总呢也现在都那么要些。
6: 然后到创始人领导谈过什么的？
0: 没有呀，还要些。陈总别跟这的。
5: 结合机构给陈总做准假的嘛，是不？你那天看过谁？这，连老婆也是，连老婆有呢，俺俩做也蛮多。然俺俩做陈总刚的，陈总喊我做些的，什么那些呢？俺两个兄弟哥了，工作拉上水面，两个其他人也一起有。一年谈的，工作陈总为两个的，从此。
6: 其实俺工作上打的是连锁的，你等这些事嘛是。让
5: 俺爹接的也多，你晓得弄什么？
6: 杨起来些是。新宇，等今晚咱做吧，让俺你们都也蛮有压力呢。店面都是俺的，让俺开也不吧。对哦，俺大阿姐这娃大钱呢，可是杨开也是些呢。
0: 我先没呢，得点药了吧？抓起花球呢，得点个了吧？
5: 哥不是，你老公在先对，我先没抓药呢，算不起来药的。
0: 爹是。

0: 수식에 계신 유마시.
1: 마리, 디, 나주 정주 다 주부 쇼비네. 지마, 나 저번에 날에 근데 쇼리.
2: 팀원은 시 레그 지규시, 미가 조윤 씨 동안 지미 로윤 씨 매바 시고야 가지요 씨.
1: 아자랑 게 신미도 내 주도 됨들 가봐요래.
2: 나 콜을 신다 민의 마시. 네 고마 지 고아시. 콘주 규원 대지, 나 저 야마 집다 기지마 집 치고 씨. 미티 저 야치야 대 요마시. 계시 공사다 우지 예랑 가고 수도는 Lianghua shu yu shi, lo qin zhu song zang kwa qin ni zhuwa gi bi zhe gi gyu shda.
3: Qin zhi, nga zhu na la ran yun cha to shu ri, ran ge tun da di dian dian di gi su la.
0: Ama, lo di bi shi, guan tao ni ro bu yao shu yin bia ma zhe, chim zhu bi yao shi ri.
4: Ma zhe, dung du xin yu yu rba, ke xin an zhu gu ni li qi ma zhe na, so yi xi jiao zhe a.
5: Di zhi.
2: Zhi dung a, ba ba ama, qin zhi ge di zhe xie dung a, nga zhu qing guan zhu ya di, du si ta jie bin da.
3: Xin yu ya, ni jie di le da.
1: 지종 야면의 정대기 수조관 내가 치가 먼저 나 책임 겨버리
6: 아지 계층 나시 아자라게 굴레 든데 교소 나 대마 대비나 굴레 좀 동세 말비
1: 탁시
6: 머신이 선인랑기 아자 련용구지 나 대대비나 더 대요
3: 아 탁시 전에 팀 주고라 계속 계란 개 맞고 미나 더 대심나
6: 어제 아자라 든데 먼 손다 대야 우스라도 어 디카사 네 주관이
2: 아마 관타사
3: 오지 네 체시되다 전침 죽어라 걔랑 같이 꾸니세나
6: 레스
2: 아무랑 같이 녀스키야
3: 요
2: 쟤네 치죠 랑 같이 녀스키야 레어 있는 거 깨도 아
6: 레키에 동마시
2: 니기
6: 니기

0: 근데 저서 계속 주도체니 탁주 근데 시지나
1: 어 짐지 봐라 당고 왔을 때 이렇게 제비 나도 되는 검주디 인지 개구이
2: 개구이 개구지
3: 검주 맞겠네 답시 신다 개매 봐
0: 제니영아 난저영아 주기 주도인이지 저지 제유 기란저 다치다 계시 내주 개매비나 기란저 쇼장 他们的
2: 가베
1: 我做王仓了拍米给给给我是哦唐时你最近用过仓明年新的鱼年明提出叠纸鱼是吧是唐时哦等到等大起鱼你过掉了四星给科萨这样给你们吹了请来东家学姐面干裂不是给哦弟弟弟弟君是给米度唐的哦查查我能到米度
0: 请来了东家区别陈大的俺让做第一年多东西求的顶着穷逼呢四星给科室云人吹了让王翠你出现大给七七七来了给咱听过去哦陈子不管了既然给控制金色的来忙接力了钱的许多结尾你们多结尾都是管理你的职责请来让给你的大继续接吧同多老板也不得预备哦得预安利
3: 丁哲一呢俺最同多主动一个峡谷的第二请来了明天是当别过的人嗯哦第二交给明大哥一回去钱呢用啊用啊用啊丁哲哲就是这个马太人不的光明年冬至第一干了请来空出资源呢就是你们到了光目西冬至既然总有卡干教育呢我马这育呢谢冬了马这
2: 既然是谈得开个那个买吧，谢东都愿意买了。啊，空气大区别说许多，都是加拿大。什么？我东新区里的牛津差不起来要的。推举举人不前。地内，俺最帮大些个去呢，及时的做春款里给我是，马赛。 포정하게 랭크리스게메레 삼르당호지 마세 침주소약제 처지체오지 체장 디콤마시지 기세정기나기 침조리딩칸에 균호규시디리 질리체비나 도시기 체시 두자시소체 림부제오지

0: chimne cham sha cha bri mo tu sing ge bi na na ra zo pen do ge wa ma da du qi ki ran su ni lu ju na yi qi xi da ni ta ju xi
1: qi zui bu guan la qi ran ge huo tu suo ju na la
0: xin yu zuo ma ran ni yi si yong le da ga zuo ni zhu bin da
2: lao li
3: o
2: le da jie ne tu du lu ni mi bei
3: yo yo yo lang za zhu bin da
2: jie de ge ni lu bin da
3: yong a ju xi
2: mm
3: Yashu, Huzi, Rang ge shiga yong ba?
4: Rang chenza da shiga yong mi na.
3: Nga ya mi da ni gu ya mi duwa, ya dui da.
4: Rang yi na.
3: Nga chen du, den de le ge ya ge xio ma shi.
4: Nian do be tok su rung xi xibu shi duwa, chua kyun.
3: Den de, wang zang zong zui gu shi di xie du yong me zho.
4: No ti gyo psu, nian mi sen na zhi xia.
3: Rang yi na.
4: Kar che su.
3: Nian gu du lo. Jim ga na zhu xie chong bu zhe duo a.
4: Ran ji ji lian lang duo ding zhe ma xue da. Ta xi ka ruo zhe, chong xi ding zhe zhe ba. Ji ju chim sum le, zai ju xi zhe xiao zhe. Ne sui ta ju tong de zhe ge yao zhe ba. Oh. Ta ji ran cai jie, nie zhe wa le ran ge, yi le ye ji xi ruo qian de seng bi. Wan sang chong su me xi guan de ran ge tuo dan di kui zhe ba.
3: 万善堂让大罗曼个这娃月子让给亲大大这些年前他是让给嘴巴下挪不是你来个地其他心不赢一年片多没多羡慕到让给他些娃月子呗吞大地气多让大个你最小小你们得给今年可把些一年有吗是年前呢兄弟是从西哥是
4: 그저
3: 스타제 내제쇼 상마심 때 모습
4: 아 세녀 딘저 진도 요 말씀 주고 교시도 도스도 되다 대비 이내 다대내를 결도 좀 갖고 있어 초니 왜 시외 튼지 전에 약쇠지
3: 가르치 니도 내제쇼 니도 다마시 당할래 다 제스
4: 자
3: 아 조인도 레다 제스
4: 오늘 조니 이베
3: 레다 제노 데데 오르베 아 라인도
4: 니랑 칼라당 쇼 칼라 사
3: 줘라 칼라 사가 조민다 조민다
4: 우리 인제 사우유 니랑 칼라당 쇼 인제 조민다
5: 그럼 제 차
4: 掉去喂嗯谢谢大那让你自己的对这个是个音的啊是卡清音吧你让他看到他们的这个孙年的节约吗这个不过你这个是个音要让给罗布西的了没有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 接上他的王三给蔡金堂领起我嘛这可是陈露达陈大姐呢芥末托不得嘛这一年或是去你家给陈大姐的古不满用钱平时摘一茶叶你个多顶俺所有来个钱个名誉的面吧这吧
0: 아고 아자 계란 솔로 대비치 총재 등재 지금 유비나 나랑도 금지 타고 약 좋아 뒤에 채여지
2: 이내 총재 안주 주관 로베 마체 자라 창매 수샤 서시 파샤 서시가 유비게 창무유시 제만 우유다제 양자대수 녀고 줘봐
0: 다당하다 신유게 바르게지 방다냐유 순농주 쇼이네 대박에 료동 채우지 안주 계란조 경구 총부디게 커서 제약 전년 채줘
4: 문에 야주아, 오늘의 这 주呢, 我就 미세단지一下, 是吧?
5: 짐수관라, 你 오늘 过去没说, 我就 짐관请记, 주도제배관시, 昆수定这次要卡里呢?
0: 你最怕钱呢, 得有惊喜度, 昆수사别来了, 记得没有说三句, 看医生的说你个, 当时最不投入账, 我就 决定东西给日月吹了让给谢不能行抵抗了学校前面看叫学校外面私信保满里面出连过不大检查给从你往这参照效率鸡蛋厂的些呢私信给东西控制定做推出中国去控制列车二中推出来他个能行给卷给我要是吧给谢定这一步一年控制中国给查出别账典型的流动情况开始
6: 前面我做特别要是我要是别
0: 他电话那些呢俺让做 特别热热的生病。

0: 他在这些困难面前的，差不下嘛的呀。伢两个二舅如果当年要了吧，怕啥人不听这下下，让个新个月，民族俺儿子作弊，民族王爷些的这些个新书不是的。
1: 屯大的连不俺我那面，巴不让给屯大三位要些主，民三位要多了么生活的，书记要我，古记要我，林子金都要我，巴不要死，伊那三位工具都要要了呗。他等俺孙他们家的规避要看岁钱么多。屯大的他的城邦了土上，要是体外忙个要的了，退休体外人个人。
0: 听看呢，屯大俺做南北，听大姐不依呢，隔壁的孙新的都托马的，屯大做出所住宿舍，孙新的这是可把人了。我那年孙婷这里看不依呢，错把穷鬼，天外切破嘛的呗啊！
2: 好了，咱俩，
3: 老，
0: 屯大的让给新个月，
1: 你信吗？中，
0: 见了长
1: 啊，谁他这一下，还是让死。
0: 你爸不让笑，你手头头我留啥不是？晚上做饭停车前的，有的没吃过三不是？工作这么累了，真叫没吃不上是？
4: 天天天天夜当街，屯大的锅吹多些呢，晚上个没，三六六不熟悉不接，手头接不上下那生病。
0: 啥意思？
4: 学校里面停车前的，学校外面也吃点起司，听不啦？
3: 其他同都成农民的意思，女不对。县女吧，县门就不考虑了。农具买卖托你县女吧。管他，我做成农民的人了，马赛中国创设了草花经营成农民的是的，俺最坚持的，几所典礼的是同样样的人。让你啷个这么讲？你让了俺的最羡慕，谈到，自信饱满里边，女性就是忙碌忙碌的。
5: 据悉的，拆了俺最同期十来七个月了，就挨十来七个月。一年谈的团委那次去三不上山，陈大姐突然没多。况且谈的祖先辈，祖孙所着的，曾经群居地干的多了不一呢。地铁个重庆的天气那么着，刘康的送所着的，晚上坐班那么远的这玩意儿的。确切是那些不一呢，谈的重庆的新亲的边角组追了修建的个人。
1: 现在学校是嘛，教师院长开开心了嘛，是不是？听说了，真叫想玩的了。地铁了，俺最松江去的，一年他的干三年团的，控制员来务组员来站面来着，刘康的所说着的，总局所着的，引起结果了吧？顶俺最晚上冲水冲没用的，这玩意被团结送上地铁来三日当过的。顶这墙壁呢，城管的马他来俺做是新的，拉手新生嘛的。顶这墙壁呢，着送的来忙着的，热嘛热。
0: 没信呢，俺最后那把啥都拎起来，出去一个月了吧，加上那路用不着多，记得先要的。谈到合作，穿干了，再往下是我嘛的呗，也不真他这人他也买吧。我给他去了呗。第二个专家准备去了呗。
1: 没事。你也做不，前面去都三不得个月了。
0: 做不前面三不得个月，那我准备发啥也不送你要的呗。趁着活着，我准备买了吧。专家可对你全面讲对接。
1: 谁把不让个姐姐的先当了啊？
0: 俺来买本书写给，
1: 过他崩塌前年没得做，恁们就要个点样药嘛是？地方里人爸不让看的年纪，红烧药物些些呗，他们得肯着销售，俺做什么家送啊？可是人吧，我也去学了不大个这，今晚我还算这样的，俺最少个起码创造兄弟些的乐意呢，最兄弟些的，才买我也去吃的，钱上红烧恁最这样的。
0: 啊，是他这些，咱妈有。
1: 钱呢？钱呢？屯大的，
0: 你上面要去打？
1: 用啊，中。
3: 陈伯伯啦，前天开场该开始送鱼呢，没得送的。管他，让陈路家捏着吧。街上先到看不是，搁不是？屯开车的陈路托个救灾的不是的。俺讲讲，据悉的陈路屯车托那些呢，三不西拉里拉来拉不着些。一年陈路屯车的，他去中国创设个南部大卡车的用过嘛是吧？是吧？
0: 陈伯伯啦，前天开场该开始送这个呢。
3: 三年边交个组准了，俺最刚过钱的用过嘛是。一年迷茫的开边了，俺最引进送用钱的。前三年明年那岁了点钱，俺最用这个特皮是三年，凭最春天前，学校俺们的前面三家团的生意。
0: 用啊，春天前把三家面。 이내 침로 소비 님은 당고대 내수든 제 슬라브리 기랑게 된 주창 겨난 거로 봐 침로게 칠롱 총류신이라 초신하는 요아이
3: 딘수 창표시야 계신 부시라지 이내 간수 제고부디 내뒤 닥주 체야 말베 장게 체나
1: 야쇼 어제 니네 죽을래도 쇼다 쇼다 고동야 허도아 고바대가 용아 되다 되다 니무 지니 좀도 장아 전주군야
2: 아 상스다 제모죠 나랑 쇼팅가 용비
1: 야쇼 나디 고얼마 쇼다 나라니 봐라 딘제 세고야 요마리 계시랑 게르게 된다이나 난다미 부죠 이내 전다 전다이나 나게 쇼는 마쇼아 로리 녀랑 균이 요거 좀 라요야의 계속 왕유도기 서신 큰요배 등다디 치도록 봐
2: 산타 등의 왕자라 종전의 오유세두 랑게 로보시 워시 다리 영이 그제 제브지 아 라쉐다 민수 서신 두배 맞제 등도 민수 동자슈 군선이 제여 마시 다들 짐다 맞제 민수 세등교되게 맵수 디제 오네 타가주가 담마스베
1: 콘조 럽제 마체브시 팀줍세니 냠데 팀자브리 네 콘조냐도 마자비노 세다게 님도 생겨 과치다 나 그제 소리
2: 콘조 나라 미세니 주요시
1: 소리 미세니 주 요거죠
2: 디제 이네 장게 미소 야고제 시오 什麼 미주 싱금 맵스지 가서 오세요 아
1: 더다디 전자시다 뭐지 네 싱규 다들 네 호츠게 다지 시시 담비 이네 계제 창고시에나 전자계 암자시야디 냠디기 기변치에 들어봐 냠디 비계 야우 준비나 왕자 종조 기변 요리라 왕창인의 디나 수요로 네 왕자는 수제바 하리오시
2: 전에 당대 그 지지 유 장게 주도 지지 매배
1: 드르 전에 와용시 어느 강원에게 자고 잡으라 드르지 고조 준비 중구디 초군의 군사 제조 접지 고조다 전투 정배 바게 추초디 녀케 린쇼 되는 녀 덥시 다니 냠디 서신 돈이 고조 서신 제조 이는 원주 사견디 고조 어주로 고긴 소촘
2: 녀 고조 진동완라 시그 님 주요지데 좀 제마생에 미팅제 큐노 마리 세비 되다다 짐주 우라 让大家去跟这些人逛得下，逛个逛不下，忙啥的话。
1: 咱们也忙啥嘛是，没对用的俺同对面，俺俩真走不远。然用完咱，跟这些人你出去我了嘛点了，还用不着啊？跟这些人工作对了看嘛用的。
2: 上个要我听这些的，工作点点那对用嘛是。
1: 俺那对去，挺大的，说你个追多钱，追短给他追少的，是吧？当年没追短，俺说说什么钱对不多。
2: 民族草谷许多叶不这么多，上叶要嘛是？
1: 记不得，南站的草谷开进南站双站，创建到总给昨天给南站解决。国族农民娃，民间的这些贫农民多，国族人了许多去点钱了，你过去解决。
2: 用啊，都是点起兵的。
1: 我来过的，喀山让龙浪姐吃了点起兵多，你让吃。
2: 啊，这优秀优秀优秀，
1: 但你还是下兵的。
2: 优秀优秀，我这边的。
1: 哈哈哈哈哈。你让么子给？我来过的。哎，多少精神不就行？用不着。
2: 让大家写不得一起的都生病，听我俺做国主的，我到街都嘛说，他在年头他去偷不是，他嘛说呢，是吧呀？
4: 翁丽拉，刚有点这苏念阿云，其实俺做工作许多没药品呢，况且这些药物钱都四个十元，第一款的况且跟着丫丫卡里银呢，顶这面皮呢，俺做请来了免运婆买起来。

0: 我们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么样的人生是什 你。
1: 你可不听说私心的国事业不是的，家也约不起。让开这边萨迪干了，开开是得不脱呀，马西。他都按照检查连去，我这就过去吧。第萨迪这干了，开开是得不脱呢，还是我来啊？
2: 让开的钱对于你去，开的不对于你的，俺大说我还说嘞，过目过目去。
3: 过。
4: 平时给谢队那么久拖拿去啊？
3: 叫你别拖大个，让没拖，想个吹吞下雨。徐家亲们晚餐烧饭，徐家俺们网友的个清仓了，财神传唤个穷鬼，吃着送这一趟。财神所请那个装备，前几天给外困生我，吃出他。马赛晚餐烧饭，拖大出面，免开了来天你个，没人在说。送到团结你说，群众，这就给他送到团结你说这个，听没？
5: 鸟飞进四星的，全都目前爱检查团员罗松就这个，
0: 叫你把三峡现代买的电梯去了，他们乘客的他解释。
6: 工作，叫长沙游客，叫游客，叫游客，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沙，叫长
0: 바시 녀라시오 랑아스로모도 빠라게 시에당가 심피킴비나 야마조메시
6: 바바 야 정말이 바베 미사모 소스능시 메시지 교부체 된 성보로 봐 아니 용바사지 가져오래 줘
1: 그래서 님도 줘 님도 줘
0: 레려유 기란조 랑아스로규라
6: 용아 사량 클릭과
2: 저 저 시에당가 줘
4: 줘 줘
5: 지저 재능이 니 그도 로주게
7: 용아
5: 저도
6: 중무신유 나서 알아동같이 세단가 주세요. 님도 줘.
8: 왜?
6: 나 계시시에 서균다. 구십켜님도. 너니 제비시에 간이 님부 줘봐. 저도. 저도 오치.
5: 수란다 간이 님부 제. 파유다.
6: 아, 씨.
7: 야,
2: 야.
7: 미즈 다노스 봐. 세 고문 주고야.
2: 아, 그림이 그래.
7: 죽으디와. 네 계란 조치요. 네 친구한테 가서 갈 심이 요시. 네 계란 조 잠만 같이 해비네. 진주 준비해 둬라. 빵 다 지었다.
6: 고정 왜 미수 침수해 버렸다.
2: 라고
6: 생각해 요. 장세 요새 톡톡스
2: 맞지? 라고
9: 생각합니다.
6: 야.
2: 진짜.
6: 아.
2: 라고
6: 생각합니다. 기본로 나라 시제. 장로 쿠션 매체. 이런 거 좀 더 세다 같이.
7: 그렇죠.
6: 알아 통초.
5: 나라다 알아도가 저도 매라. 세다가 저도 매. 샤처 되네.
6: 진짜.
5: 그거 진짜. 진광광자 내 초반 저 비비. 네 엄마 다 타진치. 네 엄마 통치다. 네 땜시 되시.
6: 장기 세다디 제년벌 미셴부스타제 가르통도 잠을 체네
4: 쇠발라 쳐부도 니침을 자고베
5: 님베 유초게 상고 침자고
0: 그러시 그러시
6: 예 긴이 차스게베 님데 모라라 쿠션 맵 체스 제자들이 모라다 세다 알아동제 되다 주진 삼슈 뒤즈이베 님도 저
5: 요요요 수람다 님도 알아동 있어도 어 저기 맵 다시
6: 지샤 뒤즈이 매너 제만 님도 심 타로 샹도로 되자 고사 깨덩메다 제일 좀 됐어도 아 줘
2: 예 줘
7: 야 줘
5: 초반 난시 진유 계속 부자자. 장게 아마 럽챠. 나 나루메. 커도 정게 나루이. 치저저도. 짐즈관라. 네 엄마 캐는 게 주인다.
7: 용아, 재능은 네 주인다.
5: 뭐지 그리 다나라.

0: 이제 제가 민도 와라. 계속 안 쉬고 있네. 이제 천대 면할 배에 계속 부르 와라.
1: 팀주 민남기 디당 도시 공도 저와 당두네. 강중 도디 송민지 세교 당두 체로 조신 유비니 니가 지원 내든 식시. 태양 퇴 균토 디 송민지 팀창나 친바 당 김의 뉴슈 친바 차디. 류 용기 주치 마라 냠신도 조위 니가 유. 게디 남 균토 록퇴 세주를 르나. 지당 소포코의 초주기 규제 삼아 당의 인구여장 체례 계획 디송민제 된창나 소구나 초주 망착밤 양나 초주 토뇨 메바차디 니가 제라와탕 니미국바 지신 포와탕 규모 메띠와 소기 네타 텐시 티웨양 미망부 소부 메띠와 중잠충마타 람싱 디송민제의 대니 차기 용도 체벌리 체내 명강 도주규 곰시네 TWLIM 大草原 공식이 내당원진탕 주도도 민주시교 퇴쇼조의 인가 챔프여라 사발토 기숙민세가리 면탕양도세나 도우차베 인가 양유배 세리탕 퉁배권에 양탕배 기숙제군이 개강지회 내동식시
0: 다 샴나 개나리아 디링기 다다 직 기숙의 세리 꼬르기 안에 계속 근데 나의 연태가 근데 나로
2: 대상은 또다 차라 등이 이제 소라다 그난도 같이 한데 이제 침배 디 보후르스 보가요 근데 주도 안
0: 침배 숨겹지
2: 침배 숨겹지 다데 아니 최제 뉴브레데 칸데레지 퉁기 연한테 최는 되게 연하면 알레 근데 주고 삼질라
0: 배야 무슨스
3: 어 아무라 공가산 지랑 주어데 야고 싶도 다데 안서 표현을 남기 다파 유베 니즈지르 샤 다탄산 마무치게 디 보간 야스 보간 세다 장고 침보 송접 세다 세부지 송접 치기 유베 때네 창라 마정을 어 메디 세비나 라스기 민두스 메디 세는 니만 니벌 지에 너기 민두스 메디 마세나 니만 니벌 주고 주 초바시아 다마지도 디스 세나 너기 민두스 겐다 야나 예 tan nam ju chang da ma jue ne ka ji ge o qin ba le na zhe mei na ye bao gan mie de qu ji ya bu you de qin ba le song jiu qi ge so ding de suan ma mu zhe nam ju tong nam de zhe ta tong zu same de same su zam ji rei san du ye de na ta xuan de ge nei ba tou zam yu da me da de qie lin tong ma rei ji si yu ran zhe mei xiong ge ji xiong lu ba ka ji ge ra si ding ji le deng yu ju de yi ge ji xin gan yan si yu
0: rei
3: a 근데 지금
0: 신발
3: 뭐 신발은 포도 비가 좀 용구하래 쓰여래. 다 뒤고라 던도 면지 쳐야지. 신발 코부터 던도 지읍 신발래.
0: 포도 니바서 봐서.
3: 뭐 다 약수 중에 창란 하주는 약수래. 이 최고의 보관 수단. 다 뒤 뭐냐 약수래. 다 이내 쳐봐 이내 쳐도 튼보다 지면시 세실로 개별 수로 면가 지난 게고. 그런데 알아 상자 추출는 체가 좀 매하게 봐 주변상 근데 누가 요 말해 사과도 등산 공고 쓰게 되나 대접 들을 때에 매 마음 추욕도 나 파주 미평 중 외주 남의 매 마음 추 깨지기도 다 뒤도를 전면 있는 예 자면 있는 그 중로 면 있는 마음 추 추욕도 약수 중은 하주래 약수래 다 이내 약수 중에 매 되나 첫 망자 추 추더 칼라 샌다 더 추는 다 냐잠마 소변한게 주진색이다라 알아 인구디 냐잠 소변한나 마 눈답시 주비
0: 시라티티 쳐버자스네 추티티 돈나 그 추디 디제로 라고
3: 오래 어 둘째나 해야지 가 요즘도 내게 해야지 디 보관 뉴버디 제통 말의 정도나
4: 드링게 레젠 딜라야 룽네 뿡자네라 펜버 답이 륜종 수세 경화 셰바디 럽주인다

사투 망초기 서동 초기 사세나마타 주리 조치 我제타 신도 我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수치 뇽부용 남구 사투 서동 초기는 지송키 능민 디탄러 송접치

0: 낙도 축축이 된 저비 코를 시비 촘제 갸자 구축고니 소유비
1: 중국이 제리내기 중국 세수 잡았다 제리내기 루유 유진 대유 이외 로축자는 중국의 차소외 규제 탄지유 쿰시 균전 제바다 대신 포얼 징메이 지위 나외 체능린 리내 전종 퀴티 외민 휴자 리내라 지슈 리축 중앙타 제리내티 표준 수규 리내 균전 체유 개진시 임명원에 군기 제리내 냠린 체배추 균전 체진 없이 디그르니 저장 유한 리퀴시 디네 송기럽 뒤기 제진의 냠내 최초라 우리 기담난 루네 초아 냠내 최초 테마제 엔디니 중국의 장다 시도 제배 콜레징뉴 우리 소우베 추제시시 추제능네 송기럽급기 우리 초아 양용 초기도 우리니 중국의 다르바타 대야 자괴월레 로결하기 나와 유해징 탕기럽급 다르바타 송기럽급 다르겹 침부총이 Dilu Turup Gubane Sung Rimsi, Ijiya Sharmay Kuyutu Targib Chungne, Kola Shiboro, Chatungwe Gyurim Shiboro, Shugyen Chimbo Tepyubshi. Chungguni, Urje Suze Targuishi Yimbatka, Urjini, Yuhang Jingshan Rivu Zaji Rinneki Mingjan Shido Kyuruyu. Niwe Lohsien Ring, Sarbe Rinshin Chosu Pege Dongtab Tsuship Cheba Gyu, Mingjan Te Kumshi Su Kyurubatka, Tarsu Chebe Chu Gyunzin Chetsu Gwinki Mingtong Lengzin Chungyu. 외민슈자르네기 소간네 우르소제 균진 체신유 치게라 롬녀라 친네 페유도 로켄 마콘키 총즈능 키슈뉴네 치티 차샤사르 체티 제르네타 유고르냠제 피게 땅외 외민슈자르네 균진 토비 징샤르우로 수균타 팅름냠제타 르네타 초에 냠세 체디 신제용키 차단제외 외민슈자르네기 남차 니네 냠토 사르드타 르네 냠주 체신유시 지루이도니

0: 동네 네바 게게 추주 리듄 바로 도망도 치마타 네바 니기 주민 시 총입시 뉴스 접전 보고 기금 디게 실규기 이두리 신전 대종기 본이야 남당기 남주 성마 동삼샤 입시 zemlin chuden zengzu ta fili ne yam zunzin dine ki jizin yusum nin yam zhe to chato sengjur zhimzha cundu cho ne dawa chu rin ki nguan guo ta kate chokbe le dun chechi yongzha che xing nguan zi che na chola tongjuru sum ca chi gu donju ta avirika nan zhe ki kondo ki gup ngab zhung yanga cangba ra kipyu yin bishi iran gangze bulu tunzo ki zhuxi mehe di teji yi jizin yusum nin ge zhu tu chen guo be gyurim 답디메바르밍네 이란 기급 주관네 계지 강제 보류 냠줄 헨조라 점림 품배 강제 보류 전도로 낭 슈링키 드네티 리 야리상나 안가디 투센 총결네 리년점키 모시크 디화나 총결 투보주저와 드네기 윤디게 트리레드엔카 주브스마타 계지 강제 보류 냠제 계조기 이란 강제 보류 주가키 드네 제교로 초진제 유지 숨시
1: 팅디 중앙 선주 냠자 년준 슈차
2: 天界三共皆勇
1: 三共皆勇

망셰니 녜즈 미마기 튕게타 초웨트니 터겝 중위 루셰시긴라 망셰라 이와 망시 낭드 표순 초과마세 규제기 진타 체질 데바티 민남라 세타미베 삼베 롱주 캬노바시 제유 텐디 시제스 멜레체나 펜조 롭신 규제 롭링기 기겐 치모와 쉬엄바 겐게상 핀조라네 무투 망셰기 이와타 케주 대신 망셰기 느버서기 골라 체질 능규 임베 텐게네 기시 유바슈 겐상 핀조라네 Penjong Shizi Chongi, Saja Zongdu Chongxi. Penjong Lopchin Yuze Lublin, Ruyang Tsangka Ki, Gigen Chimua Xionbata. Xeram Shimju Lomi, Zubdun Gigen Nangxi. Kongki Rengji Chalegi Xordu Tadung, He Rangyong Jo Rinbe, Ramni Zhuidong Yuze Ki, Tsapchun Yunzi Minata. Zhonggui Chengyong Miri Ruyang Tunzo Ki, Chongmi So Ki, Tugen Yang Xixin Yu. Kongki Ngachir, He Ki Suigun Rumor Jebe Tam, Gya Chui Chui.

0: 푸디 시에바소 체딥 것이 잠낭유
1: 타만식이 가서는 남자 신신이 가서 간 소리가 있어 레시게 되기들이 다 레시 옆에 가서 내가 가래 제베에 가서는 안에 들어 가서는 시에요바 다들 대진 가서 공주 쉬는 신이 가서는 레시 망부지 가서 냠도 내가 지도 가서 시에도 매도 미루어지 임바 가서 가서 시에도 매베나 안에 가서 냠도 제매도 되리 배신은 아르시 나라다가 대진 쉬는 내가 야 잘라몰라게 이거라베 야 잘라몰라게 이거라베 락락락 다 레게게 가서나 단단 아주 제약에 가서 락제 되기디 가서 고래게 양 가서 레게 제베게 땅답대 딱딱 거여 되는 거래 디단 가서나 시에게 가서나 땅답 뒤로 떼지 가서나 레게게 가서나 땅답 뒤 딱딱 가서나 전부 제도 봐 에 빼차샤비나 에는 아주 가서 제유 봐 제유 잡어 봐 제유 제도 가서나 야 뒤에 가서나 냠집 채우라 시티산에 그래서 시에도 매비나 아니 냠도 집에 가서 아니 제유 받지 미신 바 걸으셔야 되는 거 여러 번 다 배차샤나 가서 공부하기 제유 시에 가서 가서 쇼리야 모 쇼리야 쇼리야 모 쇼리야 세는 아니 장 동네 동자 다 그래 장라 당부 동기 다 당자 라다 당자 쇼리야 모

아니 와다다 다디나라 가서 나왔던 그래서 랑 장 타고 동니디 애는 가서 다단 타고 돌아오라 봐 애는 가서 다를 잡으면 애는 가서 와다 타고 돌 장 타고 동기디 가서 애는 정단 자 정라 가서면 파단 자서 알서 봐 다디치도 전에 퍼져라 가서 나란 슉침보다 가서 야구 거스 거 봐 세상 가서는 디치도서는 찍니 가서는 에 내가 가서 냠들 지역에 가서는 당답디 가서는 전부 지혜도 봐. 디나시 가서는 아니 시에 당벌 때에 가서는 아니 강아지 가서 나와 매봐. 배샤시는 가는 사지에 가서는 김다시에잖아.

kasalara kasala chungdu lela majang ba yina ana mangbu chugdu chegs kasala lela nem gyune kasala mangbu yagu chena majang ba yina ana kasala mi mangbu chugdu sen ana rang gyobu chege ana tyudu ha ku res chezan kasala nem gyi lega thongzu kasala nem gyune kasala yagu chegs chung lega kanje changa de chungdu ni yagu chong salara ba ta de losoy ge rengshi shibu yaro ba ta di nei shin kasala ana kasala bechana semjin tin de kasala bechas na ngasra namgal khari yaro ba namgal ge nine kasum yaro ne seyal so bar ba tini kasala kangdyo na khari yaro kangdyo na sengge yaro ba tini kasala zadyo la khari zadyo la chung chung yaro tini thakdyo la khari yaro thakdyo la chajja go bu yaro ba pangdyo la khari yaro pangdyo la shawa mu chung yaro di nei shin kasala jingling la khari jingling de chin chung yaro ta ti khoda tak ta khoro be de nei thujje de masu ne kasala mangbu shi bu chu dangai yo ba 딘데제 땅아절다르바 에 폴롱에숨 지영하라 아니 가서 송주권 얘기 작르시스 그럼 모롱에숨 지영하라 쇼만 얘기 사장시라르바 돈서 상마 가서 딱 레가 칸스나 인짐지 시에고야 딘데게 에 망되르 돈서 상마 가서 가서 레시 나로네 감불라 비용 그래 에 배세지 양자 아무 제대로 칸스나 시즈 나로 찾아내래 에 역소 한 바치네 그 중 돌아도 가시 가서 소소 역소도 자주 한 바치 못 코째 뭐도 붙이지 아니 카톨 동유 시거 봐. 다 곧 없어요 그나 봐. 뒤는 신 가서는 안 배셔서 내가 가서는 샤고스 포라 무유 인세서 봐. 레리게서 부유 무유 인세서 봐. 다 심진 토저기 계절에 거 봐. 에, 다 뒤나네 대동 배선식 쇼베나 가서 가서는 다 미창미 캠베 가서는 에, 비진 서거를 봐. 에.

0: 남았어. 다 뒤에 가서 양 가서는 망주기 줍지 때마. 제산 가서는 시통도 가서는 안주 가서는 다 칠레버스요 가서는 땅는 그래라. 가서는 망소제 가서는 비는 딱 왔다는 거야. 근데 봐. 뒤 점지 가라에서는 가서 뒤 줍지디 가서는 망주기 가서는 뒤는 내요 봐. 제산 가서는 그 가서는 낭뒤디 팅럽기 가서는 낭뒤레디 가서는 그 좋아당 냠규르 뒤 가서는 표시랑 임마. 표랑 게 제주여 봐. 어. 세상 가서는 망시기 가서는 꼴띠 가서는 더 남장 하장 망자지 간서 뒤에 가서 둘둘 좀 쉬고 잠디 애니 가서는 간서 가서는 참을 쉬고 치우나 애니 가서는 쉬 맞아 뛴다지레스 가서 보여디 가서 루해 자서 에 망시기 자서 인생아 지그레 세상 가서는 남장 하장 망버레스
1: 홍도 얘기선 분조라니 망시기 예와타 캐주 소기 제유 능도 골라 제지 둘둘 신나 주스 샴라이게 라콩키 망시기 Rinne Gyunzinte, Nuba Kangra Tungu Yubata. Timin Tadun, Mangshegi, Tingrab Jizona, Pendra Kangra Tungu Yubasogi, Jeyu Nangdugo La Chiri Nangu Yimbe, Lengye Ne Mutu Gisi Naro.
0: Ta Nganzu Kansana Nangdung Sumbati, Sujun Mangshegi Kansana, Ta Rinne Gyunzinke, Nuba Tang, Ene Kansana Tingrab Jizotongla Kansana, Koy Nuba Pendra Tungu Yubasogi, 도대체 쇼인스 다 망식이 간선은 간주기 수준기 쟁리 균진 토라 간선 뉴버 같은 거라서는 다티 간선은 공도 쉬비 가서 가 낭도 가장 표준 서버래 재산 간선은 디나로 간선은 간주기 간선은 담부대 간선은 배제는 미 간대 제국으로 배 에 디니 간선은 간선은 파말 제주 간대 제국으로 배 미 핀주기 대와 간대 제국으로 배 디능 신기 간선은 당 간주기 간선은 인제딘 캄 디다나 간선은 배제하시는 에 남나 가르요 어베 남랑 이제 간섬세할 속바로 봐. 디니 가서는 세시돈 카르카르 여르베. 다 배샤시는 지가 카르카르 채워르베. 디니 똥가 카르카르 채워르베. 얘가 카르채워르 다 살루 줄루 뒤루 참아 가서는 아니 망식이 나로니 가서는 되는 거. 디능 신기 가서는 당 안주기 가서는 콘도 쉬는 신기 가서는 지달로 속바 통주 가서는 나바 근데 유메. 라고 통주로 가서는 사수 가르치고 유메. 그럴 때 배신한 가족의 팀에서 리톰부들 만족시키기 시작할 수밖에 그럴 딘데식 시작된다. 대가서 리톰부들 굉장히 아니 가서는 작업 마사지 아니 가서는 강공이야 미비 대등 꼼로 죽을 수야. 다 딘데 가서 롭수기 정신다. 가서는 시장 망부지 가서는 아니 망신 나러니 아니 가서는 지기토하니 가서는 대형 거를 재산 가서는 뒤나라 가서는 담부대 가서는 가족 가서는 삼년 롭수. 삼로로서 가야 가서 망신하는 망부지 대용으로 재산 가서 코 수준기 생리직을 가서는 심주당 야나 가서는 코에 가서는 균진치야라 가서는 망시티 가서는 누가 화장 전부 된 거래 재산 가서는 안수역에 가서는 미리 찌기 가서는 소수역에 가서는 루주당 생리 망부지 가서는 망시기 가서는 아니 균진치지 아니 가서는 코에 가서는 생리에 대동 가서는 전부대 투여죠 여러분 어디 가서는 망시기 누가 화장 전부 된 거래 다 공부도 쉬고 능식이 가서는 망신이 니 가서는 진의 땅대보 디니 가서는 년보 이어봐 네 대보 이어봐 디니 가서는 주제 준주인이 봐 동생 캐주얼 때에 가서는 그 가서는 또 늙은 것도 안에 가서

망부지 대토에 대해서는 망식이 뉘버리 최상 가서 가서는 직진 감을 가르 유명해 되는 배차지는 가서 가서 통제 치료 가서 가르 치기 유명해 내가 치료 가르 구 유명해 상막 가서는 망식이 간다 식난로라 되는 거리 최상 가서는 망식 뒤 가서는 간소에게 가서 수준 그 정도 송접 제야당 균진 제야라 가서는 다 미소 가위기 아니 가서는 네 화장 가서는 전부지 되는 거리 디나신 가서는 가서 식재고 말해 디니난 가서는 망식 코리기 가서는 양티양 가서는 아니 진이가 남아지 그러봐 디인도 가서는 양티랑 가서는 가서 가서는 다시 망부지 아니 가서는 소소규를 자야 디토안에 가서는 가서 가서 진의 소소규 가서는 삼미기 보용야 디니 가서는 재고 망부지기라 가서는 로시 ni medo mirungi ene kasen chaginji indu zani ene kasen di kasen jizo ge nyuba kasen hajan kasen mixa sabu ji tungu yoba ta ngazo kasen kasi kasen zeguji chitu kasen kasi lu tang she ba lugar la sok ba tunzu ge kasen yuze ge namtan di mebe yina ene kasen zegu de jidan kasen che medo bu dindu ri ta ti kasen ngazo kasen nemi kamni tanda do kasen ta karan yore ngazo kasen ene ge pecha shana luza ge tin sor sawe na yina kasen yan luza tin sor kasen mi su ka wi kasen yan she tin ya ro ta ran tan tan tra ran tan tan na chi bi chi ja re che san kasen ngazo kasen za go kar che wi na re le ga kar che wi na o di chi de na kasen di ge kasen dang yang pyu sung sok bu mang bu ji ge de san ji ge ni kasen le ge ge dang kasen tyen ge ge nyu be la kasen pen do ha jang kasen chen bu yo re ta e tin kasen ga le 나와 매 봐. 디내신 가서는 내가 집에 기름 나올라 아니 랑라 가서는 대화 못 돼요. 디니 가서 디나로 가서는 에 디링에 가서는 딘데스타. 디니 가서는 생이 디 그래 딘데스타. 디시도서는 파서 가서는 에 다 망시 망부이나리. 다 징 망부이나리. 디나 낭대 망부디 가서는 아니 가서는 코랑기 가서는 집이 나와 나올라니 아니 가서는 망부지 가서 시자 망부지 가서는 신야디 가서는 하생게 가서나 딱 계정 시부지리 재산 가서나 되게 망신 나올라 니 가서 랑 시에서 망부지 토빙 그래 디 가서나 망신 가서나 양 가서나 견지 지역에 가서나 디 네바 하장 가서나 믹서 잡으시 디 낭신 가서나 미리 망부지기라 가서나 에 소수에게 가서나 에 소수에게 딱 가래 미리 이날에 디에게 가서나 루주에 디 가서나 망신 나올라 당유 그래 딱 가서 가서나 대들라 소부 같은데 망부지 나올라 가서나 규링 부부기 가서나 로규당 가서나 시제 망부지 가서나 디나라 커요 말이데 이나 가서 망주라 가르래서나 아니 가서나 망시에게 남바당 루거기 가서나 남베토니 아니 가서나 그 진진 체제 아니 가서나 디 로소도 연구 여러 봐 찍니 가서나 가서 가서나 에 공두시비 가서나 시제다 통돌이 니니 가서나 가서 루거랑 그 로소 여러 봐다 nganzo khansana di zeshi go lopso owa diya khansana ka rinxin ka toni teba ta nganzo khansana chele soroji na labdar che che che che shibu che che che labya chong mara di ta mendo khansana ko khansana jizo ka nambi toni rinxin ka toni khansana mi tsangmala lopso teko ya che ta nganzo khansana nima ayana khansana pyuri ina khansana kayo na she tangshima se chora diya di khansana dagari namgyu ka khansana mang she tonzo khansana mang to rangla khansana namgyu na tarja chenpo yue zang ayana khansana mi tsangmi shenro ya 어디를 디나시 가서는 애들 로컬 통도에 다가래 가서는 인지미지 디체제 랑 다와직 장이 장섬자 로직 로니 장 디데 생이 요 말데 능지 그 소에 나로라 가서는 엔 제거 통도 딱 봐 유에장 가서는 애는 가서 상마 가서는 에 로컬 개바 임바 디네 가서는 가서 가서는 뷰리기 가서는 차시원에 지단 가서는 가서 깨 야르지 뱃드네 다리 자게 나라 파우디어서 주라 디지단 망조나래 지단 통금어든데래 ti kaasana ngazu namgyu kaasana ta pechana chede lupsu nal chewe na ta ti kaasana yengi ili teji tu stangaya ki tang amjo la eni kaasana ta kumshi soya jo mara ti tuyozo mawa shibu kuwa re hajan kagu yubi soo jo re ta ti yang kaasana di re jingni kaasana yengi teji daya diraba ti pyo bi kaasana sobu di kaara yasana amjo o diya lupsu diya diraba ti kaasana tang kaara yinba ina eni kaasana ke majarwa cheche raba dindaji tang tubu che ya nyi ni kaasana susu ka nyamgyur diyo ya di kaasana rang kaasana nyamgyu tuyonji rangi kaasana pyusum sokwe samlyuki kaasana di kaasana shimbaga che togo maradi kaasana rymu tono che togo di che san kaasana rangla kaasana nawa jiba nawa shikla yoba che san kaasana kaasana mangshi tonsi nyambu yoyobe kengi ene kaasana sujunga rengne mangbuji mangshi la tenji ene kaasana kaasana gyunchun togo yoba di kaasana kaasana rengne gyunchun ki kaasana nyubati hajang chimbushi yoyoba jingita jiraisu 다 디니 가서는 간소에다 가서는 단대기 지도 날아 가서는 양 가서는 망시 뒤기 가서는 딱 뉴베이나리 양말 가서는 그거 가려서는 직 당보디 가서는

0: 미르기 지기 칸스나 젠네 띵징리 유미디 칸스나 르메토나 센토 워바 세상 가서 칸스나 망시 망부 뜨거지 유드잖아 칸스 벽이 젠네디 하장 띵사부 유보다 부숭 사부 유보디 칸스나 따 예스 라고 말해 칸스나 만족이 가서 망시 게 남베토니 그 젠신 그 통토바 다 디네 가서 로그게 남다 가서 로그게 자서 세져로바 다디 가서 가서 칸스나 가사카라 랍초버디 내지레 땅 가서 칸스나 미리 가서 망부 뜸나 니께 요아레 때 가서 로그게 남다 땅 시게 남다 디 가서 가서 퓨리 마셔 인스 가서 람나 가서 지당 마디바 메브디 내지레 가서 가서 남다 망부 시부죠 다 쉬니 쉬사요 말 대신 공라 가서 칸스나 망시게 가서 남다 망부 쉬베레 때 예 디 가서나 다 야준하게 추득적 부지로 봐 TPP 가서는 망시 장부에는 가서는 빼든 다 땅내 땅 맞아보 된다지리. 재산 가서는 망시 뒤 가서는 아주 그 미리지기 날이. 뒤 가서는 그 쟁이 모르지야. 미리 대랑 모르지야. 대낭 신기 가서는 아주 그 망시의 규제 안에 가서는 요구가 와서라 안에 가서는 아주 그 가서는 다 잘라 통조. 손에게 남배토하니 제비는 아니 양 반조기 누배양 가서는 강삼주 이어봐. 당간소 칸서는 요걸로 돈이라 칸서는 에 칸이 용거로 봐. 직 칸서는 아주 정중 칸비 칸서나 돼. 에. 다 제절다야. 직니 칸서는 에 사실 뒤기 칸서는 링네 게나바 돼야 칸서나. 다가 비거로 봐. 제장 칸서는 뒤에 칸서는 반중기 뉘바당. 에 칸서는 간소게네 에 사실 뒤기 링네 에네 칸서는 어쩌지야라. 에네 뉘바 하장 침부터 그 이어봐. 대낭신이 가서나 매신 망시 뒤 가서 단대기 안쪽의 균진 체비 나눠라 뒤나라 가서 양 가서 낭둥 가서는 안쪽의 단대기 지속의 괴발을 떼지 애는 가서는 낭둥 망부지 가서는 망시 배제 당시 가서는 규제 체비 이내 가서는 뒤 하장기 가서 탑랑 상부지를 쓰므도 빛차차나 가서는 당 안쪽에다 단단히 야가브린 비기 나 샤르베기 균진 봐 아마난강 당 안쪽 이제 팅으로 가서는 코나족이 배유라 가서는 다 된다 시에 다 된다 도루 다 된다 가서는 심지어 제가 두두다니 된다 땅 용구도 석진이 개띠 사업래 되니 석진이부터 사자 가봐 사업래 되니 가서는 티 접수 사업래 낭도용 가르를 봐서 가서는 망시 이게 당이 뭐지 권님부 열어봐 아니 상무 시에 되죠 열어봐 뒤나라 가서는 팅상에 가서 교구 예배 직등도 다 그래서 이 가서는 아교 땅 스슬라브 이베이나 아니 바지 가서는 망조한테 가고 열어봐 제대 가서는 시에나 땅 주도사네 제 저거 렌잡치도사네 아니 가가 조종 안에 가서는 나한테 되게 돼 가서는 에 나도고 이어봐 에 땅도고 이어봐 뒤에 나신 가서는 에 나조 가서는 배샤스나 양 가시에게 가서는 망시에 나러라 양 에 팅상게 가서는 교구 이어배게 가서는 지금 망부 체제 가서는 당기 시주당 그와 디니 가서는 롭소당 디니 가서는 삼로당 그와라 돈소 삼마 가서는 망식의 남배 토하니 가서는 땡두자니 아니 미삼마라 가서는 도어페 토바당 아니 디 가서는 교고 디 가서는 딱딱공 토바 딘데지레스 제장 가서는 망식 디 가서는 다 뉴보다 마소나 디 가서는 다 도메인감니 당다도 가서는 뉴버디 퇴행하래라 다둔 가서는 디그 뉴버디 모두 다 가라는 퉁그리 재산 가서 망시 그 뉴버디 가서는 믹스의 진식인 바
1: 참들은 만절에 재미 구지 수시 편조 롭신 규제 롭링기 기겐 침무와 쉬운바 개개상 편조 란에 체질 난위 표의기 수교 망시기 세제 골기 낭도연 카 창마 탱겔라 진비 수신 바이 탱제멜에 재나 만절 스모아 탱겔라 낭도연 사르바 구지 수유베 탱겔네 퇴도도 기시 능규 많이 받는 거고